주인공. 볼라야 볼수 없고, 잡을라야 잡을 수 없고, 알라야 알 수 없는 이 주인공,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일체처 일체시. 아까 12시중 행주 좌와 어묵동정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라도 이 먹고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또 챙기고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이 동로하도록, 의단이 동로해서 들려고 안 해도 제대로 들어질 때가 올 때까지 타성일편이 되도록, 순수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한결같이 화두를 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불교의 핵심이며, 이것 하자고,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물론 화두라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오시고, 거기서 육조 스님까지 와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비로소 오유일물하니,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그런 화두, 이목고 시산마 화두의 시초가 될 만한 그런 법문을 설했었습니다만은, 화두라고는 말은 없었어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가운데에 충분히 화두의 뿌리가 될 만한, 근간이 될 만한, 핵심이 될 만한 법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 조사가 내려오시면서 차츰차츰 간화선으로 체계를 잡게 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량없는 선지식이 출연을 하시면 더 우리에게 좋은 방편이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시산마, 알 수 없는 이 주인공이 돼.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여기서 들고 또 들고 해서 의단이 동로함으로 해서 망상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재질로 망상이 물러가는 거고, 망상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리 진여 불성자리에서 일어나는 파도거든, 이게. 그래서 그 파도를 버리고 진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도가 물에서 나온 것이지, 파도 내놓고 물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 물 속에 습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 습성은 물에 있고, 물이 파도 치면은 그것을 물결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여 불성이 있는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서 나오는 작용은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귀로는 모든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혀로는 음식의 맛을 알아, 몸으로는 추고 더웠고 부드럽고 까끄러운 것을 아는 그런 작용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즉해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찾아야만 본성을 깨달을 분이 있다고 말이야. 이론으로 따지면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처님께서 하시는 생각, 모든 행동은 바로 그것이 진여 불성의 나타남이지만, 우리 중생은 나타나는 그 자체가 불성은 아니야.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망상이요, 망동이다, 그 말이야. 망상심, 망년된 행동, 거기에 직해서 이 무엇고를 찾는 이 미묘한 수행법, 이것은 참선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귀에 덕깽이가 앉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제 때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3년, 10년, 20년은 도반들도 항상 그 12시 중에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거각하려면 부처다, 불성이다, 진여라고 하는 것이 육군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한다면 도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보는 거기에 있는 것이며 들을 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며 행동할 때 바로 그 찰나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철저히 믿는다면 도는 그렇게 어렵고 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일성성주 날이 맞도록 하루 종일 성성하게 앉았으니 건곤의 무한주의로구나. 하늘과 땅 천지간에 천지간에 모든 것이 눈 가운데 없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나무를 봐도 나무가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아니고, 오직 화두 하나만이 성성적적하고 의단이 독로하니까 눈에 귀에도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다. 유봉이 내 조간이 그런데 벗이 있어서 자기 토굴에 찾아와 명월 옆 청풍이로구나. 밤에면 밝은 달이 찾아오고 맑은 바람,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시시로 찾아오더라. 이것이 고인의 시입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발심을 해서 12시 중에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두리 해나가는 수행자에게 무슨 탐심이 있으며 무슨 진심이 있으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아까 선방에 괴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가운데 괴각을 부린 스님이 있었다면 교각을 부린 거사나 보사님이 있다면 진짜 보살 화연이라면

지옥에 가서 조다리를 만나서 조다리와 같이 정진을 하면서 지옥 고맛이 천상낙보다도 더 낫게 수용을 할 자신이 있으면 괴각을 밥을 좀 더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괴각을 더 부려도 괜찮을 것이고 보살화연도 아니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암만심과 교만심을 내세워서 자기의 언권을 세우기 위해서 큰 소리 쳐서 대중을 뇌란케 해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지옥권을 받거나 소도 못 되고 지옥권을 한량 무량겁을 지옥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까 주장자를 들고 둘러보니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 다행으로는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결제를 하면 앞으로 석 달 뒤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석 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알뜰하게 그동안에 정진한 여러 철 가운데 이번 안거야말로 참 알차고도 참 도업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한 철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

아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00

0: 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0: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염념보리심 처치 안락국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했던 불교 교육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에서 나란다 대학 5세기 경에서 1400년대까지 지속됐다고 하는 그 나란다 대학에서 학풍이 바로 여기였고 그 나란다 대학의 학풍이 인도의 다섯 개 명문 대학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 벵글라데시 비크라마실라 대학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학자 학장 선임인 아티샤 존자가 982년에서 1054년까지 73세를 살았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였다가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을 통일해가지고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해가지고 고려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냈던 때예요. 그럼 중국에는 지금 송나라 있고 북쪽에 여진조와 거론조가 있고 뭐 이제 몽고에는 이제 몽골 민족이 아직 우군가하고 그런 세계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티샤 존자는 당시에 인도에서 전해내는 모든 학문과 기술과 철학을 다 한 몸에 갖추신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오늘날 보면은 저기 국외왕국이라고 했으면 티벳 불교 역사를 저번에 했는데 티벳 불교가 불교를 파괴한 왕이 나와가지고 한 200년 정도 지금 파불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국왕의 자손들이 저쪽에 서쪽에 아리 지방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외왕국 거기에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조그만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시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시외가 자기 티벳의 사정을 감안하여 티벳 불교를 지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한테 자문하고 자기 밑에 두 스님이 있었는데 린첸 쌍포 스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대왕이시여 티벳에 전성되어 오는 모든 불교의 지혜는 비크라마실라의 학장이신 아티샤 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시면은 티벳 불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외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는 히말라야 4,000m, 5,000m, 8,000m가 쫙 연봉이 있어요. 가려고 하면은 벵글라데시에서 바로 티벳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벵글라데시 북쪽으로 가면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부탄은 아주 해발 4,000m 이상이라 거기서는 티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고지가 높아서 땅으로 가자면 땅이 강 주변에 거기 습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탄도 지나고 네팔에 들어와서 네팔도 가면은 8,000m 그 봉우리들이 쫙 북쪽을 막고 있어요. 넘어갈 길이 막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히말라야 8,000m 중간에 계곡을 타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낮은 곳이 4,000m 정도가 있어요. 제일 쉬운 길은 여러분 네팔을 이제 포카라라고 아십니까? 안나푸르나요? 안나푸르나로 가려면 거기가 있는데 안나푸르나 이제 등산하러 가서 안나푸르나를 가고 이제 거기서 무스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스탕. 로만탕이라고 옛날에 왕국이 있었어요. 로만탕. 사람이 세상 사람이 발음을 잘못하죠. 로만탕인데 그걸 무스탕이라고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그런데 로만탕으로 가가지고 로만탕에서 이제 쭉 걸어 나가면 바로 국외 왕국이 나와요. 이제 그러려면 그게 한 달은 걸립니다. 옛날에 당나귀 타고 노새 타고 천천히 걸어가려면. 그래서 지도에 저렇게 걸어놨어요.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석달 걸리면은 중간에 노쇠가 10마리 정도는 돼야 되고, 땔감과 마실 물과 음식을 다 갖고 와야 되고, 혼자 갈 수가 없고,

최소한 중대병력 20~30명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그게 재력이 보통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예. 길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에서 국력을, 재정을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세 왕이, 외세 외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크라마 신라에 도착했어요. 물론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착했다고 바로 대학에 가가지고, 아, 진짜 좋은데 학장님을 바로 만나서, 스님, 가십시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그 대학에서 보내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 대학에서 그렇게 인재를 고위권을 보내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며칠을 기다려야 돼. 3~4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외출했을 때 살짝 몰래 만나가지고, 아, 지자 스님, 우리가 국외왕국에서 왔어요. 국왕이 모셔오라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지자 원자가, 아, 나도 예감을 했다. 나도 티벳의 불교를 위해서 이제 말년에 60까지 이제 살았으니까 뭔가 포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근데 내 맘대로 내가 학장이라고 내 맘대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책임자가 있는데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고 모든 걸 지원해 주는 주의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요. 주의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냥 무턱대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주의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보증금을 맡겨놔야 돼. 그냥 떠났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옛날에 딱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신이 보낸 황금덩이를 주지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제가 3년만 다녀오겠습니다. 제 처음에 바로 티벳 간다 하면 안 되고 제가 보드가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성지순례는 다녀오셔야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다녀온다 해놓고 이제 몰래 저 밖에서 사신을 만나서 미리 짐 보낼 책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빼돌려 놨다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외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국외왕국 가니까 벌써 국왕이 뭐 3~4일 정도 미리 앞에 와가지고 환영하러 배웅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왕에 국외왕국에 돌아가서 며칠 지내자 국왕이 이제 삼배를 드리고 아 지자존자님 국왕 이 누추한 왕국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티벳 불교인들이 불교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깨달음에 이르는 순서와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는 교과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 그때 썼던 게 바로 보리도 등론입니다. 보리도 등론. 보리는 보디빠따 브라디빠. 보디빠따 보디는 인도 말로 보디는 깨달음. 중국 사람은 보디를 발음 못하니까 보리로 읽어요. 보리. 그냥 보리.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니, 중국 사람은 저 위에 뺏는 보리 중에서 보제로 쓰는 게 한문으로는 보자, 제자 써요. 그럼 중국 사람은 아마 보대, 뭐 보디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왜냐면 지를 중국 사람은 디로 발음하니까. 그래서 그 보리, 우리는 한국에는 보리라고 해요. 보리가 깨달음이래. 빠따, 가는 길, 도, 깨달음을 가는 길, 브라디빠, 등불, 디빠는 등불이에요. 등, 논, 보리도 등론. 보리도 등론은 67항목이고 100페이지가 안 돼요. 짧아요. 이게 이제 깨달음을 가는 길, 차제로 딱 이렇게 순서와 단계로 깨달음을 가는 길까지 책을 하나 딱 썼는데 이것이 티벳 불교의 이제 씨앗처럼 쫙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순조롭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예시의 왕이 예시의 외의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티스 존자를 초청하려고 여러 번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황금을 구해야 돼요. 노잣돈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비크라마 학장님, 학장으로 계시는 그 대학에 보증금으로 맡겨내려고 황금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황금이 제일 통용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달러가 언제 무효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면은 전부 금을 살라고 하죠.

그와 같아 옛날도 그랬어요. 황금으로 통용되거든. 예시베 왕이 이제 황금을 구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사방으로 다녀요. 그 국왕 거기 국의 왕국에는 진흙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광산이 없어요. 이게 군사를 이끌고 산이 있다든지 광맥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근처에 어떤 다른 나라 돌궐족, 옛날에 돌궐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돌궐이 바로 투르크, 오늘날 터키 혹은 저기 투르크메니스탄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를 중국말로 돌궐이라고 그래요. 돌궐족의 왕한테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붙잡히니까 이제 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그 조카 장축배가 이제 몸소 찾아가요. 그 아버지가 잡혀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한테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삼촌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내 꺼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통만한 황금을 가져와라 그러거든. 아니 황금 손바닥만한 것도 찾기 힘든데 어디 가서 몸통만한 황금을 어디서 찾아요? 몇년 동안 이제 아주 고생해가지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모든 금붙이는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어쨌든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돌궐족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니까 바치기 전에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예시외 삼촌한테 가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예시외 왕이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내60 넘었는데 더 살아서 뭐 하겠니? 내가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 없는 윤회 전생하는 동안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불교를 귀의했다 하고 부처님한테 귀의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있느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생에 이제 내 생명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난 불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내 보석금으로 가져온 그 황금덩이를 그 돌고랑한테 바치지 말고 그것을 아치자 존자에 모셔오는데 노잣돈으로 쓰라. 그렇게 해서 장초배 자기 조카한테 왕위도 물려주고 보석금으로 가져온 황금도 도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예시외 왕이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아치자 존자가 티벳으로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불교의 이 법문들은 누군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 손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게 된 동기입니다. 이것이 보리도 등론 이제 나오게 된 동기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티벳 불교가 개혁됐는데 완전히 개혁되지는 않았어요. 300년 후에 종카파 대사가 나왔는데 종카파 대사는 1357년에서 1419년까지 63세를 살았어요. 종카파 대사 1357년 때의 시대 배경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잠깐 알아봐야 시대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고려가 918년에 개국해가지고 1392년에 이성계의 혁명에 의해서 고려가 이제 조선으로 넘어갔죠. 조선 1392년이니까 종카파 대사는 1357년에 태어났으니까 종카파 대사가 살아계실 때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갔고.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은 원나라가 통치하다가 원나라가 통치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나가지고 원나라 말기에 들어와요. 원나라 말기가 들어가지고 원나라 말기가 되니까 조정이 부패하고 전국에 탕관오리가 득세하면서 원나라가 멸망의 조짐에 처해요. 그때 여러분이 10년 전에 드라마 기왕호 봤죠? 기왕후가 원나라 몽골의

중국의 통치했던 원나라인데,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건 테무르의 왕비였어요. 고려의 궁녀로 끌려가가지고, 그 궁녀에서 어렵게 신분으로 탁 상승해가지고 왕후가 되었는데, 그때가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건 테무르였는데, 토건 테무르가 무능하게, 그때 왕이 막, 원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왕조가 저 몽골, 중국의 중원당을 버리고, 몽골로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때 기왕후가 이제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아들은 이제 아이다를 시리는 황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몽골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북쪽 북자에다가 원자, 북원이라는 나라가 새로 세웠어요.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중원에는 어떻게 됐느냐? 주원장이 나와가지고 명나라를 세웠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게 됐어요. 명나라로.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대변혁기에 원나라가 명나라로 가고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갈 때, 그때 종까파 대사는 태어났는데, 종까파는 종까 지방에서 태어난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종까파라고 그 이름 붙여요. 이 스님이 나와가지고 티벳 불교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리도 등론에 대한 주석을 써가지고 보리도 차제광론이란 논서를 씁니다. 보리도 차제광론. 보리도 차제광론은 이제 티벳 말로 람비 챔모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줄여서 람님이라고 해가지고, 람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책 표지에 람님이라고 써놨죠? 예, 넓은 길이란 뜻이에요. 넓은 길. 이 넓은 길에, 람님은 티벳 말로 람님이고, 한글로 이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해가지고 티벳불교가 이렇게 개혁이 되었어요. 근데 책만 썼다고 바로 개혁되느냐? 아닙니다. 종카파 대사는 복이 있어가지고 불세출의 제자를 두었어요. 그리고 불교 대학을 10개를 세웠어요. 오늘날 라싸에, 티벳 수도 라싸에 가면은 거기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간덴사원, 또 라싸의 대뽕사원, 세라사원, 10대 불교대학을 세웠는데, 전성기는 불교대학이 전부 만 명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불교 교학을, 10년 이상 교학을 연찬해야 돼요. 지금 티벳이 이제 인도로 망명해가지고, 망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람살라 있고, 남부 인도의 문더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대로 티벳에서 가져온 그대로 모습으로 불교 대학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불교 대학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카파 대사는 그 조카가 있었는데, 겐딘 듀비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종카파 대사의 법문은 세세생생 이어져야 된다. 그중에 조카가 환생을 발언해요. 환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환생해서 나중에 달라이라마 1세가 됩니다. 달라이라마 그때부터 시작돼요. 1세, 2세, 3세, 4세. 예. 라싸에 가면은 라싸에 바코로 광장이 있어요. 매일 아침 라싸에 시민들은 그 광장을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원만히 반면하면서 도는데, 그게 절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캉사원이라고. 조캉사원에 앞에서 정초가 되면 보름, 정초 보름까지 모든 성녀가, 만명 이상 성녀가 한 장소에 모여서 보름 이상 기도를 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회예요. 그 분위기가 불교를 삽시간에 바꿉니다. 우리가 정초에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스님들이 5,000명 다 모여서 보름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4: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G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자냐?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일 뿐인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평안선명상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35번째 호국기원 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자비 나눔이 어우러졌습니다.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렸습니다.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톡톡톡 설법학교가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진각동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서 아미타불 정근과 불교 진언을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를 만났습니다.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행보가 한층 더 정교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 선명상 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이 지난 8일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종책인 선명상 사업을 중앙집중형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명상 보급을 위한 지점 설치와 운영관리 조항 신설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존 활동에 생활 밀착형 거점을 더하는 지점 설치를 제도화한 겁니다. 중앙본부는 소프트웨어 구축의 중심이 되고 지점은 국민 누구나 선명상을 체험하는 최일선 현장으로 하드웨어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질적으로 선명상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을 총괄하는 중앙본부에서 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밀착형으로 대상에게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 해서
1: 첫 걸음은 다음 달 서울 충정사와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명동과 인접한 충정사는 직장인과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남산의 숲과 자연을 활용한 가벼운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전국 지점의 모델을 개발하는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지역 첫 거점으로 동해와 메타세콰이어 숲 등 바다와 산이 가진 치유력을 적극 활용한 깊이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특히 영덕군이 나홍왕사의 삶과 업적을 선양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가터를 개발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위탁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치유 관광사업 활성화 모델로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2: 영덕의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선명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점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 개정안은 지난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선명상 지점은 중앙본부가 개발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균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점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공공복지 인프라로 지자체와 종교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이 어제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를 방문했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각 종단 지도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7세기 초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호류지를 참배하고 일본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0년 전에 방문했을 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 보전이 뛰어나다며 호류지 측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표단은 보존 처리 중인 부처님 열반상을 친견하고 호류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관람했습니다.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를 대회지로 한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는 오늘 양국 공동학술강연회에 이어 내일 세계평화기원법회로 진행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5번째를 맞이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비 나눔이 어우러진 평화와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얀 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슬픔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몸짓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민족의 해묵은 한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살풀이춤에 사부대중은 숨을 죽입니다. 이어 육군 56사단 군악대의 장엄한 노랫소리가 진관사 도량을 채우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깁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불교사원연합회가 봉행한 제35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 현장.
4: 온 국민이 안목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사부대중은 향

0: 기쁨과 차, 꽃을 올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안타까운 넋을 달래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1: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은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며 국민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0: 특히 이번 법회는 6.3 지방선거를 마친 직후 열려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지역 일꾼들은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국민 평화와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고 더 안전하고 화합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면서 이 땅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안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35년 동안 이 법석을 든든하게 이끌어온 삼천사회주 성운대종사의 자비행도 이어졌습니다. 삼천사 성운장학재단과 연합회는 보훈가족과 모범 공무원 자녀 등 40여 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4: 분노할 일과 섭섭한 일과 미운 일이 있다면 지나친 대로 내버려두면 지나가는 것이 인연사입니다. 금일영각께서 붙들지 말고 놓아버리라.
0: 매년 6월이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법회로 호국보훈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은평불교사원연합회.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모여 호국보훈의 정신은 물론 지역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천년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린 건데요. 전통 불교 가르침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6: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 10단계 선화로 그려낸 시부도. 시부도를 통해 K명상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학술 지평이 열려 화제를 모읍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업회가 이사장 인경스님의 신작 출판을 기념해 시부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전통의 시부도로 선사상과 명상상담을 풀어낸 발표들이 진행돼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표자는 동국대 정도 스님이었습니다. 정도 스님은 시부도 속 동자가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현대인의 실존적 괴로움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6단계인 기후귀가를 강조했습니다. 날뛰던 검은 소가 온전히 흰색으로 바뀌어 소와 동자가 하나가 되고 곱비마저 사라진 상태를 언급하며 이원화된 갈등이 소멸한 자리에서는 일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깨달음의 향기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현실을 벗어난 초월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시부도와 간화선이 주는 참된 해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 6단계 기후기가입니다. 완전히 길들여진 하얀 소를 타고 고향집 본래의 자리 지금 여기의 작용 체험적 중도로 돌아오는 단계이다.
6: 이에 앞서 동국대 YG 캠퍼스 이필홍 교수는 초기 불교의 정밀한 수행 체계가 어떻게 간화선의 화두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념초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찰하는 초기 불교와 달리 화두는 복잡한 인식을 건너뛰고 바로 비추는 메타인지적 반조로 직행하는 일종의 압축 알고리즘이라 제시했습니다. 간화선은 초기 불교의 원형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적으로 재발견한 압축된 여실지견이라는 겁니다.
8: 인경 스님의 이번에 책은 10단계로 구성된 시부도의 시각적 지도를 따라 선문답, 간화선, 그리고 유식, 심리학, 보조진울의 도노점수론 현대 심리치료를 하나의 수행책으로 종합한 역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 인경 스님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현대사회의 고통을 치유하는 간화선의 실용적 가능성을 증명한 자리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9: 10단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선문답과 간화선의 내용으로 그 10단계에 해당되는 걸로 배치를 해서 퇴임 영상 10단계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0: 했습니다.
1: 천년 동안 갇혀있던 전설 속 시부도와 간화선을 현대인의 일상과 심리치유의 영역으로 가져온 학술토론회는 K명상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포항 임허사가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허사 주지 철우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철우스님은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 아래 사회에 도움을 나누는 법조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종단 장학금으로 박사 학위를 마쳤던 철우스님은 마지막 회향으로 후배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학과 3학년 이예준 학생은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사회에 자비를 나누는 동국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불교TV 톡톡톡 설법학교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6일 시작한 이번 교육엔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3: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포교의 일선에선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BTN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입모양과 호흡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확한 전달을 위한 발성 연습의 한창입니다.
4: 외다리와 외계, 외파마는 왜 외환은행 외명만 바라보는지.
3: 올해로 9회째를 맞은 BTN 톡톡톡 설법학교. 대중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말하기를 배우기 위해 마련돼 특별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진각종 정사와 전수 11명이 참가한 이번 설법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김지연 BTN 아나운서가 맡아 말의 중요성과 전달의 기술을 전했습니다.
5: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을 표현하는데 말만큼 중요한 도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마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참가자들은 발성과 호흡법, 목소리의 높낮이 등 말하기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이어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한 말의 속도와 적절한 쉼, 강조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자신의 말습관과 표현 방식을 점검합니다.
6: 제가 몰랐던 쉬어가는 타임, 그리고 또 어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했었는데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3: 발성 연습에 이어 진행된 뉴스 스피치 시간. 참가자들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뉴스 원고를 읽어보고 주어진 주제로 즉흥 스피치를 펼치며 현장 설법에 필요한 표현력을 키워갑니다. 배운 내용을 설법 현장에 적용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불법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7: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말하는 설법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잘 전달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3: 톡톡톡 설법학교는 수행자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현대인의 언어로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근과 불교 진언이 울려 퍼진다면 어떨까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한 일본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 아미나다불을 배수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서고 싶어하는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근이 울려 퍼집니다. 팝도 록도 힙합도 아닌 이들의 독특한 음악을 들을 때 왠지 모를 환희심과 경외심이 솟구칩니다. 일본 스님들과 영성치료지압법, 타오시아츠 치료사들로 이뤄진 찬불 밴드 아미나다부입니다. 청소년기 자해와 가출을 일삼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아미나다부의 보컬이자 프로듀서 료큐 엔도 스님. 고교 시절 어느 날 밴드부 연습을 하던 도중 온 세상이 흰빛으로 변하며

0: 알 수 없는 깨달음과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작한 불교 수행으로 아미타부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느낀 스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이 기쁨을 알리겠다는 굳은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1: I dare to, if people ask me the question, what is this music? I dare to say, this is the music for the pure one or from the pure one.

0: 단체를 결성해 전 세계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유대교와 이슬람 지도자 등 현재까지 동참한 사람만 70만 명.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어떤 아픔도 포용하는 자비에 있다며 재단의 활동과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At that time, nobody knows what's happening in Palestine. The image of the Palestinians were the terrorists at that time. We did it as a performance to blow out the fire that as a symbol of the no more weapons.
0: 아미나다부는 누구나 즉석에서 부처님 명호와 진언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긍정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Break the wall, make same thing one. It's a unification life is I want to make. Like that life, make. It's our first purpose.
0: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대한민국 연등회에서 꼭 공연을 하고 싶다는 아미나다부.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부처님법은 같다는 그들의 법음이 불자들에게 닿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3: 안녕하세요. 아미나다부입니다.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0: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세종 광제사가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호국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광제사는 지난 15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주지 탄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조계종 신도국장 영범 스님, 강미의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탄대 스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특히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 수행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다례제를 함께 올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평화통일 호국 위령제를 통해 국군이 융창하고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예.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진짜. 영광입니다. 오, 오 세상에. 야. 야.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네.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오, 예.
2: 아, 오늘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아, 미유.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공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찬공양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반냐 마반냐 바라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2: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84,00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0: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0: 그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0: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알미진 중 차법해운 집내 상수비로 잔하부을 흐련화장세계 조화 장엄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구역시 상설보

시방 삼세 부처님과 팔만 사천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

함께 넣어라. 무량 중생 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 보살 대자비로 시방 세계 다니면서 보현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

0: 학연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함울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

0: 한해 파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도 그리고 보문사 전등사도 있고 강화도는 수중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경 주지스님의 요청을 받고 온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수한 수중 중생을 희생시킨 영혼을 천

기도하고자 왔습니다. 천도를 안 하면은 감정이 생깁니다. 원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공덕이 사라집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수중 중생들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런 존재로 승화시켜 놓고, 역시 수중 중생들 상대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복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주지스님, 원경스님이 종단 여러 가지 소임을 맡다가 이제 오셨어요. 아마 템플스테이라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에 와서 몇박 머무는 그런 사업단장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몇년 동안 잘하셨어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플스테이 하면은 우리 원경 스님의 업적이 녹아내려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우리 종단의 사업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경 스님이 그런 큰 일을 하셨다가 여기를 오셨는데, 제 일생이 내가 왜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와서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었대요. 하루도 못 쉬었대요. 이제 용왕대제 끝나면 하루나 이틀이나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허용이 될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님들 생활 정말로 힘들고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앉아 계시죠? 나는 지금 높은 자리에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아 있지요? 자리 바꿀까요? 여기 한번 앉아 보실래요? 바꿉시다. 정말로 스님 생활, 스님 노릇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주지스님의 부탁을 받고 내가 지금 몇 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스님으로서 실패작이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자들로부터 비난을 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조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님은 어떻든 삭발 염의하고 장삼을 수하고 부처님 오신 가사를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등지고 앉아 있는 분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고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84,000 대장경의 방대한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 공부한 사람이 우리 스님들입니다. 이웃 종교는 구약, 신약 두 권이면 됩니다. 그것도 구약은 허는 둥 마는 둥하고 신약 하나 가지고 먹고 삽니다. 우리 스님들은 1,000배가 가까운 8만 대장경을 배경을 업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을 다 섭렵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아 갖고 있는 것이 스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표관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이 머리가 있습니다.

0: 무슨 복장이 넥타이를 맸습니까? 표가 나니까 어떻든 조심해서 모범이 되려고 욕안 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스님들입니다. 내가 여기 강화도 보문사에 기도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20대 10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조계사 우리 총무원장 스님, 은사 스님이 송경산 스님이라고 은사 스님인데 거기서 이제 조계사에서 3위 노릇을 했어요.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엄청 잘생겼습니다. 이게 박수를 치는 게 비웃는 겁니까, 스님들? 근데 조계사 근처에 5대 극성 여고가 있습니다. 여고. 한성, 덕성, 명성, 진성, 무슨 성, 무슨 해서 5대 극성 여고가 있었는데 그 여고 학생들이 점심때만 되면 조계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때 나는 이제 총무원장 선생님 시범이고 좀 형편이 좀 괜찮았어요. 항상 주머니에는 과자 사탕이 빵빵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자 사탕을 갖고서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온 여고생들 그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를 잡아가려고 노리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내가 주말이면은 가끔 한 번씩 강화 보문사 가서 저 마구니 때를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거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마구니 때들을 물리치느라고 여기 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80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스님으로 잘 살아왔죠? 네. 제가 주지스님 초청을 받고 왔는데 수중 중생들이여, 그동안 인간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을 위한 천도제를 49일 동안 여법하게 하셨고 오늘 그대들을 회향시키는 거룩한 행사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감정, 모든 한을 다 풀어버리고 그대들도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중중생에서 육지중생까지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인도환생을 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반드시 성불해서 부처가 되십시오. 이런 축원하려고 왔고요. 아울러서 오늘 용왕대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허기에서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생을 살아가는데 이 수중 용왕대제에 동참하신 이 공덕으로 무장부회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고 나도 그런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온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10분 했나요? 15분 했는가? 예. 이왕 왔으니까 불교 진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불교는 연기법입니다. 이웃 종교처럼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웃 종교들은 신이 만들었다, 기륭 화복도 신이 준다, 그러니까 믿어라, 따르라, 여러분들이 차지한 모든 영광은 나에게 바쳐라, 아직은 독선적이죠. 우리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연법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너와 내가 상호 서로 의존관계, 협력관계, 관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 협력관계, 의존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입니다.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조계사에서 내가 말한 건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뻥이야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뻥이야 그러면 됩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너고 나고 만나자, 그리고 결혼하자, 그리고 애 낳자, 잘 키우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산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조물주, 창조주는 누구죠? 부모님이죠. 왜 대답을 못할까? 부모님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뭘 가지고 만들었게요? 인연법에 의해서 마음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나자, 그것은 만남 자체는 인연법이지만은 마음 가지고 인연법을 만들었잖아요. 결혼하자, 그것도 마음이 움직였죠. 그리고 우리 애 낳자, 마음이 움직였죠. 잘 키우자, 그것도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탄생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고 84,000대장경에 나와 있는 요약된 진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을 만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옳지. 뻥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연법 소중합니다. 부처님과 좋은 인연 맺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멍청하게 살지 말고 스님들과 좋은 인연 맺어서 잘 지도를 받으세요. 이웃과 좋은 인연 맺어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툼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화내면서 사는 것 더군다나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 다투고 화내고 살 이유가 하나 떴습니다. 한 생각만 바꾸면은 우리는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살려면은 좋은 인연 맺어서 사세요. 남편, 아내, 가장 가까운 중생들 아닙니까? 뭐 때문에 싸우면서 삽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매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거기서 행복이 나옵니다. 가족, 일가, 친척, 이웃 간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도록, 좋은 인연 맺어서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절에 가서 뭘 배웠느냐, 뻥이야 한마디 배웠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으면서 감싸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인연법이라고 하더라. 마치겠습니다.
1: 귀한 감로법문을 해주신 자광큰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작거나 크거나 그 수륙에 있는 뭐 작은 미물부터 뭐 바다의 물고기 아니면 육지에 살아가는 동물들까지 우리는 사실 많은 음식이란 이름을 섭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섭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자비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자비심이 사라진다는 말은 서로 너무 분쟁의 마음이 그 전투적인 분쟁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나 방생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무생명들에게 그 어떤 자비심으로 하는 돌아가는 해양의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방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왕대제에 모이는 줄 이번에 처음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주차 오면서 회향까지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도 후련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집이 김포인데 제가 2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기억이 좋았어갖고 이번에 또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 건강 발언이랑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등남등녀 발언을 했습니다.
2: 마음이 편안하고요. 억장 소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매년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년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0: 침례 방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아,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1: 뭘 찾는데?
0: 잔나비.
1: 잔나비? 어? 잔나비면 난데?
0: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1: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0: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1: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0: 아,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네.
1: 맞아. 어,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름이 두 개인 사찰로 떠나자.
0: 이름이 두 개인 사찰?
1: 응, 은혜사는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연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빚는 고승과 향고, 운봉, 성철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0: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2: 해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1: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 어머니, 어쩌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1: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4: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1: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0: 은혜사.
1: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0: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0: 한 걸론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1: 네네. 그런데 이 글씨 완전 멋지다, 그치?
0: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1: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0: 궁금하냐?
1: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0: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2: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글씨를 써주십시오.
3: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0: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함흥처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2: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3: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0: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지조 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2: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4: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2: 그래, 편액을 자르자.
0: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3: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0: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 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1: 몽이야!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0: 여기 있지롱!
1: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0: 에잉,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1: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0: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1: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0: 아니. 자, 가자.
1: 어디?
0: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1: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0: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1: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0: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0: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1: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0: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5: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4: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5: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1: 정희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5: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1: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5: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함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0: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0: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자,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란 임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임기척도 없고, 설마 살아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0: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1: 아,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0: 내 말이.
1: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0: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1: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1: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2: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3: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2: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4: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0: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6: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난 알아요. 난 보았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고 계란 속 흰자와 노른자가 함께하듯 우리와 한몸처럼 함께하고 있어요. 병아리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를 쓰다듬고 계셔요.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져 긴장과 불안이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분을 보면 눈앞에 가리개가 벗겨지고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 청명하듯 생각이 단순해지고 밝아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그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풍요와 평화가 아지랑이처럼 내게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다가갈 때마다 자동문처럼 그분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 안의 정원은 정갈하고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손을 내미는 당신의 다정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난날 내가 당신을 두려웠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가까이 했던 많은 시간들이 이제 후회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광명이 나의 무지와 고통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당신을 닮아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를 밝히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 빛은 이미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그의 광명 안에서 무지와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그와 동행하고 있어요.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0: 입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가르침으로 이제 당대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스님, 사실 내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 이거 진짜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네. 본질이죠.
1: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모르고 내 것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나 내 것들 또 그 바탕에 있는 내 몸 더 나아가서 그 바탕에 있는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죠.
1: 네네.
0: 그래서 그것들을 나로 구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몸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생로병사가 있고요.
1: 네.
0: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몸이 필요하니 생사윤회를 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내 것, 내 마음, 내 몸의 주인인 진정한 자성, 그래서 진여자성이라 하는데
1: 진여자성.
0: 그 자성을 깨닫는 것을 해탈열반이라 하죠.
1: 네. 자,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시고요. 국내 최초 공식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신 류지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류지현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성격 전문가 류지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류지연 불자님 딱 얼굴 보자마자 와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미래지식교육원과 또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 또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이자 성격자본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게 이 애니어그램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애니어그램, 이제 이름 명칭만 듣자면 생소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2: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격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0: 성격 도구.
2: 네. MBTI 들어보셨죠?
0: 너무 많이 듣죠.
2: MBTI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1: 네.
2: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 도구 중에.
0: 예, 예.
2: 애니어그램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숫자 이제 아홉이라는 이제 히라버고요. 이제 그램은 이제 그림, 뭐 상징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이제 상징인 거죠.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냥 번호로 얘기합니다.
0: 번호.
2: 네. 그러니까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번호는 중성이거든요.
0: 네네.
2: 뒤에 여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근데 여기에 각각에 이름이 딱 붙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읊을 때마다 우리 스님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게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0: 그럴게요.
2: 1번 개혁가.
0: 개혁가.
2: 2번 조력가, 3번 성취가, 4번 예술가, 5번 탐구가, 6번 충성가, 7번 열정가, 8번 도전가, 나머지 9번 화합가. 이 중에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나요?
0: 스님 뭐세요?
1: 글쎄요.
0: 뭐 한 두어 가지 하셔도 돼요, 스님.
2: 맞아요.
1: 딱 어느 하나만 두드러지기보다 여러 개 몇 가지 겹쳐 있는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1: 이제 화합가 쪽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0: 저도요, 스님. 네.
1: 그렇다고 이제 성취가라든지 열정가, 뭐 탐구가 이것도 또 도전도 그렇고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0: 저 근데 스님 말씀 듣자마자 제 몸속에서 소름이 쫙 말씀하신 건 그대로 저예요, 스님.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전 사실 제가 탐구가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알아보고 판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 탐구가 맞는 거죠.
2: 맞아요. 애니어그램 공부를 그냥 하실 필요가 없네.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꼽으세요. 어떠세요?
2: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성격을 이제 검사해 보면 처음에 그냥 한 가지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두 개, 세 개는 이제 사회 안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렇죠.
2: 스님처럼 이렇게 우리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시면 화합가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그래. 하시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좀 장난기가 좀 있으셔요, 얼굴에.
1: 그러세요.
2: 방송에 이렇게 MC로 하시는 거 보면 그 열정가들이
0: 그렇죠. 열정가
2: 있으시죠.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1: 어쩌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각각의 대상에 따라 덕목들이 필요하거든요.
0: 맞아요. 맞춤으로 그렇죠, 스님.
1: 그렇죠. 제가 가져야 될 덕목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갖추려고 하죠.
2: 맞아요.
1: 특별히 제가 어느 한 부분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2: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냥 후천적으로 그런 걸 갖춰가는 것이 아닌가.
0: 맞아요, 스님.
1: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2: 맞습니다. 스님, 원래 이 애니어그램이 동양의 이제 이런 그 고유한 그런 문화 이런 그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거를 서양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시 동양에 팔아 이런 과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1: 됐어요. 요즘 명상과 같네요.
2: 네.
1: 그러면 흔히 요즘 MBTI가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0: 네.
1: 차이는 어떤가요?
0: 제가 자료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의 어떤 차이를 한눈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이 네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2: 창자.
0: 예,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 제일 겉에 있는 그 디스크라든가 MBTI는
1: 예.
0: behavior,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고 행동의 강점을 찾는 게또 MBTI예요. 예, 그러니까 디스크의 하위 유형이 MBTI니까 엄마하고 자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T라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데, 저때부터 이제 이거 자아가 나타나요. 이 자아 안에 우리의 그 에센스가 보는 게 이제 애니그램이에요.
2: 찬자.
0: 네.
2: 우리
0: 찬자.
1: 불교하고도 좀 많이
2: 그니까요,
1: 유사한데,
2: 스님.
1: 불교 유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0: 네,
1: 유식에
0: 맞아요.
1: 보면 전오식이 있습니다. 전오식. 그 다음에 육식에 이제 의식이
0: 의식이
1: 있고요.
0: 있고요.
1: 그 다음에 제7식이 이제 만화식이 있고요.
0: 네.
1: 8식이 이제 함장식, 그래서 아뢰야식.
0: 네.
1: 그 밑에 이제
0: 네.
1: 참자,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는
0: 네.
1: 게 있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행위의 부분은 전오식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안, 이비, 설, 신으로
0: 네,
1: 드러나는 거죠.
0: 맞아요.
1: 그 기저에 이제 마음이 있죠. 그
0: 네.
1: 성격이.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근데
0: 맞아요.
1: 그 밑에 이제
0: 네.
1: 그 7식이 만화식인데 오염식이란 뜻이거든요. 오염, 뭐가
0: 아,
1: 오염됐냐면 실제 내가 아닌데 나로 착각한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오염식.
0: 네.
1: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명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근본 모든 저장된 정보, 그 정보 밑에 본래 본질인 이제 우리의 자성이 있다. 이제
0: 맞아요.
1: 청정무구식 이렇게 말하죠.
2: 그럼 애니어그램을 판단할 때도 그런 문답이나 자기 문답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0: 아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시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성격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스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 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타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격 검사 이제를 하죠.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2: 그러셨군요.
0: ETI 검사라 그래갖고 45문항으로 그냥 10분만 문답을 하면 내면의 깊은 1번도 9번까지의 번호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그걸 이제 저희가 R&D를 갖고 있어요.
2: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참자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하시면
0: 네.
2: 애니어그램 꼭 기억하셨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그리고 성격 자본이라는 말을 이제 세계 최초로 고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격 자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1: 그러게요.
0: 선생님, 우선 처음 들어보시죠?
2: 네네.
0: 그러셨을 거예요. 성격이란 말도 있고 자본이란 말도 있어요. 이
1: 네.
0: 두 가지를 이제
2: 합쳐졌을 때.
0: 합쳐서
2: 예.
0: 하나의 이제 그런 용어로 창안을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영업사원들 있죠.
1: 예.
0: 영업사원들이 매일 고객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있고 또 만나기 싫은 고객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만 만난
2: 가릴
0: 거예요.
2: 수 없죠.
0: 네. 그리고 나머지 고객들은 다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격 자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모두를 다 만날 수 있는 자기의 근본이 돼 버려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3만 명이 시청하는 그 삼성생명 그 라이프 TV에 제가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소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격 자본 세일즈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LG 하우시스라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문항 몇 가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꿈의 드림, 예, 집을 인테리어 소재를 소개시켜줘요. 맞추면 그게 이제 성격
2: 맞춤으로.
0: 자본이에요. 실제로 논현동 가구 매장에 가면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와요. 그 로봇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거,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죠.
2: 오, 너무 좋네요.
0: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29세지라는 이제 그 감성 셀렉션 샵인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런 옷을 이제 저런 취향의 옷을 입고 싶어. 구두랑 소비 성향에 맞는 그 이제 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앱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와.

0: 그게 이제 성격이 자본이 된 거죠.
1: 요즘에 그 정말 AI 때문에 더 완전
0: 네,
1: 활성화가되고 생활
0: 맞아요.
1: 밀착이 된그 알고리즘을 또
0: 이미
1: 미리부터
0: 10년 전에 했어요.
1: 계획하고 시작을 하신
0: 성이
1: 거네요.
0: 앞서가시네요.
1: 대단하십니다.
0: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사주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관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사실 그것만큼 훌륭한 자신의 행복을 얻는 도구가 없죠. 자본이 행복을 얻는 일종의 이제 조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1: 맞아요.
0: 그다음에 그 성격은 이미 오래도록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1: 네.
0: 그걸 통해서 나머지 또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니까 그게 훌륭한 명칭을 이제 처음 들어봤지만
1: 네.
0: 어쩌면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자본으로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0: 아이고 무슨 말씀을
1: 국내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0: 그러게요.
1: 시대를 앞서서 굉장히 발빠르게 많이 시도해 보시고 또 이뤄내신 건데요. 대신님 전공이 미술
0: 그
1: 전공하셨다고.
0: 심리학 전공
1: 그러니까
0: 아니셨어요?
1: 저는 한 심리학이나 무슨
0: 뭐,
1: 뭐
0: 예.
1: 최소한 뭐
0: 정신과, 뭐, 그렇죠. 예.
1: 아동복지학이라도 예 어떻게
0: 아니면
1: 이렇게 좀
0: 경제학이라도.
1: 예, 인연이 돼요 이렇게.
0: 저는 이제
1: 감성이 굉장히 예민했고, 예, 그래서 엄마가 참 손이 많이 가고 키우기 힘들었다는 말을 해요. 예, 다른 애들은 잘 놀고 하는데 저는 항상 까다로우니까, 예,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미대를 갔더니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막 했었어요. 네.
0: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취업을 하고 제가 군인회사를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군인회사에. 그래서 대기업에,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한 이제 철밥통. 그래서 이제 군인회사에 이제 교육 담당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면서, 저의 이제 예술가적인 성향은 이제 또딱 뒤로 이제 불러, 뒤로 접어놓고, 이제 교육과 관련 일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했죠.
1: 새로운 공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0: 그래서 교육학 공부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제가
1: 박사까지요.
0: 이제 교육 심리로 넘어가서 이제 성격 심리.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까지 이제 마쳤죠.
1: 그러면은 잠깐만요. 박사 타이틀이 지금 몇 개나 어마어마하신데요.
0: 그야말로 열정 가시네.
1: 공부하는
0: 부처님이 이런
1: 기간이 엄청 길겠어요.
0: 20년 동안 공부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고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1: 억울해요, 억울해. 그리고 또 30여 년간 이제 애니어그램이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그렇게 달려가셨다던데요. 뭐 국내, 해외 가리지 않으셨다고요.
0: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격 분석가라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국제 활동하면서 그림이 또 나네. 아,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인데요. 이제 그 소수민족인 묘족이에요.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개가 크잖아요, 저렇게 민족에.
1: 정말 작으시네요,
0: 평균
1: 키가.
0: 신장이 130, 142 성인 신장.
1: 140.
0: 우리나라 60, 7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기 이제 애니어그램을 보급을 하고 저기에 이제 아이들이 거의 문해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수민족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어릴 때 꿈이 뭔지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이게 어머니고 또 아이들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요즘 아이들 여기 지금 제가 왔더니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서
1: 그냥
0: 가장 평생에 한번 입는 옷이래요, 이게 민족 의상. 그래서 저렇게 순수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는 게 녹차잎을 따서 이제 수입하는 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했죠. 그래서 무려 저한두 아이 정도를 후원을 했는데, 아니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저희가
1: 뭐만 원만 도와줘도 한 달을 살아요.
2: 아.
1: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제가 10년을 넘게 했어요.
3: 10여 년 이상 또
1: 후원하시고. 네, 4살 때 만나는데 얘가 이제 10살이 넘어간 거죠. 대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3: 아유.
1: 저기 예, 소수민족하고 연결을.

0: 우리가 이제 행복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의 조건들을 찾잖아요.
1: 네.
0: 근데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실천해서 행복을 얻어가는데 그 근본 바탕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요.
1: 그렇군요.
0: 어떤 조건도 훌륭한 여기서 애니어그램을 누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줘요.
1: 그렇네요.
0: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행복을 주려고 하면 그건 선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움이가 되고요.
2: 스님, BTN 방송에 후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만원짜리 있죠?
0: 네.
1: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신통방통한 애니어그램. 만약에 부처님 당시 애니어그램이 있었다면 우리 부처님은 어떤 유형에 해당될지 혹시 불자로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2: 야, 정말 제가요, 우리 안환수님 질문대로 제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성격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어요. 스님, 죄송한데.
0: 보셨어요, 그래?
2: 제가 성격 분석가다 보니까 부처님 성격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데 칼럼도 내고 했는데, 부처님은 이제 애니어그램의 이제 대상화된 이제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1번부터 9번 중에 이제 5번,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1: 뭐였죠?
2: 탐구자.
1: 탐구자, 역시.
2: 원래 부처님은 부자지 왕실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통으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바깥 세상을 못 보게 했잖아요.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는데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밤에 그 사람의 늙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딱 생각을 했죠. 왜 인간은 늙고, 왜
0: 죽어야
2: 죽고,
0: 되나?
2: 병들어야 되는가?
0: 맞아요.
2: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호기심이 많고, 그거를 탐구 정신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쌉니다. 부처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 들어와서 그 5번 유형의 탐구자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무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을 탐구하다가 계속 역량을 쌓다가 어느 날 통찰이 와요. 깨달음이 온단
1: 깨달음.
2: 말이에요. 그 깨달음 꾸 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다 해탈이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제 오버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성격의 이제 전인데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냐면 이제 8번의 에너지로 가요. 5에서 8번으로 변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원래 이제 5번의 성격을 타고났지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깊은 명상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생명의 근원인 그런 그 영혼에 그 아트만이 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부처님이. 그런데 이렇게 그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가를 통해서 얻는 이런 것보다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1: 맞아요.
2: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1: 길이로
2: 고통도
1: 가셨죠.
2: 즐기고 그 행동에 나가는 게 8번으로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식을 얻었지만 머리와 몸과 가슴을 통해서 완전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간.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째 정말 너무나 탐구자에서 정말 실행가로, 그다음에 깨달음, 그 어웨니스해서 완전히 그 통찰에 이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걸 막 알리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예, 그냥 이렇게 늘 미소와 잔잔한 미소로 그냥 조용히 진짜 알미라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격 분석 내가 잘했네, 속으로.
1: 스님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어때요?
0: 이제 불처님의 그런 모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 전에 모습, 근데 출가하고 나서의 수행자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은 모습,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는
1: 제도하시는 모습.
0: 그런 모습. 이제 불교적으로 입장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제 돌아 깨 이번 생에 태어나시기 전에 보살

0: 셨거든요. 보살이란 아까 말한 맞아요. 이제 동일하다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에녀그램이란 상태하고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신 아트만이라는 상태.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으로 볼 때 부처님이 이미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네. 보살이 된 거고요. 네. 보살이 되고 나면 그 깨달음을 이제 전해 주려고요. 아까 이제 성격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성격이 나눠져 있는 모든 성격들은 자신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방향이 최고로 필요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이쪽이 우리는 이제 업식이라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맞아. 이게 결국엔 이게 이제 아홉 가지가 동시에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동시에 완성이 되면 어떨까요? 더 이상의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 행복에 가겠죠.
1: 그렇죠.
0: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로 가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들은 이제 깨달음의 상태 가기 전에 행복을 구할 당시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근데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성품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 이제 마음과 말과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네.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만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는지를 네, 네. 직접 이제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탐구가의 마음, 네. 그대 몸으로 실천해서 직접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일체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자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라서
1: 완성형.
0: 부처님이 이제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여주셨다.
1: 예.
0: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네. 그 모습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네. 아니다 본래 갖추었지만 근데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네. 이럴 땐 이게 필요해.
1: 맞아요.
0: 그다음에 이게 맞아요. 필요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가면 이 상태가 돼야 돼. 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맞아요. 말합니다.
1: 몸으로 보여주셨죠. 네.
2: 정말, 제가 지금 30년째 교육업계에 있는데, 예. 가끔가다 제가 하는 게 맞는가. 제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직업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2: 네, 딱 보면 아니까. 근데, 가만 내려놔요. 그래서 저 성격 이면에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또다시,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연꽃을 한땀 만들면서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스님 생각하면서 이게 연꽃을 네.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네. 네.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시청자분들 좀 보여드리고
1: 그러게요. 네. 예쁘네요.
2: 마이크가 있어갖고
0: 교수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하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신의 삶이 되니까 누구든지 관심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은 행복으로 가는 방향 또 직접 보살행을 실천해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1: 네.
0: 어쩌면 부처님도 그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처럼 종교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는 모습이 불교의 모습이었을 거고요.
1: 맞아요.
2: 아, 그래서 제가
1: 불교적인 이제 네. 가르침이나 이런 사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에니어그램이 있기 때문에
0: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예.
1: 그래서 공부하고 또 더욱 연구하실수록 신심도 나셨을 것 같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자, 그런 우리 교수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좀 그럴까요?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0: 이제 불자로서, 우리 프로그램에 예.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특히 어떨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지.
2: 아, 제가 20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서 또 수학도 하고 한국에서 또 이제 마음 심리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이 딱 있듯이
0: 네.
2: 왜 그걸 몰랐을까?
0: 네. 네.
2: 아, 부처님 내 마음에 있고 제가 생각하던 그 찾아다녔던 그 파랑새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를 비로소 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수련이 최고다. 마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뭐 수행자 같은 말씀이시네요.
1: 맞아요. 일체 유심조가 또 이 또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2: 미용실 원장 같지 않죠?
1: 교수님 기왕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끝으로 많은 불자님들 또 시청자분들께 내가 가진 이제 성격 자본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예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2: 불자님들, 저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1: 스스로를 사랑하라. 예, 귀한 말씀.
0: 너무 멋진 말이네요.
1: 실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너무 유익했어요. 그쵸,
0: 선생님? 그러게요.
1: 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니어그램, 예,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후학들을 또 양성하시고 더 훌륭한 자취를 남기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난 우리 류지연 불자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가르침이 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작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는 참 바쁘다 보니까요, 스님.
0: 그렇죠.
1: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0: 우리는 자신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이 본래는 나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 네.
0: 우리 교수님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불교의 수행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1: 맞아요.
0: 그 방법으로 전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1: 탁월하셨습니다. 네. 자,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보살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또 우리 바로 부따회 가족분들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자,
1: 신행 공동체인 부따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법보시에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1855-0108번, 1855-0108번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0: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선행의 실천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공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법보시고요. 법보시 중에서도 이왕이면 보다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따회 가입을 통해서 방송 포교의 원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1: 네.
0: 1855-02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류지연 불자님은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셨는데요. 자, 오늘은 1호 특집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싱잉볼 명상을 전파한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이시라고 합니다. 스님, 싱잉볼 네. 아십니까?
0: 요즘 이제 명상이 많이 보급되면서
1: 네.
0: 그 명상하는 과정 중에 꼭 싱잉볼이 들어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싱잉볼이란 노래하는 그릇 이런 말 뜻이잖아요. 인도, 네팔, 티벳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명상 도구인데
1: 네네.
0: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1: 맞아요.
0: 마음이 아주 경쾌해집니다.
1: 여러분도 그 소리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소리를 통한 치유와 또 명상 교육을 하고 계신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센터 대표 천시아 불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0: 천시아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불자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행불 마스터 천시아입니다.
0: 와.

0: 싱잉 볼 마스터 국내 1호. 여러 책이나 또 매체에서 영성 상담가, 뭐 힐러, 영상가, 작가, 싱잉 볼 연주가 뭐 다양하게 소개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불릴 때 가장 기분 좋으신지, 또 어떻게 불렸으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1: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러 천시아가
0: 힐러 천시야.
2: 힐러 천시아.
0: 모든 걸다 아우르는 게 힐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1: 그렇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럼 힐러라는 말과 구루라는 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 구루는 일종의 이제 스승이죠. 그래서 뭔가 가르침을 전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어떤 이제 의식의 차원으로 이제 이끄는 뭐 스승이라면 힐러는 말 그대로 이제 치유자죠. 그래서
2: 치유자.
1: 네, 치유라는 대상이 이제 뭐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네.
2: 그럼 평상시에 이제 그 싱잉볼을 통해서
1: 네.
2: 치유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수행도 하고 같이
1: 네.
2: 연결되어 있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치유와 명상은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다 비슷한 지점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런 이제 치유가 잘 되면 사실 우리의 의식도 이제 조금 더 진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0: 아니, 근데 표정이나 음성이 말씀하시는 순간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싱잉볼 직접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우선 이 싱잉볼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 봐요.
1: 네, 싱잉볼은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설명을 아까 이제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맞고요. 정말 국내에는 이제 들어온 지한 십몇 년, 이제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사실 이 싱잉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는 도구로 알고 있지만 명상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이제 저희가 히말라야 지역에 인도나 이제 네팔 혹은 이제 부탄의 이제 히말라야 지역이 실제로는 그릇으로 사용된 하나의 이제 주방용품. 네. 그래서 이제 보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팔이나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릇들이 있는데 모두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 소리가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운드 테라피 혹은 사운드 명상의 일환으로 이제 치유 도구 혹은 명상 도구로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한 그릇이 오늘날 형태의 이제 명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그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자들의 그 우리가
1: 네,
2: 바루처럼
1: 맞아요.
2: 밥을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그게 소리가 미묘하니까 그걸 통해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1: 맞습니다.
2: 있거든요.
1: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 이제 바루를 들고 다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그 동네에 혹은 그 시대에 이 그릇 자체가 사실은 목기였을 수도 있고 토기였을 수도 있고 이런 청동
0: 맞아요.
1: 그릇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하나의 뭐 그릇 혹은 이제 밥 그릇으로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물 발을 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의 용도로 사용돼 왔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머 이 그릇이 소리도 나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우리가 이제 싱잉볼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껴보려면 연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짧게 감상해 보시죠.

0: 와, 스님. 신비롭다는 느낌도 들고.
1: 본래 이제 우리들이 보통 쓰는 악기들은 마음을 들뜨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근데 지금 연주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0: 맞아요.
1: 고요해지고,
0: 맞습니다.
1: 스스로 이제 내면을 볼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2: 그게 이 싱잉볼이 가진 소리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싱잉볼 음악은 일종의 진동들의 음악이에요.
1: 그렇죠.
2: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악기들은 그 진동의 이제 잔여음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중심으로 연주가 된다고 한다면
0: 맞아요.
2: 싱잉볼은 온전히 그 진동을 경험하면서 진동이 결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2: 천천히 진동이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0: 근데 여러 개를 두고 아까 연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다르고.
2: 맞습니다.
0: 지금 거기서 나는 소리도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잉볼을 이제 크기나 어떤 두께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이제 이 주파수의 이제 레벨이 다르게 되고 결국은 이 정확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건 저희가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네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악기랑도 이제 협업이 가능합니다.
1: 원래 그러면 특별한 크기의 특별한 주파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형태의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가 골라내나요?
2: 후자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0: 골라내서
2: 동영상에 보신 이 싱잉볼은 크리스탈 싱잉볼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정확한 주파수가 만들어져 나와요. 네. 근데
0: 기성품들이
2: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이제 금속 재질의 히말라야 싱잉볼들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주파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말 수작업으로 수많은 싱잉볼들 중에서 그 하나의 소리를 찾아내야 돼요.
0: 찾아내는 거예요?
2: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쉽지 않겠네요.
2: 맞습니다.
0: 최근에 이제 네팔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팔에 좀 자주 가시나요?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1: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시죠?
2: 메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싱잉볼을 직접 고르다 보니까, 네, 저는 하나하나 다
0: 싱잉볼 만나러.
2: 골라와서, 이거를 한국에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싱잉볼 마스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네,
1: 그렇겠죠.
2: 그래서 이제 좀 자주 가는 편이고, 또 이제 수행하러도 이제 네팔에 가는 편입니다.
0: 아니, 지금 이 사진도
2: 네.
0: 네팔인가요?
2: 네, 네팔의 동굴이에요.
1: 저기 어디예요?
2: 네팔에 한 시골 산속이 있어요. 그 마르티카라는 이제 동굴이 있는 이제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주시리 동굴이
1: 네,
2: 있어요. 네, 거기 동굴의 한 장면.
1: 불교에서는 만수실리 문수보살이라고
2: 맞습니다.
1: 해요.
2: 네.
0: 와.
1: 아니,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2: 네.
1: 네팔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저의 외모를 보면 네팔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2: 오, 아마 인연이 있나 보죠.
1: 네.
0: 그러게요. 그
1: 그,
0: 느낌이.
1: 느낌이 딱 네팔에, 저도 이제 자주 가지 않았지만, 네팔이나 뭐, 다람살라나 이쪽으로 가보면, 그쪽 특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2: 아마 전생에 좀 그쪽 동네에
1: 그래요.
2: 많이 있었나 봐요.
0: 네팔 공주님이셨을까요?
1: 그러게요. 이
0: 이 모습은 여기도 네팔인가요?
2: 네, 여기는 옆 동굴, 이제
0: 옆 동굴.
2: 네, 옆 동굴 마르테카 동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드마삼바바님이 이제
1: 파드마삼바바.
2: 깨달음을 얻으신
1: 얻은
2: 동굴이에요.
1: 동굴이에요.
2: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성 불교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네,
1: 금강승.
2: 거기 금강성 불교 이제 탄테라 불교를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라마글렌님이시고 네. 옆에는 이제 청월님, 그 제자 청월님,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그룹들이 함께 명상하는
1: 파드마삼바바 존자가 이제
0: 장면입니다. 네.
1: 금강도 불교의 시조죠.
2: 맞습니다.
0: 와. 이게 다 함께하는 도반 분들이신
2: 네, 그래서
0: 거예요?
2: 저희는 이제 약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전부 금강성 불교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에 몇 번씩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수행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1: 어떻게 금강성 불교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2: 네, 여기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싱잉볼 하면 티벳 싱잉볼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저는 이 싱잉볼 마스터다 보니까 싱잉볼이 과연 정말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는지, 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명상 도구라면 명상법도 알고 싶고
0: 네네.
2: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티벳의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티벳 불교 쪽에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림포체님이나 이제 사람도 만날 때마다 싱잉볼을 아느냐? 나는 티벳 싱잉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0: 아, 그랬어요?
1: 사실 지금 네. 현재 이제 티벳에 있는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중심으로 한 네. 그 수행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본 적이 없거든요.
2: 맞아요. 네. 아니 그 사실이 너무 놀랐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 티벳 싱잉볼인데 네. 티벳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티벳 문화에서 티벳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티벳 불교에는 이제 이런 차크라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차크라 있죠.
2: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싱잉볼을 차크라 힐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싱잉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티벳 불교를 이제 조금씩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때 제가 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라마 글레님의 법문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0: 어떤 내용이었어요?
2: 그 내용이 공성에 관한 법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법문보다도 굉장히 쉽고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제로라는 책을 이제 먼저 출간을 했는데 네. 이 제로라는 책도 이제 사실은 공성에 대한 이 세계의 어떤 공성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근데 그게 티벳 불교에서는 너무 베이직 이론이래요.
1: 그렇죠. 네. 티벳 불교는 공성과 보리심 두 가지가 수행의 근본이에요.
2: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0: 네,
2: 그리고 또 차크라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왠지 내 전생이 여기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뿌리가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이건 어디서 기인됐지? 그러다가 이거는 금강승 불교였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싱잉볼이 짜맞춰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야말로 전생사네요.
0: 전생사죠. 그런데
2: 맞아요.
0: 특이한 게 또 집안은 오히려 타종교를
2: 네, 기독교 집안이죠.
0: 네. 교수님 희한한 거예요. 저
1: 또...
2: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나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싸우는 거죠, 부모님이랑. 네. 강하게 걷고. 근데 저는 기독교 교리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고, 분명히 저만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게 맞으니까, 저한테는.
1: 그렇죠.
0: 네. 그게 몇 살 때 든 생각이신 거예요?
2: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2: 저만의 정신세계가 있었죠. 네, 저는. 네.
1: 그야말로 전생에 금강성 수행자였나 보네요.
2: 지금 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 사실은 그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워낙 차단을 시켜놓으니까
0: 맞아요.
1: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불교를 접하기 쉽지가 않아요. 접하는 자체가 본인들이 부담이거든요.
2: 네.
1: 근데 그 과정에 그걸 이겨내고 했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2: 뚝심이 있죠.
0: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1: 그래 말이야. 네.
2: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꾸 그 이제 뭐 교회 가면 뭔가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엄마는 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어린 양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그럼 이제 저는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늘 주님과 함께.

0: 있어. 그리고 나는 늘 기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엄마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말이 교회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이해를
0: 어이
1: 못
0: 철없다
1: 하시죠.
0: 이제 자꾸 이러는데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2: 대학교 때는 멀티미디어 창작 전공하셨고요. 이제 그 후로 대체의학 대학원을 다니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신치료 분야로 석사 논문 받으셨는데, 스님, 석사 논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위에 의한 마음챙김 명상의 만선 통증 경감에 관한 연구. 네, 자초월 정신의학을 중심으로. 제목 진짜
0: 아주
2: 길죠?
1: 난해하죠.
2: 난해하죠.
1: 너무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2: 어렵고 쉽진 않지만 좀 짧고
1: 너무
2: 쉽게
1: 길고.
2: 가능하실까요?
0: 제가 제 논문을 2011년에 했었고요, 석사 논문을.
2: 벌써 15년 됐네요.
0: 굉장히 빨리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로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정신세계사에서.
2: 그때가 몇살 때세요?
0: 27살 때. 네, 그때가 제가 정신세계사 최연소 저자였는데, 한국 저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로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무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툴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2: 바탕,
0: 정말 비워져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논문은 실험 논문인데, 똑같이 마음챙김을 하는 집단과 나는 나을 수 있어라고 이제 간절히 염원을 이제 하는
1: 그렇죠.
0: 집단,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지 않는 집단이 이제 이렇게
2: 세계
0: 이제
2: 비교군이네요.
0: 통증을 이제 경감하는 걸 이제 우리가 뇌파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시크릿이
1: 네,
0: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1: 있죠.
0: 원하면 이뤄진다,
1: 아,
0: 이제 뭐 이런,
2: 맞아요.
0: 그러니까 나을 수 있어,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단과,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긍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이 무위랑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은 이 아라차림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 근데 결국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난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보다 이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는 이제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 낫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바라볼 뿐이야 라고 하는 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거를 이제 그 밝히는 이제 논문이었는데, 그
2: 진짜요?
0: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는 이제 사성제나 이제 이런 의도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국 이제 자아초월, 그러니까 낳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 그쵸.
0: 무위라고 하는 거, 내가 낳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라보고 바라지 않는 게 이제 더 좋은 치유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자아초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1: 무의라는
0: 네.
1: 개념이 들어갔고요.
2: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습이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또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스님?
1: 그렇죠.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무의는 이제 금강에서 나오잖아요. 금강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위라는 말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어떤
0: 맞습니다.
1: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거예요. 행복은
2: 그렇지.
1: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또 다른 필요한 조건들을 구해야 돼요.
0: 인과의 바퀴를 또 돌리게
1: 또
0: 되죠.
1: 구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꼭 필요하고요. 그
0: 맞습니다.
1: 육신을 갖게 되면 생로병사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생사에 윤회를 해야 되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우리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나잖아. 내 마음이죠. 만족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면 불만족한 내가 만족한 나라고 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는 또 같아요.
0: 그렇죠.
1: 하루 종일 마음이 나잖아요. 평생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까 주인 같으니까 그 이치를 알아서 자성을 깨달으면 아, 이게 할 필요가

0: 필요가 없다고 알게 되는
1: 막
0: 거예요.
1: 그래서
2: 그러니까요.
1: 초월이라는
2: 그렇죠.
1: 말이네.
2: 자를
0: 아, 초월하게 되는. 그 마음을 나로 여겨서 괴로운 아. 나와 즐거운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 자아예요.
2: 맞아요.
0: 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을 하고 나로 착각하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자성의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그건 나는 항상 똑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였잖아.
1: 그렇네요.
0: 안 해도 되는 건데도
1: 맞아.
0: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알고 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를 무의라 그래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1: 오히려
0: 우리가 이제 고통을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도 자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성으로 돌아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2: 그쵸.
0: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 육신에 대한 통증도 사실 육신을 유지하려는
2: 네,
0: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2: 네, 네, 네.
0: 그런데 그것도 벗어날 수 있죠.
1: 그거를 네, 이제 실험을 맞습니다. 하실 때
2: 네.
1: 실제 그게 실천이 되는 분들을 이걸 이렇게
2: 아니죠. 일반인들을
1: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게 되는 것도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한 집단은 날 수 있어. 난 날 거야. 라고
1: 계속 주문을 외우고.
2: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집중 명상. 날 수 있어. 나는 내 몸은 건강해진다. 네. 이런 집단과
0: 네.
2: 다 명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 네.
2: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바디스캔을 하는데 통증이 있네 하는데 나으려는 마음도 내려놔라.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1: 뭐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어떤 실험의 이제 기본 그 전제 자체가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 챙김을 해라기보다는 그 마음 챙김을 하는 그 이면에 정말 너가 아무 의도가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저는 증명하고 싶었죠.
1: 워낙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2: 네.
1: 대학 시절에 스니 이제 전공은 원래 다른 걸 하셨잖아요. 최연소 영상 디렉터 또 꿈꾸시면서
2: 네,
1: 굉장히
2: 맞아요.
1: 매진을 하셨다고 해요. 상도 많이 받으셨다던데.
2: 제 인생이 뭐 하나 하면 끝장 보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가서 그냥 대학 가길 원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한 시라도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고3 때 이제 직업 고등학교에 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 배워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상은 제가 다 탔어요. 1년 만에 한 20몇 개 막 다 타고. 근데 그걸로 대학을 간 건 아니에요.
1: 또
2: 수능 보고 남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수능 보고
1: 공부도 잘하셨구나.
2: 머리가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이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석사는 뭐 대체의학적으로
2: 네,
1: 아예
2: 그러니까,
1: 분야가 또 바뀌고
0: 그래요.
1: 옮겨가신 거잖아요.
2: 맞아요,
0: 전혀 다른데.
1: 주변에서 뭐 반대라던가 혹은 잔소리라던가
0: 특히 부모님이
1: 예, 없었나요?
0: 말리지 않으셨어요?
2: 사실 부모님은 일단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이제 영상을 안 하고 이제 또 절로 가는지
1: 그렇지.
2: 이해를 할 수 없었고
1: 모르니까
2: 사실 그 당시도 네. 대체의학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왜 어린 제가 저기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도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1: 네네.
2: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선택이었죠. 그 당시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작했어요?
0: 그러게요.
1: 그러게요.
2: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건데요. 네. 근데 그때는 힐링이나 명상 이외에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0: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이제 인연이 있잖아요. 과거생 인연이 있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생에 와서는 이제 교육과 사회적인 뭐 그런 규칙이나 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올바른 거, 이게 최선이고,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2: 네.
0: 그렇게 해도, 또 특히 수행자의 어떤 인연이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다 수행자 길을 가요.
2: 네.
0: 어떤 길을 가도
2: 네.
0: 마치 예를 들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로 가잖아요.
2: 네.
0: 어떻게 가다 보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1: 답정너네요, 그렇죠. 스님.
0: 네, 가요, 다.
2: 맞아.
0: 네, 갈 수밖에 없어요.

0: 맞아요.
1: 갑자기 끌려갔던 것
0: 예.
1: 같아요. 네.
0: 그게 뭐 내가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게 돼요.
2: 싱잉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럼?
1: 오, 싱잉볼도 이제 전생의 인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이제 사실은 2008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젠 힐링샵이라고 하는 힐링 명상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2: 네네.
1: 그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석이라든지 뭐 그때 만다라 같은 것도 제가 팔고 있었고, 이제 싱잉볼도 이제
2: 그중
1: 팔고
2: 하나였던
1: 있었는데, 네, 그중
2: 거죠.
1: 하나
2: 예.
1: 도구인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왜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해서 저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사운드 테라피, 사운드 힐링, 명상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워크샵 같은 걸 다니면서 배웠는데,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원래 이런 이제 공성에 대한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때는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이제 사람들한테 이 비워진 마음이 중요하다, 이 공성의 세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머리로
2: 그냥
1: 이제
2: 스쳐
1: 지나가 버리는 거.
2: 지나가죠.
1: 예,
2: 예.
1: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때 싱잉볼을 만나고 싱잉볼을 사람들한테 해줬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 단계에 바로 들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싱잉볼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 진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저는 주구장창 싱잉볼만 했던 것 같아요.
2: 그럼 좀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0: 저기 화면에 나오는.
1: 네,
0: 와.
1: 교육 장면입니다.
2: 오, 이렇게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배우시네요.
1: 네, 그래서 이 싱잉볼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치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잉볼 치유의 장면이에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테크닉마다 이제 좀 다른 위치 혹은 이제 다른 이 음계의 이제 싱잉볼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2: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1: 아,
2: 많은
1: 정말
2: 분들이 함께하고
0: 많은
2: 계시네요.
1: 분들이 네,
2: 이야.
1: 꽉꽉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2: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또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1: 네.
2: 스님께서도,
0: 스님도 한분 계세요.
1: 예,
2: 배우셨어요?
1: 스님분들도 종종 오십니다. 네.
2: 스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스님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싱잉볼이지만 저희도 철학이 있거든요, 싱잉볼에도. 물론 제가 만든 철학이지만. 예, 근데 이제 저희의 철학은 이 비워진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진동은 그냥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어떤 치유자의 비워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 스님들도 물론 이제 공감을 하시죠. 별로 충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매체를 이제 어떤 포교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2: 당장 좀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0: 그러게요.
2: 싱잉볼 제로 명상. 좀 시연을 좀 부탁드려도
1: 네,
2: 될까요?
1: 그럴까요?
2: 예.
1: 네,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여러 가지 싱잉볼 명상 중에 우리가 이 제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고안된 이제 짧은 명상이에요.
2: 네.
1: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우리가 이 소리가 처음에 시작돼서 점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언젠가는 소리는 멈추죠.
2: 예.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이 멈춤의 끝을 따라갈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소리가 있나 없나 계속 이제 주의를
2: 흥미해질
1: 기울이게
2: 때.
1: 될 건데 이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소리를 놓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딴데 가면은 소리를
2: 네.
1: 놓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다가 그냥 가만히 끝인가 하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2: 그럴게요.
1: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2: 예,
1: 네.
2: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소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이제 손을 들어보시고요. 그럼 끝났잖아요. 내가 지켜보는 그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싱잉볼 치면 다시 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다가 또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이 끝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끝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가만히 그 끝난 순간에

0: 잠깐 몇초 머물러 볼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워진 상태에 잠깐 머무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이 소리가 지금 이 공간이 커서 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잘
1: 더
0: 주의를
1: 집중할게요.
0: 기울이시고 이제 잘 소리 들어보셔야 됩니다.
1: 네.
0: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자세 좀 편안하게 하시고, 네. 소리를 듣다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0: 심볼의 소리에 가만히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의가 계속 소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세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따라서 나의 의식도 소리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춰졌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진 순간에 가만히 머뭅니다. 네, 천천히 이제 눈을 뜰게요.
1: 선생님, 저는 숨을 못 쉬겠는데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숨을
0: 맞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긴장을 해서 그래요.
1: 기침 나잖아요.
0: 네.
1: 네. 오,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0: 네. 사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라 보면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1: 숨을 못 쉬어.
0: 하면은 네. 그러니까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 마디 더 해요. 자, 두 번째는 숨을 쉬면서 들어보세요.
1: 숨을 쉬어야 돼.
0: 네. 왜냐면 그 긴장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명상도 잘 하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거든요. 긴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주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것도 무의식적인 긴장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긴장마저도 놓아야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행불 명상은 이 진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완을 시켜요. 몸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불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1: 반복하면?
0: 네,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거 제가 안내를 하죠. 힘을 내려놓으세요.
1: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네,
0: 방금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이제 힘을 내려놓다 보면은 우리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 집중, 호흡이든 소리든 잠깐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집중하는 행위를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1: 그렇지.
0: 하고
1: 그게 중요한
0: 멈추고.
1: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스님께서는 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0: 네,
1: 미소까지
0: 잘하셨어요.
1: 띄고 계시던 것 같아요, 스님. 딱 떴어요,
2: 내가
1: 스님
2: 안
1: 스님 됐을 때.
2: 네. 이제 그 호흡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 중에 수행 깊이에 따라 이제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2: 이제 낮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처음에 초심자들은 호흡을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못 쉬게 되고
1: 못 쉬었어요.
2: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바로 깨어나게 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쉬면서 하고 더 깊은 단계로 가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요해진 호흡 자체도 다시 이제 고요해집니다.
0: 그렇죠.
2: 호흡이 점점 근데 호흡을 의식한다는 말 그 자체는 아직 집중이 완성되지
1: 안 된
2: 않은
1: 거죠.
2: 거예요.
1: 네,
2: 그 완성이 되면 호흡은 아주 미세해지죠.
0: 네.
2: 그래서 이제 일부러 호흡 미세한 연습을 해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0: 맞습니다.
2: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죠.
0: 네.
2: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
0: 네, 맞아요.
2: 뭐 들어 나올 수밖에
1: 정진하겠습니다.
2: 잘하고 계시네요. 그 정도로.
1: 네.
2: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0: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천시아불자님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아,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1: 제가 하는 치유와 명상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치유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네네.
1: 근데 이제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2: 네.
1: 근데 가끔은 이제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점 혹은 패턴들 혹은 진리를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상담 과정에 전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혹은 뭐 그게 너의 마음이 잠시 일어나서 그런 것일 뿐 그렇죠. 마음이 줄어들면 또 그것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그것들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놓아버리고 치유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힐링에서는 일어나거든요.
2: 네네.
1: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팁과 방법을 알게 되는데
2: 네.
1: 사실은 그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저는 그거를 하나의 힐링이나 명상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래 이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2: 네.
1: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혹은 이 모든 것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냥 그뿐이구나 라는 어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하고자 했었던 어떤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굴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2: 예, 예.
1: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공감을 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이 있고
2: 네.
1: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자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보다 더한 자부심이 없죠.
1: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으로 싱잉볼 제로 명상을 통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1: 네.
2: 조금 더 노력해서 수행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이들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 류지연 불자님, 또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 불자님. 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다는 거 힘든지만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 합니다.
0: 멋지죠. 우리 행복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2: 네네.
0: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육신의 집착에 의해서 생존의 단계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2: 네.
0: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감각의 즐거움을 넘어서 마음의 행복을 구하는, 만족을 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 열반의 단계입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단계.
2: 예, 예.
0: 그런데 이제 수행은 이제 감각의 즐거움을 벗어나서 마음의 만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을 오늘 두 분을 보면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2: 맞아요.
0: 또 예.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도 현대사회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다가가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2: 맞습니다. 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도 네.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의 도반, 가족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 행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2: 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내가 한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중에서도 네, 여러분들이 부따에 함께 동참해서 방송 포교의 원력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습니다. 185에 0108번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네. 나의 성격이 훌륭한 자본이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뭐 등등 오늘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가르침 참 마음에 많이 새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내 것에 속지 말고
2: 네. 네.
0: 내가 욕망의 대상에 속지 말고 이 내 욕망의 주인인 나, 그다음 내 것의 주인인 나, 그 본래 나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것이 가장 멋지게 당당하게 행복해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네, 바로 불자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 신에 가고
0: 함께 나누는
2: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0: 전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한의 햇빛 알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그 유명한 진간사입니다.
1: 진간사?
0: 아마, 네.
2: 오셨습니까?
0: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1: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삶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푹 삶아가지고 푹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0: 네.
2: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1: 와.
2: 요 끝을 네. 살짝 네. 들어줘야 돼요.
0: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2: 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네.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2: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0: 절밤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자, 가죽전 만들 건데요.
1: 가죽전. 네,
0: 일단 밀가루를 네. 좀 일단 묻혀주세요.
1: 네. 밀가루인가요?
2: 이렇게 생밀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네. 거죠.
0: 예, 우선 하고.
2: 네.
0: 거다가 여기다 좀 잠깐 조금만.
2: 담궈요?
0: 담궈가지고.
2: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요?
0: 아니, 아니, 하나씩 하지 말고.
2: 네.
0: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2: 예, 여러 개요?
0: 네네.
1: 스님, 불 조절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0: 좀 중간불.
1: 중간불.
2: 이거를 좀 털까요?
0: 네, 예, 털으세요. 털고.
2: 네.
0: 너무 많이 털면은 밀가루 기운이 없으면은 야가 타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조금 붙여놓으세요.
2: 네.
0: 그래가지고.
2: 네.
0: 그거를 두 덩어리 좀 같이 엮어놓으세요. 일로. 네. 네. 조금 더. 네. 익어야 되니까. 네.
2: 네,
0: 예. 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고.
2: 네. 조금 더
0: 안에
2: 고구마
0: 할까요? 네, 예. 네, 네. 이거를 살짝이 조금만 모양새로. 네.
3: 올려가지고.
0: 네. 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1: 네.
0: 잘 뒤집어야 됩니다. 오, 오. 예, 됐습니다. 아, 괜찮아요. 됐어. 쭉쭉 누르고 익어야 되니까. 기름 조금만, 기름지.
1: 이게 무로 하니까 원래는 붓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공적인, 그게 녹으면서 또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이 무로 하니까
0: 자연스럽잖아요.
1: 너무 자연스러워요.
0: 여기다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뭐 채소 끓일 때 갈라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 재활용해도 돼요.
1: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2: 스님, 이게 가죽을 생 걸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무쳐서 먹을 수 있는데
0: 네네.
2: 전으로 먹으면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0: 향기, 향기롭잖아요. 생. 예. 네. 삶아서 먹으면 향기가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2: 예.
0: 가죽 부각할 때도 생 걸로 하지 쪄서 안 합니다. 질겨서. 생으로 여기다가 찹쌀풀 해가지고 전 말릅니다. 생으로. 찌지 않아요. 절대 찌면은
2: 예.
0: 질겨서 못 써요.
1: 스님, 이 나물, 가죽나물 전을
2: 예.
1: 외국 배우가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0: 아, 누가 좋아하냐면은 리차드 버
2: 리차드 기어.
1: 리차드 기어.
0: 예. 야. 가죽 부각을 좋아했어요.
2: 이런처럼보다 아, 가죽 부각이 네네. 말고. 아, 나 리차드 기어 좋아하는데.
1: 너무 멋있죠.
0: 불자잖아요.
2: 네. 불자잖아요, 완전.
0: 자, 이거 다 껐죠?
1: 껐습니다.
0: 예.
2: 스님 이거 드릴까요?
0: 아니, 고기다 그거 몇 개 드러내고 그거 조금 요령 있어야 됩니다.
1: 엄청 바삭해요.
0: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1: 야.
0: 자, 요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0: 세 번째 음식은요. 엄나물 무침입니다.
1: 엄나물 무침.
0: 보통 개두릅이라 그러는데요. 요 쌉싸름한 게 관절에 좋고 신경통 통증에 좋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좀 먹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끓고 있는 거 주세요. 와.
1: 네네. 소금을 아, 조금 아까.
2: 자, 소금 좀 넣고요.
3: 네? 소금 넣고.
2: 네. 요럴 때는요. 네. 뭐부터 넣냐면 요 끝머리부터 넣어주세요.
3: 끝머리가 제일 두꺼우니까.
2: 네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3: 먼저 네. 넣고 살짝 네. 익혀가지고.
2: 네. 뚜껑을 약간. 열고 삶습니다.
3: 네.
2: 뚜껑 닫으면 누르무리해지기 때문에 네네. 뚜껑을 이제 열고 네. 끓어야 됩니다.
4: 아우, 이걸 쉐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3: 죄송합니다. 한번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 이거 한번 보고 끓기 시작했는데 여기 물 넣나 안 물렀나 한번 보세요.
3: 네, 손으로
2: 어, 조심해야 돼. 덜 물렀지?
3: 조금, 네, 조금 더 네, 해야
2: 조금 더 있어야지.
3: 봄에 이렇게 두릅으로 이렇게 쌉싸름 맛 예.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2: 예, 예.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3: 맞습니다.
2: 제가 그랬잖아요. 봄에는 부자 되는 계절인데 땅이 녹으니까 먹을 게 지천이라서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여기에 특성적인 맛이 나옵니다. 아, 가만 있어 잠깐만.
3: 네, 살짝 보시면.
4: 스님 이제 된 것 같아요.
2: 됐어요?
4: 네.
2: 꺼서 이걸 여기다가 놓고 예. 네.
4: 예. 네. 시마 한 번 찍으세요.
2: 아, 됐어요, 됐어요. 아우, 잘 삶아졌어.
3: 아.
2: 하루게 잘 삶아졌네. 셰프는 음식을 잘하게 생겼어요.
3: 감사합니다.
4: 스님, 제가 했어요.
2: 아, 그랬어요?
3: 감사합니다.
2: 박성 스님도 음식 잘하잖아요.
4: 그건 아니고요. 스님, 이거 제가 여기를 짤게요.
2: 네네. 꼭 짜가지고 주세요.
4: 네.
2: 향긋한 냄새가 나게,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치는데 조물조물 무쳐야 되는데, 뭐를 먼저 넣느냐? 자,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예, 네, 이렇게.
4: 스님 이거 간장을 넣...
2: 아니요, 아니요, 참기름 먼저 넣어야 됩니다.
4: 참기름요?
2: 오, 봄나물은 참기름부터 먼저 넣으세요.
3: 아, 이유가 뭔가요?
2: 참기름 넣으면 참기름 고소한 맛이
4: 네.
2: 나물에 이렇게 배는 느낌이 들잖아요.
3: 전체적으로.
4: 네. 다른
2: 겉절이 할 때는요, 네. 참기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겉절이는.
4: 스님 참기름입니다.
2: 네, 예.
3: 아니 보통은 이제 향이 네. 많이 나는 기름은 마지막에 네, 네. 넣기 마련인데 네.
2: 조림새 할 때는 마지막에 참기름 뿌리잖아요.
3: 네,
2: 그렇지만
3: 네.
2: 나물 물질 때는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조물조물해서 직간장은
4: 네.
2: 이렇게 요걸로 근데 마요 안 넣습니다.
4: 네. 깨소금요?
2: 네,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통깨 같은 거는 조림새 통깨 넣지 이렇게 넣는 깨소금을 넣지.
4: 깨소금.
3: 그렇게 이렇게 조금 빠야지 향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2: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무쳐볼게요, 조물조물.
3: 네. 와, 지금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4: 세 가지.
2: 세 가지잖아요. 여기는 설탕 안 들어갑니다. 약이기 때문에.
3: 네.
2: 근데요, 간을 한번 보세요. 자, 아.
3: 아.
2: 자, 스님도 음미해봐.
3: 스님, 이게 봄향을 해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봄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물 안에.
2: 왜냐면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인공 조미료를 안 넣잖아요.
4: 네.
2: 그냥 자연적인 거. 그냥 나무에 달린 버섯 따다가 하고
4: 네.
2: 그리고 저는 텃밭에 가서 호박 따가져와서 하고 뭐 없어요. 언젠가는 저기 벨기에 여왕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20명씩 와. 그래서 내가 세 번, 네 번 오더라고요. 근데 왜 진간사 오냐고 다른 데 가서 좀 하라 했더니 인터넷에 진간사가 최고 자연적인 음식을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줄 알지. 자, 한번 다시 맛보세요.
4: 이렇게 호강할 줄은 몰랐어요.
3: 서양의 음식을 간을 할 때 조미료를 안 쓰고
4: 그러니까.
3: 향신료를 많이 써요.
2: 그 아. 저희들은 향신료를 안 쓰잖아요, 별로.
3: 그래서,
2: 향신료라고 생강이라 하잖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음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찰 음식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4: 아.
2: 그래, 저희들은 모양을 좀 낼 때 뭐를 좀 하냐. 홍고추를 조금 위에다 뿌립니다, 약간.
4: 아.
2: 이것도 그냥 고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4: 확실히 색이 살아요.
2: 자, 세 번째 엄나물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0: 마지막 요리는 뭔가요?
1: 아, 저희들 네. 깻잎 배무침을 조청 좀 넣고 네. 죽염 좀 넣고 매실청 넣어서 이거 갈아가지고 같이 네네. 만들 거거든요. 네네.

0: 근데 깻잎이랑 배랑 사용하는데 잘 어울리는?
1: 예, 어울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넣고 뻘겋게 뭐 졸인다든지 뭐 그렇게 간장 넣고 시커멓게 네네. 하는데 네네. 저희들은 맑게.
0: 맑게?
1: 예, 맑게. 배무침을 지금 넣어가지고 할 거니까.
0: 지금 이렇게 가면 되나요?
1: 네네.
2: 오, 진짜 잘 익혀요.
1: 배무침을 넣어다줘.
2: 부어요.
1: 부어주세요.
0: 네. 금방 잘 갈렸습니다.
1: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 모자리면 또 하고 죽염을 조금 넣고
0: 죽염 반 배에다 죽염을 넣습니다.
1: 네. 매실청 좀 주세요. 매실청. 아, 고개. 이걸로 좀 넣어주세요. 두 숟갈만. 넣는 걸 이렇게 넣어도 돼요. 네. 청고추, 홍고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0: 막 고춧가루만 들어간 것만 보다가
1: 예.
0: 배를 갈아서 넣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1: 생강즙 조금만 많이 넣으면 깻잎이 저기 하니까 조금만 넣습니다. 눈둥만둥.
0: 네.
1: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참기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2: 아, 참기름.
1: 네.
0: 한 숟갈.
1: 네. 네네. 좀 한 숟갈 더 넣으세요.
2: 제대로 배우고 가시는 네. 것 같아요.
1: 한 숟갈 더 넣어주세요.
0: 한 숟갈 더.
1: 네. 제가 이제 또 간을 봐야 되니까.
0: 네.
1: 자, 그 숟갈 가지고 한번 간을 좀 보세요. 조금만. 아, 조금만. 네. 좀 짭조름하죠? 네. 우와. 우와.
2: 색다른 맛인데요.
0: 맞아요.
2: 네. 네, 괜찮습니다. 간은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간은 좋아요?
0: 네네네.
1: 자, 이걸 가지고서 네. 여러분들이 둘이서.
0: 네.
1: 한번 깻잎을 알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다섯 개씩만 다 가져가고. 응. 자, 그 위에다 또 하나 붙여요. 응, 또 붙이고.
0: 이거는 사찰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오늘 절밥 한 끼 이 음식은요.
0: 네.
1: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와. 신도들한테 줘도

0: 너무 네. 좋아요. 인기 상품 1순위.
1: 너무 간편하면서 맛있어요.
0: 네, 예.
2: 그리고 이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0: 네네. 거잖아요. 자연식품. 매실청도 저희들이 담은 거예요. 매실 사가지고 청이 한 이게 한 3, 4년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단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조금 또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맛있어지겠네요.
0: 그러면 풀이 죽어서 안 돼.
2: 안 돼요? 아, 바로 먹어야 돼요?
0: 그럼요. 바로 먹어야지.
1: 그럼 이게 즉석 음식이에요? 선생님?
0: 그럼. 겉절이식이잖아요.
2: 겉절이식으로.
0: 아. 자, 이제 그만하고 저를 주세요. 접시다 해서 이게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제일 큰 거를 밑으로. 맨 밑에. 네, 큰 걸 맨 밑에.
1: 엄청 큰 거.
0: 자, 요거 이제 중간쯤 놓고. 자, 오늘 마지막 만든 깻잎 배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0: 대우스님께서 아까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걸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이점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1: 뭐가 특이합니까?
0: 되게 간단하게 음식을 하세요. 복잡하지 네. 않게 약간 네. 제가 이제 사찰 음식 배우면서 느꼈던 게 좀 덜어내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네. 사찰 음식 배우면서. 근데 복잡하지 않게 뭔가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쉽게 하면서도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인스턴트 음식 먹고 막 빠른 음식 드시잖아요. 네. 근데 왜 절밥을 좋아하느냐?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집에서는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3요소가 청정, 유연, 엿법이잖아요. 재료만 청정, 유연, 엿법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법다워야 되고.
2: 야, 이게
1: 최고 양념 마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0: 진관사 네. 질문 중에 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진관사에서 네, 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그들이 보양식으로 먹었던 무슨 전해지는 이야기나 뭐 문헌 같은 게 있을까요?
1: 두부겠죠. 저는 두부라 생각해요. 아. 그동안에 영양 보충을 못했으니까 네.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저는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고 생각하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세요?
0: 밥상의 눈이요?
1: 네.
0: 밥상의 눈 잘 모르겠습니다.
1: 혹시 말아요?
0: 밥상의 눈.
1: 간장이잖아요. 아. 눈이 간장이잖아요. 아. 밥상의 눈이
2: 간장
1: 간장이에요.
2: 간장 종지를 항상.
1: 그럼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볼게. 감장을 딱 먹으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예. 딱 먹고 시작하잖아요. 밥상의 보약은 두부다. 그러니까 밥상의 눈은 간장이다. 그러니까 이 보약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부를 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포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두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두부는 쭉 600여 년이 흘러오면서 내려오는 음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
2: 지금의 그러면 네. 그 궁중 음식, 네. 지금 남아있는 궁중 네. 음식과 네. 지금의 사찰 음식의 네. 그런 두부 이런 네. 음식들이 아마 공통된 점이
1: 공통된 점은 저희는 의뢰 음식에서 모든 게 발전됐잖아요. 네.
2: 네, 여기서 이제 의뢰 음식이 네. 워낙 많으니까
1: 그러니까 수륙제를 하다 보니까 의뢰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니까 반찬이 또 발전됐잖아요.
2: 스님 그러면 그 궁중 음식의 그 의뢰 음식과 사찰 음식은 거의 뭐 이제 일맥상통한
1: 상통하죠. 상통한다 봐야죠. 그 제사 음식은 절대로 오신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0: 네. 스님께서 이제 진관사에서 40여 년 동안 공양간을 지키시면서 수많은 음식을 해오셨을 텐데 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요 콩국수 같은 거.
0: 아, 콩국수.
1: 서리태 콩국수. 아.
0: 네.
1: 서리태 콩을요 살짝 삶아가지고 콩껍질을 뺏기면 거기에 파란 물이에요. 네. 그럼 그걸 갈아요. 아. 뭐 넣고 가냐면 저는 참깨 넣고 아. 잣을 넣어요.
2: 야, 아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스님.
1: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2: 한 번 더요. 맷돌에.
1: 아니. 그래. 믹서기에다 갈아. 아. 예, 그래 갈아가지고 예. 걸러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남은 거는 비지찌개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 생비지찌개를 김치 넣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2: 아.
1: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밀대로 밀어가지고 또 써는 데는 또 딱딱딱딱 쓰니까 저는 눈 감아도 썰어져요. 그래서 아 일은 타고난 건가 보다.
2: 스님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0: 스님이 하시는 이런 사찰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 사찰 음식을 먹고 어떠한 변화를 느끼길 원하시나요?
1: 저는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빼앗지 않는 네. 이 땅 빼앗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0: 네.
1: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네, 욕심이지.
2: 욕심 때문에.
1: 저는 비움의 공덕. 채우지 말아라. 텅 빈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텅 빼야지만 채울 수 있으니까
2: 네,
1: 욕심 부리지 말자. 그 삼수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네. 탐욕스러우면 조금 먹자. 그래서 그 조금 먹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평등 공양, 채식 공양, 나눔의 공양, 복덕의 공양, 지혜 공양.
2: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팥죽을 쓰면 열 까마 씁니다. 다 나눠줘요. 다 하나씩 가져가고 통째로.
2: 인근에 저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1: 아 그럼요. 저 신도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 다 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 무조건 줘요. 예,
2: 나눔에.
1: 예, 나눔네. 공덕의 음식 나눔의 음식이에요. 공양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이에요.
2: 스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예. 질문인데요. 네.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은 어떤?
1: 생명이죠.
0: 생명.
1: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옛날에 백성들은요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음식이 맛있다 해도요 사찰 음식만큼만 단순하고 내 생활이 단조로워야지 음식도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안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그의 비법이에요. 비법 없는 게 그대로 비법이라는 것만 아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법성 스님께서 시즌1 마지막 오늘 촬영인데
1: 네. 법성 스님은 너무 순수해서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여고생 같은 그 모습과 순수한 맞아요. 마음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식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다툼이 없는 사람이 음식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유연해야 되고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되고 위의가 불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님 애들은 모습이 반듯해야 된다.
2: 스님 명심하고요. 네. 스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0: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인연 닿는 대로 삽시다 우리가. 네.
3: "진간사"에서 만나는 개호 스님의 사찰 음식은 오롯이 수행자의 삶과 그리고 그 안에 자비가 가득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 맛있는 음식을 모든 게 다 정성으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저도 집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개호 스님의 사찰 음식

0: 음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만들었는데요. 소담스럽다. 거기에는 소는 소박한 멋, 담은 담백한 맛.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가지만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건 없어. 잠깐 내 몸도 내 몸을 빌렸잖아. 지수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먹자.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둘째들의 자세고 스님네들이 자세고 항상 일념으로 좋은 생각 갖자. 좋다, 맞다, 옳다. 마지막 맛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근본 가르침과 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본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제사항

이랑 이게 이제 그 한문으로 제가 불교의 흐름, 불교의 궁극의 모습을 일곱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일체재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한글로 어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흐르나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 멈추어 있는 곳은 없.

일체가 고치니 일체 유심이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일체 재상, 모든 삼라 만상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상을 금강경에서는 봄소유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릇 상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자동차의 모습도 있고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형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귀신 상이 있는가 하면 성인의 상어도 있고, 그래서 삼라만상에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눈을 떡 뜨면은 책상이 보이고,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모양이죠.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나 모양을 딱 보는데, 우리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형상도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형상도 있고,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형상이에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언어도 상이고, 형체가 있으니까요. 소리에 규모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이고, 기억도 상이고, 그래서 상에서 이 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이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속에서 이 금강경 같은 데서는 그 상자 앞에다가 나, 너, 관계, 중생상 이렇게 이 앞에 인칭 대명사나 대명사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거 떠나서 뒷자만 딱 보면 모두 다가 근본이 상자예요, 상. 상은 껍데기거든요. 껍데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알고 보면은 껍데기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에 속아요. 알맹이에 속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딱 속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보지 못해요. 성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노름, 모양 노름에 쫓아다니거든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이 꽃이구나, 꽃이구나 그랬는데, 이 꽃은 어떻게 필까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아버지, 엄마로부터 태어났나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육신의 상이든 테레비든 국가든 모든 것은 인연 소생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슬픈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기쁜 것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좋다라고 하는 모습도 내가 그것을 좋게 보는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실 때는 부처님이 되실 만한 인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루어지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성근 종자가 없으면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BTN이 방송이 천국의 모든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해주는데 이 법음을 들으면은 뭐가 되죠? 성근 인연 종자가 심어집니다. 그 성근 인연 종자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불교는 인과입니다. 심었으면은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떨어져요. 이 몸도 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과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인이 돼서 또 과를 받게 되고 요것을 삼생인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겁니다.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우주도, 국가도, 민족도 전부 다가 인연 소생이거든요. 왜 신라시대 때 자동차가 없었겠습니까? 신라시대 때는 인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믿기에 깊은 지혜의 인을 심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인을 심는 것이 바로 우리 비테네에서 큰스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법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형상은 인이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재행무상이다.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이 멈추어 있는 곳은 없어요. 어떠한 형상이든 형체든 전부 다가 변하고 바뀌고 흐르고 있어요. 미움도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이 세상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헛된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가져도 그 가진 것이 잠시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고 바뀌는 것이구나.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변화의 요동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옛날의 문화가 오늘의 문화와 내일의 문화하고 어떻게 바뀔런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좋게 바뀌는 방법이 지금 성근 종자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생로병사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물질은 성주 개공이거든요.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끝없이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응? 그래서 이 세상은 멈추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응? 시계가 계속 돌지만은,

가요? 응? 꽃에는 꽃이 없다. 꽃은 멈춰 있는 꽃은 없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꽃에는 꽃이 없다. 죽음에는요, 죽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꽃을 하나하나 띄어내고 나면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나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다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 하는데 무엇이 태어났죠? 여러분이 죽는다 하는데 무엇이 죽는 거죠? 형상이 만들어졌다가 형상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예. 거기에는 형상이 사라지고 형상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저기에는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 상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건물을 하나하나 분해하면, 해체하면은 그건 집이 없습니다. 예. 이걸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법 무아. 예, 제법 무아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상과 죽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동달 무아법자 하면 금강경에서 설명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를 보시는데, 저를 보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중도실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문으로. 중도실상. 왜냐하면 이 본질과 현상과 본질과 현상이 이게 둘이 아니에요. 내 몸이 진리고 내 몸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이법문이에요.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뭐죠? 공이다. 여기 중도실상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실상을 깨닫게 되면, 연기법을 통달하시는 거거든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당신께서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다. 이는 내가 있든 없든 이 진리의 모습은 언제나 항상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도실상,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의 존재 문제는, 꽃을 보는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이 상이다.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중도실상이다. 그러면 이 중도실상을 아는 게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데 보는

그 눈은 뭘까요? 응?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식이 업식으로 만들어져서 보면은 중생의 눈이고요. 지혜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살의 눈이거든요. 지혜에서.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인연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눈으로 듣고 보고 말을 해요. 견문각지 듣고 보고 듣고 하는 아는 것이 전부 다가 밖에서 들어온 객진번뇌의 눈으로 이 사물을 딱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면은 좋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면은 밉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 눈대로 업대로 봐요. 그런데 지혜의 눈은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실래요? 아니면은 이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실래요? 근데 보통 수행하는 분들이 자기가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 안으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본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생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요 시기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보죠. 근데 이 업대로 딱 보는 것을 일체유식이다. 모든 형상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중도실상이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실지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듣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업을 지을 때에 성근 종자의 업을 딱 심어 놓으면 한마디만 딱 들어도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체가 꽃이다. 일체가 꽃이에요. 왜냐하면 이 컵이 형상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컵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을 근본 마음에서 보면 이 컵이 뭐로 보이죠? 이 컵이 마음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바뀌고 하는데 이 근본 바탕은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이걸 유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있을 유자 마음 신자. 네. 지금 여러분들도 누구죠?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형상을 관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성품 마음 뿐이에요. 형상은 무너지지만은 근본 바탕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바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제보부동 예. 근본 바탕을 보아라. 이 근본 바탕을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견자성, 자기의 성품을

0: 보는 이것이 수행이다. 응? 이 성품을 딱 보면 일체 상호한테 미혹되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속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착각하지도 않고 형상한테 전도되지도 않고 이 형상에 만들어지는 상이 성으로 바뀌는 것, 성품을 보는 것, 중생은 상노름을 하는데 수행자는 본성을 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일체 재상이 꽃이구나.
1: 일체 재상이 꽃이구나.
0: 예. 왜냐하면 꽃은 전부 다가 뭐죠? 형상이기 때문에요. 꽃은 어이 피는가? 인연이구나. 인연이구나. 인연 소생이로구나.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 멈추어 있는 꽃은 없다. 재행 무상이구나. 꽃에는 꽃이 없으니 제법 무화로구나.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니 중도 실상이로구나. 꽃을 보는 자 누구인가? 시기로다 시기로다. 일체 유식이로다. 일체가 꽃뿐이다. 일체 유심이니라. 예.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응? 근데 문제는 이 깨달음의 세계, 응? 이 진리의 세계를 아는 것에서 먹어보는 체험하는 경험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체가 상이다. 아시죠? 응? 그리고 인연 속이다. 인연으로 다 생기는 거구나. 아시죠? 예. 그런데 모든 것은 재행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아시죠? 예. 근데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묘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가 오염이 딱 된 사람, 또 견문각지가 미혹된 사람, 이게 중생인데, 이 수행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견문각지가 오염돼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쉬면 딱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멈춰 보세요. 생각을 멈추고 안에서 일어나는 말을 멈춰 보세요. 멈춤, 그침. 근데 앉아 있는데 계속 올라와요. 과거가 올라오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딱 알아차리고 스톱, 딱 멈춰 보세요. 숨을 들이 내 숨과 들숨을 할 때도 딱 숨을 멈춰보세요.

멈추는 순간이 바로 뭡니까? 일체 유심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멈추어 있을 때 환히 멈춤의 상태를 환히 밝게 비춰보시는 거예요. 이게 비춤이에요. 관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비춤과 멈춤이 그마저도 사라지는 경계를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삼매예요.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삼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늘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할 때마다 딱 빛을 안으로 돌린다. 이것을 해강반조라고 하거든요. 해강반조. 지금 저를 보는데 저를 보는 그 눈을 안으로 한번 되돌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이 빛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으로 비추어 보시게 되면 반조를 하시게 되면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듯 안으로 다 비추어 보면 거기에는 불생불멸 연생연멸의 모든 근본 자리인 오직 일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일심을 깨닫는 것, 경험하는 방법이 그층과 비층과 반조로서 이것을 아는 것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 한번 하고 마칠랍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4: 사찰 어디나 가장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것이 선방, 즉 참선하는 방입니다. 참선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고를 면한다는 말은 참선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0: 길이기 때문입니다.
1: 불교 명상은 집중 명상인데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집중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들어오지만 그 생각보다는 화두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
0: 검약한 삶의 태도로 깨달음을 구하는 곳.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0: 높이 570여 미터의 천등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안동의 명산으로 꼽힙니다. 이곳 산허리에 동정사가 기대어 있습니다. 잠시 선방을 나와 뜰을 거닙니다. 참선 사이에 심신을 쉬어주는 포행입니다. 천년이 넘는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절 뒤에 보면은 천등산이 있는데요. 천등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능인대덕께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셔서 수행을 10년 넘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가 선녀를 보내서 그 도력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래서 스님께서 뿌리치시고 수행을 열심히 더 하셔서 종이학을 접어서 날렸는데 그 종이학이 봉황으로 변해서 산 앞에 자리한 곳이 이제 봉정사가 된 거죠.
0: 이런 사연으로 작은 산 천등산에 작은 절 봉정사가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능인대사가 날린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 머문 곳이라 해서 봉정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2: 봉정사는 등재된 7개 그 사찰 중에서도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남북축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배치가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 그다음에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이 있어서 양원 체제를 갖고 있던 것이 다른 사찰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 봉정사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1999년에 방문했던 영국 여왕도 이곳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죠. 숙였던 고개를 들면 비로소 도량이 펼쳐집니다. 정면에서 맞아주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다포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정각이죠. 퇴마루는 사찰 정각에서 찾아보기 힘든 봉정사 대웅전의 특징입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 건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불단 위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존불은 용들의 호위를 받고 있죠. 이곳의 단청은 다른 사찰들과 사뭇 다릅니다. 고려시대 기법으로 중요한 회화 자료입니다. 삼존불 뒤에 그림은 아미타 설법도입니다. 아미타 설법도에는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10대 제자와 사천왕 등을 배치하면서도 비율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봉정사는 13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해온 사찰입니다. 봉정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만세루는 사찰의 중정으로 오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안세루는 지형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2층 누각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누각에는 못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구제하기 위한 법고, 문판, 모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사의 시간은 속된 삶이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일상의 절제와 검약으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더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것은 물질보다 진리가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소하고 절제된 일상이 산사의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봉정사는 작지만 작지 않은 절입니다. 이 너른 산세를 다 품고 있으니까요. 봉정사 극락전은 한국에 남아있는 고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극락전에는 목조관은 보살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 여러 개를 붙여 만든 이 목불은 11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 유행했던 장식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눈길을 끕니다. 작은 지붕입니다. 이 때문에 닷집은 사찰 안의 사찰로 불립니다.

0: 극락전 앞에는 한눈에도 오래된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 말기 석탑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정사는 다행히 임진왜란 때도 큰 피해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산사의 원형과 천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영산암입니다. 영산암은 사찰 정각이지만 건물 형태는 조선시대 대가집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맨 위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신 응진전이 있죠. 건물들은 마루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 유생들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영산암은 일곱 개 산사 중에 유일하게 암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 영산암은 본절과 멀지도 가깝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직 봉정사 영산암만 포함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0: 영산암은 불교의 유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응진전 안팎의 다양한 그림들이 보는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데 얼핏 보아도 민화적 요소를 가진 그림들이 눈길을 끕니다. 내부에는 한글이 적혀 있는데 19세기에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한상을 모시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불과 채화 갈라보살, 미륵보살 등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을 모신 내부에 유교와

도교궁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은 유교에서 선비를 상징합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도 있죠. 이처럼 봉정산은 유불선이 어우러진 넓은 품의 산사였습니다. 새 속에 강을 건너 집착을 버리고 피안으로 가는 길라잡이였던 산사. 작지만 큰 절,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삼마 삼부타사 숙교뜨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계행에 진행하는 부타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은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한 법문, 그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불보 예찬, 법보 예찬, 그리고 성보 예찬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윤회설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기다 아이다 하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할 텐데,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부처님의 관점이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하는 목소리는 큰데, 정작 고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던 그 배경은 바로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으로 인해서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고, 그렇게 했던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지난 2600년 동안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을 하는 예불문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 그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불편하시거든. 부처님한테 가서 따지시고, 저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한 그 관점에 대해서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출가를 시켰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25년을 시봉을 하셨죠. 물론 그 이전에 수행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는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밖에 도가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가섭존자가 아난다 존자를 수행을

시켜서 아라트도가를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서의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 도가를 성취한 단계의 아난다 존자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의 이 장면을 다루는 대반열반경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 영축봉 향실에서 아자타샤트라가 보낸 그 대신한테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을 때 그 마가다의 대신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전쟁을 해서 왔지 바이샬리 강음성을 파괴하겠습니다 하고 주장했을 때 그 부처님의 조언을 받으러 와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대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중림정사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곳으로 가겠노라 하고 그 외사리 강음성으로 올라가신 거죠.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반전 평화운동을 하러 바이샬리로 올라가신 거고 요 나디카 마을은 그 바이샬리 한 10km 정도 못 미쳐서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도 하기 전에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아난다 존자가 탁발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당신이 목격한 장면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존이시여 사로라는 비구가 나티카에서 입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윤회를 해서 어디에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스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와라와라와라와라 해가지고 한 4,500명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서 태어났고 한나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또 다른 특징이 누가 물어보면 그걸 전부 일일이 대꾸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핵심은 아난다 존자의 관심은 저 사람이 죽어서 윤회를 해가지고 어디에 태어났습니까가 아난다 존자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죽어서 윤회를 해서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가 말의 낙처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이 연세가 79이었거든요. 그리고 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지금 5월 한 중순, 6월 초 이 정도였는데 이때 인도의 그 대륙에 기온이 기본적으로 한 45도가 넘어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절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대꾸를 해주고는 이제 부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인도 말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끝까지 들어봐야 답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나절이나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는 거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 죽은 걸 가지고 내한테 와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런데도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내한테 와서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나를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저울을 하나 줄 테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 저울에 한번 달아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극락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축생으로 갔는지 내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주는 요 거울에 달아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준 거울이 법경, 법의 거울이라는 저울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면 금강산의 억갱대 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억갱대 앞에 서면 나의 업의 무게가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전설의 오리지널 버전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법경이었죠. 그런데 그 법경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불보 예찬이었죠. 부처님의 10대 명호가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보 예찬이었죠. 나의 가르침은 증명 가능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보 예찬이었죠.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아라트 도가를 성취할 수 있고, 그런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상가, 스님들의 모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청정한 모임이야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법경의 내용이고 법경의 저울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잘 감이 좀안올 수도 있죠. 이 법의 판단의 기준, 법경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면 다음과 같이 윤회의 주체이자 모든 사물에 깃들여 있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 아타를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단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윤회설과 연관이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초저녁에 온 우주를 향해서 허공에 대고 대사자우를 설하는데, 그게 12연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달은 법칙은 바로 연기법이야 이러셨거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브라만 신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윤회설을 믿었고 그 윤회설의 원리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 구현된 게 카스트, 사성 계급 제도다. 즉 신 중심의 윤회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허공을 향해서 대사자우를 포효할 때 나는 연기법을 체득했어. 이 말은 신과 윤회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일대 핵심을 가지고 왔다 이랬거든요. 지금 아마 시중에 있는 모든 불교 개론이나 불교 사전을 보면 연기법은 부처님이 창안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보리수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 신과 윤회 중심의 세계관에서 연기와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하죠. 아마 옛날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타방정토 또는 유심정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타방정토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극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정토는 물리적으로 극락이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은 당신 마음속에 관념의 행태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불교도들이 잘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은 타방정토도 주장을 했지만 유심정토라는 표현을 절겨했습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관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유심안락도에서 원효스님이 강조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윤회설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런 윤회의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나? 이 문제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나? 하는 문제하고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존재론이냐 신뢰론이냐 신념론이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믿은 사람은 윤회의 사이클을 믿고 돌아가시는 거고 윤회의 사이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안 하신 거예요.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있다고 믿고 돌아가셨고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거고,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신뢰하고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불보

거기에 불보, 법보, 성보 예찬이었고 그걸 가지고 아침 저녁 예불을 했던 예불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윤회설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든 가치 체계가 아니고 부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500년 정도 전에 인도에 온 아리아인들이 오늘날 간다라 펀잡 지역에서 브라만교를 만들고 그 브라만교가 개량이 되면 힌두교가 되죠. 그 브라만교를 만들고는 우주를 창조한 브라만 신과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는 질서로서의 윤회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설을 이해할 적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전연경에 보면 가짜야 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견도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견도 하나의 극단이다. 가짜야 나여 열에는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설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윤회설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고 윤회설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윤회설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고 윤회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다. 나는 윤회가 있다고 설하지도 않았고 윤회가 없다고 설하지도 않았고 나는 연기에 기반한 중도를 설했어. 이게 부처님의 공식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윤회라는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윤회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상견, 윤회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당견. 이 상견과 당견을 극복하고 연기법에 기반한 중도로 세상을 봐라. 이게 부처님의 공식 견해지 않습니까? 많은 불교도들이 우리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의 어떤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요 책에 따르면 어떻다라고 많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견해들도 무척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약 불교도라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게 부처님의 견해나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불교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교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회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모시는 스승의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교도라면 그것에 우선해서 부처님의 관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마찌마니까야 중앙경에 가면 부처님이 윤회설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파하경에 보면 어부의 아들 삿디비구에게 내가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어식이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악한 견해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직접 수행을 지도받았던 직계 제자들도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자꾸 윤회설을 갖고 법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그 스님한테 아니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언제 윤회설을 설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윤회설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회설을 설하는 그 자체를 악견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악한 견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삿디라는 스님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부처님이 윤회설이 없다고 해도 나는 윤회설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의 스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눈썹을 휘날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 부처님, 저 삿디라는 스님이 조금 부처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회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자꾸 법문을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삿디를 나한테 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삿디라는 스님을 부처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러놓고는 또 스님들 간에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윤회설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스승인 세존을 잘못 대변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잘못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왈가왈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윤회설을 주장했던 삿디 스님한테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누구한테 윤회설을 설했다고 주장을 하노?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어식도 연기법으로 생겨난 것이고 연기가 없다면 어식도 생겨나지 않는다. 어떤 존재든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연기적으로 존재하다가 연기적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낳았다. 그것은 실로 오랫동안 분리과 고통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 빈다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듣고 수행을 했던 사띠라는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윤회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딱 불러놓고 대중들 앞에서 규정을 해빕니다. 나는 윤회설을 설한 적이 없어. 나는 연기법을 설했어. 윤회설을 설명을 하는 것은 나를 잘못 대변하는 거야. 그것은 나를 욕보이는 것이고, 많은 해악을 낳을 수도 있고, 그대와 또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거야 하고 규정을 해빈다카이요.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나 보죠. 그러면 이제 로마나 저쪽에 유학가가 있는 신학생들이 성지순례를 안내를 하면서 그 생활비나 학비 같은 걸 좀 시주를 받아서 쓰나 보죠. 그러면 책에서 배운 대로 버스에 타서 설명을 하면 조금 가다가 사탄이라 구면서 내리라 간다네요. 그러면서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주고 성지를 설명을 하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면서 사탄이고 이단이고 하면서 내리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많은 불교도들도 특히 윤회설에 관해서 비슷한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외건 궁금한 게 있거나 따질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걸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소모구자경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비구여, 이와 같이 비구가 유신견, 어심, 개, 검치 등의 세 가지 결박을 끊고 수다원에 든 분으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수행을 해서 운수대통을 해서 수다원에 도가만 들어도 유신견이 없는 줄을 안다. 저 유신견이 뭐냐면 윤회의 주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트만. 아트만이 없는 줄을 확철대오 한다 이랬거든요. 제 견해가 아니고 부처님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윤회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부처님의 견해를 따르면 수다원 근처도 못 갔다. 이게 부처님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교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무상, 고, 무아, 삼법인에서의 무아가 바로 윤회의 주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트만에 대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불교도들이 삼법인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삼법인에서의 핵심이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윤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견해를 철저히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윤회설에 대해서 궁금

0: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제가 부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필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을 경전의 기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0: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5: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저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알고 실어요?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0: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0: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네.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네.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네.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2: 네.
0: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0: 또 젊은 나이 때 쓰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0: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 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도
2: 빼고
1: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한.

0: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1: 네.
2: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아.

0: 주사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1: 네.
0: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0: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0: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0: 네.
1: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0: 그러니까.
1: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0: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0: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0: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1: 네.
2: 채우시고, 네.
0: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그래서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3: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1: 아유,
2: 흐르셔서.
1: 그렇죠.
2: 네.
0: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있는데,
2: 아, 수술 없이.
1: 아유.
0: 세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0: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

0: 이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예.
2: 어머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

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평안선명상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35번째 호국기원 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자비 나눔이 어우러졌습니다.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렸습니다.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톡톡톡 설법학교가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진각동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서 아미타불 정근과 불교 진언을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행보가 한층 더 정교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 선명상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이 지난 8일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종책인 선명상 사업을 중앙집중형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명상 보급을 위한 지점 설치와 운영관리 조항 신설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존 활동에 생활밀착형 거점을 더하는 지점 설치를 제도화한 겁니다. 중앙본부는 소프트웨어 구축의 중심이 되고 지점은 국민 누구나 선명상을 체험하는 최일선 현장으로 하드웨어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질적으로 선명상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을 총괄하는 중앙본부에서 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밀착형으로 대상에

0: 예,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 해서
1: 첫 걸음은 다음 달 서울 충정사와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명동과 인접한 충정사는 직장인과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남산의 숲과 자연을 활용한 가벼운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전국 지점의 모델을 개발하는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지역 첫 거점으로 동해와 메타세콰이어 숲 등 바다와 산이 가진 치유력을 적극 활용한 깊이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특히 영덕군이 나홍왕사의 삶과 업적을 선양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가터를 개발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위탁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치유 관광사업 활성화 모델로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0: 영덕의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선명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점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 개정안은 지난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선명상 지점은 중앙본부가 개발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균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점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공공복지 인프라로 지자체와 종교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이 어제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를 방문했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각 종단 지도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7세기 초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호류지를 참배하고 일본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0년 전에 방문했을 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 보전이 뛰어나다며 호류지 측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표단은 보존 처리 중인 부처님 열반상을 친견하고 호류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관람했습니다.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를 대회지로 한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는 오늘 양국 공동학술강연회에 이어 내일 세계평화기원법회로 진행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5번째를 맞이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비 나눔이 어우러진 평화와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얀 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슬픔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몸짓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민족의 해묵은 한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살풀이춤에 사부대중은 숨을 죽입니다. 이어 육군 56사단 군악대의 장엄한 노랫소리가 진관사 도량을 채우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깁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불교사원연합회가 봉행한 제35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 현장.
4: 온 구민이 안목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사부대중은 향과 차, 꽃을 올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안타까운 넋을 달래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5: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은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며 국민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3: 특히 이번 법회는 6.3 지방선거를 마친 직후 열려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지역 일꾼들은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구민 평화와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고 더 안전하고 화합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구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면서 이 땅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안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35년 동안 이 법석을 든든하게 이끌어온 삼천사회주 성운대종사의 자비행도 이어졌습니다. 삼천사 성운장학재단과 연합회는 보훈가족과 모범 공무원 자녀 등 40여 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8: 분노할 일과 섭섭할 일과 미운 일이 있다면 지나친 대로 내버려두면

0: 지나가는 것이 2연사입니다. 금일 연각께서 붙들지 말고 놓아버리라.
1: 매년 6월이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법회로 호국보 훈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은평불교사원연합회.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모여 호국보 훈의 정신은 물론 지역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천년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린 건데요. 전통 불교 가르침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3: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 10단계 선화로 그려낸 시부도. 시부도를 통해 K명상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학술지평이 열려 화제를 모읍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이사장 인경스님의 신작 출판을 기념해 시부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전통의 시부도로 선사상과 명상상담을 풀어낸 발표들이 진행돼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표자는 동국대 정도 스님이었습니다. 정도 스님은 시부도 속 동자가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현대인의 실존적 괴로움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6단계인 기우귀가를 강조했습니다. 날뛰던 검은 소가 온전히 흰색으로 바뀌어 소와 동자가 하나가 되고 곱비마저 사라진 상태를 언급하며 이원화된 갈등이 소멸한 자리에서는 일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깨달음의 향기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현실을 벗어난 초월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시부도와 간화선이 주는 참된 해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6단계 기우귀가입니다. 완전히 길들여진 하얀 소를 타고 고향집 본래의 자리 지금 여기의 작용 체험적 중도로 돌아오는 단계이다.
3: 이에 앞서 동국대 YG 캠퍼스 이필홍 교수는 초기 불교의 정밀한 수행 체계가 어떻게 간화선의 화두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념초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찰하는 초기 불교와 달리 화두는 복잡한 인식을 건너뛰고 바로 비추는 메타인지적 반조로 직행하는 일종의 압축 알고리즘이라 제시했습니다. 간화선은 초기 불교의 원형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적으로 재발견한 압축된 여실지견이라는 겁니다.
5: 인경 스님의 이번에 책은 10단계로 구성된 시부도의 시각적 지도를 따라 선문답, 간화선, 그리고 유식, 심리학, 보조진울의 도노 점수론, 현대 심리치료를 하나의 수행책으로 종합한 역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인경 스님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현대사회의 고통을 치유하는 간화선의 실용적 가능성을 증명한 자리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6: 10단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선문답과 간화선의 내용으로 그 10단계에 해당되는 걸로 배치를 해서 K명상 10단계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3: 천년 동안 갇혀있던 전설 속 시부도와 간화선을 현대인의 일상과 심리치유의 영역으로 가져온 학술 토론회는 K명상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포항 임허사가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허사 주지 철우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철우 스님은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 아래 사회에 도움을 나누는 법조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종단 장학금으로 박사 학위를 마쳤던 철우 스님은 마지막 회향으로 후배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학과 3학년 이예준 학생은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사회의 자비를 나누는 동국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불교TV 톡톡톡 설법학교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6일 시작한 이번 교육엔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7: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에

0: 포교의 일선에선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BTN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입모양과 호흡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확한 전달을 위한 발성 연습의 한창입니다.
1: 외가리와 외계인 외파만은 왜 외환은행 외병만 바라보는지.
0: 올해로 9회째를 맞은 BTN 톡톡톡 설법학교. 대중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말하기를 배우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진각종 정사와 전수 11명이 참가한 이번 설법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김지연 BTN 아나운서가 맡아 말의 중요성과 전달의 기술을 전했습니다.
2: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을 표현하는데 말만큼 중요한 도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마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참가자들은 발성과 호흡법, 목소리의 높낮이 등 말하기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이어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한 말의 속도와 적절한 쉼, 강조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자신의 말습관과 표현 방식을 점검합니다.
3: 제가 몰랐던 쉬어가는 타임, 그리고 또 어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했었는데,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0: 발성 연습에 이어 진행된 뉴스 스피치 시간. 참가자들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뉴스 원고를 읽어보고 주어진 주제로 즉흥 스피치를 펼치며 현장 설법에 필요한 표현력을 키워갑니다. 배운 내용을 설법 현장에 적용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불법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2: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말하는 설법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잘 전달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톡톡톡 설법학교는 수행자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현대인의 언어로 더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금과 불교 진언이 울려 퍼진다면 어떨까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한 일본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 아미나다불을 배수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0: 명실 상부 세계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서고 싶어하는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근이 울려 퍼집니다. 팝도 록도 힙합도 아닌 이들의 독특한 음악을 들을 때 왠지 모를 환희심과 경외심이 솟구칩니다. 일본 스님들과 영성치료지압법, 타오시아츠 치료사들로 이뤄진 찬불 밴드 아미나다부입니다. 청소년기 자해와 가출을 일삼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아미나다부의 보컬이자 프로듀서 료큐 엔도 스님. 고교 시절 어느 날 밴드부 연습을 하던 도중 온 세상이 흰빛으로 변하며 알 수 없는 깨달음과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작한 불교 수행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느낀 스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이 기쁨을 알리겠다는 굳은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1: I dare to, if people ask me the question, what is this music? I dare to say, this is the music for the pure one, or from the pure one, or the gate to the pure one.
0: 과거 세계를 돌며 동양의학을 가르치던 료큐 스님은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폭격으로 두 다리를 잃은 9살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치료비 대신 전쟁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소년의 간절한 부탁에 스님은 평화의 기도를 담아 촛불을 끄는 희망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전 세계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유대교와 이슬람 지도자 등 현재까지 동참한 사람만 70만 명.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어떤 아픔도 포용하는 자비에 있다며 재단의 활동과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At that time, nobody knows what's happening in Palestine. It's the image of the Palestinians were the terrorists at that time. We did it as a performance to blow out the fire that as a symbol of the no more weapons.
0: 아미나다부는 누구나 즉석에서 부처님 명호와

0: 진언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긍정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 Break the wall, make same thing one. It's a unification life is I want to make. Like that life, make. It's our first purpose.
0: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대한민국 연등회에서 꼭 공연을 하고 싶다는 아미나다부.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부처님법은 같다는 그들의 법음이 불자들에게 닿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2: 안녕하세요. 아미나다부입니다.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0: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세종 광제사가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호국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광제사는 지난 15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주지 탄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조계종 신도국장 영범 스님, 강미의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탄대 스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특히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 수행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다례제를 함께 올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평화통일 호국 위령제를 통해 국군이 융창하고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I

I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의 대부는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부를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소소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늘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도 받고 실제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생생한 가피 체험담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그 가피와 체험을 제가 목격하고 들으면서 아,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하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것을 수없이 수없이 느끼고 소나무를 통해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이 소나무를 법문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 신심,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훨씬 더 제가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이런저런 또 좋은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편지들을 받았지만 아, 일일이 편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편지들을 다 제가 소개를 못해드린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쌓여있는 편지들 좀 이렇게 소나무 방송 때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동이 깊은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의 편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귀를 한번 싹 열어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나무 찐팬들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룡산 원호사에서 초청법문을 갔을 때 그때 여성 불자님께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아들을 두신 여성 불자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몸이 좀 불편한데 항상 스님 법문만 듣습니다 항상 늘 스님 법문만 듣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 주머니에 짧은 편지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불자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광우 스님께, 스님 늘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발원 올립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암흑의 엄마 열애심입니다. 저의 아들은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저의 아들은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듣는 것만 할 수 있어 소나무 광우스님 법문을 온종일 들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스님께 날마다 감사하다고 주문처럼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수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짧은 편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절에서 실제로 만나 뵀어요. 우리 보살님도 만나 뵙고 불자님도 만나 뵙고 그 아드님도 만나 뵙고 손도 이렇게 만져드리고 나무 약사열애불 염불도 해드리고 근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되시는 여성 불자님도 스님 저 스님 법문 들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우리 불자님 그리고 우리 아드님 늘 편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행복하소서.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불교TV, BTN 유튜브 채널에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 이름도 모르겠어요. 닉네임으로 돼 있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댓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예요. 항상 듣고 계시는 찐팬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내가 댓글 달았던 내용인데? 하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있는 내용이라서 최대한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조금 매끄럽게 바꿨다는 것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문의 내용은 거의 제가 바꾸질 않았습니다. 문장만 좀 매끄럽게 바꿨는데 그 소나무 시즌 3 257회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5년 전 남편이 위 내시경을 받고 부작용으로 딸꾹질이 2주 정도 멈추지 않아 고통받을 때 일입니다. 위 내시경을 받고 딸꾹질이 2주 동안 멈추지를 않았대요. 와, 우리 딸꾹질 2시간만 해도 막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와, 2주 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에 금강경 기도 끝내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자면서도 딸꾹질하고 있더군요. 멈추는 약도 없고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멈출 기미는 없고, 그때 저는 완전 초보불자라서 금강경 기도밖에 아는 게 없었던 때라, 소나무에서 광호 스님이 들려주신 법문이 생각나서 남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손을 잡고 울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습니다. 남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잡고 울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대요. 와, 금슬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남편 손을 잡고 울면서 염불을 해줄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온갖 보석들이 박혀 있는 까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걸쳐지더니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분이 사뿐사뿐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체감상 약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주위가 조용해서 보니 남편이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짜로 뭔가 있구나. 타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시는구나 싶은 마음에 주위에서 어렵고 힘든 인연을 만나면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 가피로 인해 불교에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던 남편이 지금은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더큰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피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피 받으셨네요. 불교의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는 남편분께서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 이것이 바로 가피지요. 훌륭합니다. 광호 스님의 법문으로 인해 늘 부처님을 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이 딸꾹질이 자꾸 나와서 2주 동안 멈추지를 않았는데 남편을 위해서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보석이 박혀있는 까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다 나타나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사뿐 내려왔대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면 누구예요? 배기관음이잖아요. 배기관세음보살, 배기관음.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사뿐 내려와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가 남편 손을 붙들고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옆에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딸꾹질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참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실 겁니까?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불보살님의 카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꾸준히 꾸준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달아주신 이 불자님께서 거기에 또두 번째 댓글을 다셨어요.
자기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친정 어머니와의 인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댓글의 내용인데요. 같은 분이 쓰신 댓글입니다. 이것도 감동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댓글. 친정 어머니께서 저와 한마디 이별의 말조차 나누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급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엄마는 불교. 평생 방생을 다니시고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 앨범을 꺼내 몇 시간에 걸쳐 찬찬히 보시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승에 가서 찾을 수 있다며 옷장 서랍에서 사그라질 정도로 낡은 사주단자를 꺼내서 내가 죽으면 품에 넣어달라 동생한테 부탁하셨답니다. 와. 다음 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 그렇게 떠나셨는데 대단하시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가족사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저승에 가면 먼저 저승에 간 남편분을 만나시겠다고 그 남편분의 그 다 낡아빠진 그 사주단자 그걸 품에다가 내가 죽으면 품에 넣어달라 저승에 가면 남편을 다시 만나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니 돌아가시는 날 그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에 그렇게 훌훌 떠나셨다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떠날 때도 잘 떠나야 됩니다. 저도 항상 법문할 때마다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는 게 내가 인생 목표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저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염불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번 생 수행 잘해서 우리 떠날 때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하게 떠납시다.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염불하면서 부처님 세계로 갑시다, 여러분. 와,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 그렇게 떠나셨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49제 시작하는 날에 스님께 여쭤보고 금강경을 매일 독송해드리기 시작한 것이 부처님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생전에 엄마가 스님 법문 들으러 절에 가자고 했을 때는 콧방귀 끼고 들은 채 만체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엄마가 좋은 곳으로 떠나시려면 금강경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고 불며 독송하고 또 독송했었습니다. 자면서도 금강경 독송하려고 외우고 어머님이 우리 불자님이 금강경 열심히 읽어서 우리 친정 어머님이 분명히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하시고 흐뭇해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게 개종을 하고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 친정엄마가 저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관세음보살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니 남은 생동안 감사히 쓰고 열심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가피는 제가 걸어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귀한 선물이지만 부처님 제자이기에 성불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원력이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들으며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불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성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인천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스님 제 이름은 가명 처리해주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편지에 보내주셨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읽어드리는 편지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아무개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9월 4일부터 독실한 불자가 된 54세 54살 여성 신도입니다. 큰딸은 지장제일에 태어났고 작은딸은 관음제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두 불보살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절에 가서 대웅전에 삼배하고 오는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불교의 기초 지식도 없었습니다. 2년 전 지인의 말을 듣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가게가 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가게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는 더욱 바닥을 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며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어구구구. 작은 딸은 유학을 다녀온 지 2주 후에 가출하고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시비와 구설에 휘말려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겪을 수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고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에구구구,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튜브를 뒤지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을 보았는데 바로 이거다 싶더군요. 그날이 24년 9월 4일입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했고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야, 빠르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물기둥이 솟아 저를 안전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 대비주를 하루 10번 사경하며 금강경 32분과 천수경을 독경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꿈에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막 꼼짝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괴로움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닥에서 물기둥이 솟아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안전한 바닥으로 딱 나를 탈출시켜 주었다는 것은, 아, 이제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관세음보살님 염불하면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다른 말로 대비주라고 하죠. 대비주를 하루에 10번을 사경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천수경을 독경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셨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 32분 독경에, 금강경이 모두 3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분 시간이 30분 걸리던 것이 15분으로 줄고 대비주와 천수경을 외우게 되더군요. 한 달에 두 번 미꾸라지 방생도 꼭 했습니다. 대비주 1200번쯤 사경했을 때, 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 1200번쯤 사경했을 때 평생 고질병이었던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아, 부처님 갚이구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몸도 날아갈 듯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합장하고 죽는 그날까지 부처님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 업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욱더 기도에 집중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일을 살펴보니 지장제일이 많았습니다. 100일 동안 108배 참회 기도를 한 후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잘 때도 지장 정근을 틀어놓고 잤습니다. 24년 9월 4일 기도 시작 후 7, 8개월쯤 지나 가게도 순조롭게 나갔고 모든 송사도 해결되어 저는 지금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광우 스님께 꼭 편지 드리겠다고 부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큰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친정 언니 집에 갔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 일이네요. 오래전 일이네요. 밤 12시경 갑자기 큰딸이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방끝에서 끝까지 떼굴떼굴 구르며 울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저는 어찌할 줄 몰라 언니를 깨워 같이 염주를 잡고 온만이 밤매 홈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않았습니다. 20분쯤 불렀더니 다시 조용히 잠들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약 15년 전쯤 제가 이유 없이 기침을 3년 동안 했는데 서울대병원 폐기능 검사까지 받았지만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었지만 차도가 없고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도 못 자고 심지어 갈비뼈까지 아프고 요실금도 생겼습니다. 아이고구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째 되던 어느 날 작은 비구니 스님 암자에 갔는데 축 처지고 병색이 완연한 제 얼굴을 보시면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0번씩 100일간 독경과 사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뜻도 모르겠고 발음이 어렵던지 100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사람들을 잔뜩 태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꿈을 꾸면서 기침은 멈추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스님,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저의 인생을 독실한 불자로 부처님 은혜를 갚으며 살고자 불자회에도 가입하고 법당 청소 및 각종 봉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광호 스님의 정토 삼부경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25년부터 불교대학 입문반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 불법 아래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너른 포교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암흑의 불자님 늘 행복하고 고운 날 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예, 여러분, 감동과 가피의 체험이 가득한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책에만 있거나 멀리 옛날 옛적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부처님 가르침 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찬란한 지혜의 광명과 자비롭고 따스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님, 제가 이제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험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반매음을 부르건 신묘장구다라니를 하건 지장경을 독송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삼천배를 하건 옴마니반매음을 하건 광명진언을 하건 능엄주를 하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 됩니다. 단 간절하게 부르세요. 지장보살님이 좋으신 분들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단 간절하게 부르세요.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 사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스님, 간절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첫 걸음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냥개비, 성냥을 킬 때 처음에 잘 안 키지더라도 그래서 성냥개비를 키고 키고 키다가 불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그 간절한 에너지의 불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면서 혹은 자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와 나 자신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면 쑥 하고 집중이 될 때 저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좋아요? 라고 따지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나무아미타불 염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그냥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지장보살 해보세요.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워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법화경 사경도 해보세요. 부처님께 108배, 3000배도 해보세요. 옴마니 반매옴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다 보면 점점 자기한테 맞는 기도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할 뿐입니다. 스님, 저 스님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빚과 업보와 두터운 업장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면서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대로 수행하는 수행자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있고 빚을 갚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할 뿐, 염불할 뿐, 기도할 뿐, 수행할 뿐, PTM 불교TV 소나무를 볼 뿐. 개인적인 홍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시고

0: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안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5: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0: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 수...

0: 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0: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3: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3: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5: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8: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7: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

0: 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third time small temple inside. Yeah.
1: 화라산 같은 열정으로 세계 무대에 한국 불교를 알린 일봉 서경보 스님.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불교 서적이 드물었던 7, 80년대. 스님의 책은 진리를 구하는 젊은 영혼들의 갈증을 씻어주었다. 세계 불교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일.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법왕청을 꿈꾸고 실현시킨 스님.

0: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의 왜 이제 해외에 아마 제가 포교사의 이제 선구자입니다.
1: 최고의 선사고 최고의 학자고
2: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3: 자비 사상과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2: 보살성.
4: 순자하시고 그 몸을 낮추시고
5: 한국 불교 최초로 세계 표교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6: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 초대 법왕 서경보 스님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1996년 서경보 박사로 더 잘 알려진 경보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7: 이 일봉 스님이
6: 2회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세계적인 인물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뜻밖의 소식이었다. 다비식장은 추모 인파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스리랑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조문이 이어졌다. 동서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하던 세계적인 전법사 서경보 스님의 법신이 연화대로 향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한반도 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 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평화통일 기원 시비를 건립한 어른. 유엔의 전권대사로 활약하며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했던 세계 평화의 실천자. 당신은 철저한 계율로 출세관이 분명했으나 제자되기 원하는 이들은 출세관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경보 스님을 어버이처럼 따랐던 삭발 유발 제자 7,500명을 남겨놓고 스님은 연화대의 불꽃으로 사라졌다.
8: 다비식 할지게 경남경찰청에서 일기의 중대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청장까지 여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사항실을 할까 있고 외국의 기자단이 또 한 300명 오셔가지고 복지회관에 저기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때 여기 했는데 다비식 날

0: 한 4만 명이 여기에 운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돌아서 교통이 통제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이 나라 밖에서
2: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는 불교계의 수건 사업이었다. 경보 스님은 17차 세계 불교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언론은 스님을 주목했다.
1: 자부심과 본질을 느끼고 있나 봐요.
3: 세계 고성들과 세계 불교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모인 이 자리에서 그 반차신라계를 주모로 해서
1: 그것 오교라는 것은 참그
2: 경보 스님은
1: 한 가지
2: 포교사이면서 승려 외교관이었다.
3: 제가 유엔 정권 대사로 NGO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만 거기 가서도 늘 이걸 떠들고 있어. 세계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불교의 불살생주의를 전 세계 인류가 인식이 잘 되면 된다. 또 하나는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청이 설립이 돼야.
2: 세계 평화와 세계 불교 단합은 경보 스님의 원력이었다.
3: 기념일을 제정해 주고
2: 이미 14차 세계 불교 대회에서 법왕청 설립을 제안했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상태였다.
4: 근데 원래 성경보 스님은 5개국 말을 하십니다. 5개국 말을 하고 인도에 가면 인도의 말을 해주고 일본 가면 일본 말을 해주고 그래요. 설법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는 미국 가서도 역시 미국말을 해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는
5: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자국민보다가 이 스님을 대단히 그 받들고 있고 미팔군이 그 외국에 주둔하는 이래에 그 아무데라도 그 명예사령관을 그 초대하지 않았는데 큰 스님을 그 명예사령관으로 초대를 한다든가 또 일본 사람이 일본 천태종이 뭐 관록 있습니다만은 천태종의 그 최고 본선 주지가 다이갱이라는 분이 그 스님한테 와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아갈 정도로 그러니 외국의 불교나 외국인들이 이 스님을 뭐 우리보다가 아주 대단히 그 추앙을 하고 인정을 하고
2: 스님은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 승려 외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외 포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 경보 스님은 세계 한국 불교를 알리고 코리아란 이름을 심어주었다.
6: And I'm signing you the blessing given to me personally and all the experience of you.
2: 스님은 동양과 서양,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였다.
7: 그분이 미국을 갔을 적에는 미국의 영어로서 모든 불교계를 대화를 했고 또 태국이라든지 그런 일본을 갔을 적에는 일본어를 말을 다 했고 중국으로 갔을 적에는 중국어로서 다 답변을 해가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불교를 교화를 시켜가지고
4: 뭐 태국 가면 태국 말씀도 곧 하시고 스리랑카 가면 스리랑카 말씀도 곧 하시고 뭐 영어도 곧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감히 그 생각을 못해 그 각국마다 가서 그게 말을 뭐 아주 뭐 능숙하게 통역은 안 되지만은 거의 다 하신다고.
8: 그 당시에 그 연배에 그 5개 국어를 능통하신 그 바탕에서 포교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스님보다도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한 포교를 이 시대에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90년도에는 WFB 그 세계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셔서 세계 불교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불교, 한국의 선불교, 한국의 그 장엄한 그 사찰의 모습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켰습니다.

0: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와 우리나라를 위상을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심은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일본 서경보 스님은 1914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할아버지는 가까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평범한 가정의 장손이었다. 그러나 경보 스님은 평범하지 않았다. 6세 서당 공부를 시작해 15세에 학동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기도 했다.
2: 공을 만든다든지, 나 과도를
1: 스님은 80이 넘어서 고향 제주를 찾은 일이 있다.
2: 요 구석에다가 감귤나무 서너 개 심어가지고 이거를 장래를 바라본다는 게 되겠냐. 그 집이 어딘가?
3: 저 우에 삽니다.
2: 우에 살지. 그때 아이고 그 고모님이 상당히 그 불신이 강했는데.
3: 돌아가셨어요. 한잔하고.
2: 한잔.
1: 경보 스님의 불교 인연은 이곳 법화사에서 시작됐다. 한양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청년 경보에게 불교는 새로운 세상이며 궁극의 가르침이었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출가했다가 계를 받기도 전에 되잡혀 오기를 수차례. 19세 때 겨우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삼방굴사에서 강여울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았다. 경보 스님은 고승의 반열에 오른 후에도 기도를 위해 이곳 산방굴사를 자주 찾았다. 삭발수개한 인연터이기도 하지만 경보 스님이 세계 불교의 원력을 세운 것도 이곳 산방굴사에서였다.
2: 내가 여기서 산방산이라고 하는 산이 한라산 백록담 상봉이 화산이 폭발되면서 이쪽에서 떨어졌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한라산 상봉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여기로 출발해가지고 세계 중심되는 그러한 그 수도를 해야겠다. 높은 경지에. 그래서 고행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1: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푸른 용맹심으로 고행이란 생각도 없이 정진했던 곳이다. 가행 정진의 수행력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람들은 세계 법왕이 된 경보 스님의 수행터를 보고 싶어 했다.
2: The time small temple inside.
4: Yeah. 문화들은
2: somebody say 보디담마 스타디 되어.
4: 보디담마 스타디 되어.
2: And 700 years ago.
1: 경보 스님에 대한 후학들의 존경심은 수행터 곳곳을 살뜰히 갖고 놓았다. 제주도의 많은 동굴이 그렇듯 석굴암도 근대에 발견된 동굴이다.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의 수행처다. 국내외 여행이 잦았던 탓에 수행처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경보 스님이지만 석굴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참선 수행하기에 좋은 곳이라며 동굴에 불상을 모시고 여법한 도량으로 갖고 놓았다. 경보 스님은 틈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석굴암을 찾았다. 동굴 법당에서 듣는 법문은 더욱 오롯이 다가오곤 했다.
5: 이곳은 서경보 선생님께서 석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적마다 참선을 하시고 또 상자들한테 수행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법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0: 세계 중심이 되는 공부. 대자연의 길을 발언한 삼일승에게 제주도는 좁고 답답했다. 삼위계를 받은 그해 가을, 경보스님은 선지식을 찾아 뭍으로 나갔다. 당시 화엄사에는 3대 강백스님 가운데 한 분인 진흥스님이 주석해 있었다. 진흥스님을 따라 화엄사에서 위봉사로 옮겨간 경보스님은 위봉사 주지였던 춘담스님으로부터 일봉이란 호를 받게 된다. 위봉사에서 사집과를 마친 경보스님은 서울 개운사로 자리를 옮긴다. 개운사에는 당대 최고의 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경보스님은 매사에 근면 성실했다. 박한영 스님은 경보스님의 근면성을 학자의 제일 덕성으로 평가했다.
1: 도량석 하전 전에 그 제자들이 도량석 하전 전에 벌써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법당에 앉으셔서 두 시간 정도씩 참선하시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또 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도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2: 뭐 책을 노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가방띠 들고 다니세요. 예. 이제 가령 예서 침실이 있을 때 주무실 때 거기 침실에 들어가 보면 노상 책을 보시는 분이죠. 예. 어디 외국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0: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을 오대산 월정사로 보냈다. 월정사 강원의 강사로 전가한 것이다. 경보 스님은 월정사에서 경문을 강의하는 한편 상원암을 오르내리며 방아람 스님께 참선 지도를 받았다. 서른 안팎의 약관의 나이였지만 선교를 두루 닦은 경보 스님의 선기는 남달랐다. 하람 스님께 탁마던 그 시절 경보 스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역설했다.
3: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한 마음을 열반에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고, 두 번째는 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중생이 찾아왔을 적에는 나의 전생에 부모 형제가 찾아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세 번째는 행을 하기 위해서 그 모한 신도들이 불제자들이 갖다 놓은 시수 돈이라도 금전이라도 전 세계를 다니든 대한민국이든 꽃밭을 하나 만들든지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열반에 들면 부처님의 일을 다 했는가 똑같다 하는 것이.
0: 불교의 안목만 깊어진 것이 아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병으로도 신혈에 시달릴 때, 어린 동자가 나타나 길을 일러주고 병든 몸을 간호해 주었다. 두 번이나 문수동자를 친견하는 신앙 체험을 하기도 했다. 경보 스님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월정사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동국대 4년을 졸업하고 경남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뒤 본격적인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일 때도 그의 배움은 그치지 않았다.
4: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그 학구열이 강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가지 그냥 해서 자기 학문에 끝나면은 그걸로서 만족하는데 이분은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불교를 전 세계적으로 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
0: 스님의 끝없는 학구열은 세인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5: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또 이 행사를

0: 오늘부터 치르시기에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선 그런 큰 행사를 가지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봉 스님의 나를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끝이 돼서 생각이 남다마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예.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 예, 예. 예, 얘기를 예.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1: 박사학위는 처음에 그 콜롬비아 대학 교환교수로 초청을 받고 네. 각 대학에서 한 6개월 동안씩 그 선강의를 하다가 네. 끝에 가서 그 필라델피아 주에 네.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템플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네. 종교학을 동양학 동양관계 종교를 강의해 달라 네. 해서 그 교양학 과목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만 해도 그 논문을 내야 합니다. 네. 네, 논문을 직접 점수를 따야 되거든. 네. 교수하면서 동시에 내가 강의를 받으면서 네. 그래서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받은 것이 그 철학 박사입니다. 네. 조당집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처음 그때만 해도 한국 승려가 네.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네. 한국 불교는 전혀 재료였어요.
2: 세수 56세 때 박사학위 논문에 통과했다.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경보 스님을 초빙해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스님의 신분으로는 경이로운 행보였다.
3: 한국 최초로 승려가 불교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당대 승려로서는 가장 그 덕망과 학식을 갖춘 스님으로 그 대표되는 그러한 분이었죠.
4: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경복 큰 스님을 옆에서 볼 적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수행자이면서 대단한 또 포교사였다고 해요. 학자이면 이제 수행자고 학자면서 포교사였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2: 세계적인 학승이며 포교사였던 경보 스님의 꿈은 세계 불교의 단합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세계 불교의 중심축을 세우고자 했다. 종단마다 나라마다 제각각인 불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인류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의 불교 단합은 인류 평화의 첩경일 것이다.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해 헌신하던 경보 스님은 한일 불교 대회로 그 초석을 놓았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불교 대회가 열렸다. 한일 불교 대회는 양국의 묵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5: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가 첫째인데 그러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양반을 꼭 버벅이라 하면 오늘 차례 가면 시국에 대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인양반 버벅아.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면 스리랑카와 한국과의 관계가 서로 불교로 인한 그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불교 문화로 인한 하나 이런 이제 그 말씀에서 세계에는 불교도들의 힘으로 전쟁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그건 하나 되면 전쟁 없어진다는 거죠.
2: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한 서경보 스님의 노력은 1990년 제17차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로 1차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 서울 대회는 성공적이었다. 2년 뒤인 1992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세계 법왕청 설립을 위한 총회가 열렸다.
6: 예, 전 세계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16개국이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또 역시 이제 그 부처님의 탄생지니까 그 인도의

0: 그래서 그게 이제 6월 달이래요. 6월 달에 이제 그 세계 법왕으로 공식 이제 서경보 이제 스님을 추천을 했지요. 추천 만장일체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또 스리랑카에 가서 세계 그때는 세계 전체 모여서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대관식이라 그런 거는 취임식인데 그걸 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극적인 공식이지요.
1: 세계 법왕 취임식은 세계 16개국 불교 지도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명예로구나 세간의 명예와는 다른 성스러운 법의 자리였다. 스님으로선 세계 평화를 위한 방편의 자리였다. 경보 스님이 법왕에 추대된 그해, 일본은 경보 스님을 초대해 법왕 추대 환영 법회를 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세계 법왕의 자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세계 평화를 호소했다. 세계 초대 법왕 경보 스님의 유일한 자산은 자비심이었다.
2: 한 번은 어느 세계 대회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 연결이 잘못돼서 홍콩에서 쉬게 됐는데 그 없는 나라 대표들에게 전부 보시하시고 숙박비가 없으시더라고요.
1: 세계 법왕에 오르기 전 1988년 경보 스님은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종단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경보 스님이 새로운 종단을 만들고 스스로 종정에 오른 것이다. 경보 스님은 모든 이들을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이 필요했다. 불교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재가법사도 필요하고 재가승단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3: 일본 선교제의 종지는 재단을 내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각 사찰에 그 들어서 있는 과정을 맹기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내 자신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사찰에도 올수 있는 그 과정을 맹렬해주는 그 과정에서 아마 종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단을 어느 종단이고 이거 차별을 안 하시고.
1: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종단의 차별도 없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제자라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경보 스님은 기존의 종단을 모두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으로 일본 선교종을 창종했다. 경보 스님의 원력을 말해주듯 일봉사 곳곳에는 스님의 비문과 시비가 도열해 있다.
0: 전통 그럴 때 이제 전통 불교는 이제 그 불명이 지켜가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불교의 방향은 이제 다 이제 필요로 했죠. 이제 전통 불교만 세워 가지고는 현대 이제 그 생활 불교가 아마 좀 어렵고 또 구석구석이 모든 사람이 적응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거만큼 성직자가 필요하고 그 성직자가 필요할 때는 대체성도 필요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이제 이그이 스님들이 또 법사들이 만해야 곳곳이 다 포교가 되어서 할수 있다.
1: 경보 스님이 자주 들러 머물고 수행했던 관음사에도 스님의 동상과 비석이 모셔져 있다. 일붕 선교종은 선과 교를 함께 배우고 닦아나간다. 선교 쌍수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수행법이기도 했다.
4: 신도가 있어야 불교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관세음보살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항상 부처님 대하듯 해서 이 포고를 많이 하면은 앞으로 가서

0: 우리가 불교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1: 오직 불심이요. 딴 생각 없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불교를 바로 이해를 시켜서 세계 평화를 만들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종단 스님들이 오해를 할지 알수 없지만은 그분 생각은 이 종단 분교 때문에 불교가 잘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종파 범불교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일봉선종인데 사실은 여러 개의 종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종파만 하나 더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2: 경보 스님의 순수함과 걸림없는 행보는 기네스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최다 학위, 최다 저서, 최다 통일 기원비, 최다 선필 등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3: 그 당시에 미국의 모 기독교 대학 총장께서 110개를 받으신 기록이 기네스북에서 봐가지고 아마 거기서 또 나는 이분보다 더 능가해야 되겠다. 이분을 제쳐야 되겠다. 아주 큰 스님께서는 이 집념이 아주 강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각국 대학교에서 초청하면 강연을 하고 또그 대학교에서 이제 또 명예 박사기를 이제 수여하고 하다 보니까 126개 박사기를 받으셔가지고 아마 세계 최다 기록이 아마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2: 명예 박사기는 강연 한두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26개의 명예 박사학위는 126번의 자비의 행이며 보살행이었다. 경보 스님의 포교 원력은 왕성한 저술 활동에서 볼 수 있다. 일반이 볼 수 있는 불교 책이 드물던 시절, 불교란을 채운 것은 스님의 책이었다. 경보 스님은 경전 번역을 비롯해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1,042권의 저서를 남겼다. 여행길에서도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한시 쓰기를 즐겼다.
4: 그분이 저서를 많이 냈는데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저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국민에게 교육을 가르치듯이 불교 방식,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모두가 정치권 내 속한 학교들과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종교에 치중한 열정적인 학문 저서가 많아요.
3: 심지어 남산 도서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일본 큰 스님의 그 책을 보관하는 그 방이 따로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에. 그 정도로 큰 스님께서 많은 책을 저술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불교 포교에 많이 기여해 왔죠.
2: 스님의 붓글씨체는 독특하다. 주사 김정희의 글씨체에 선의 힘이 더해진 것이 일붕 선필이다. 서당에 다니던 7살 때부터 서예를 시작했던 경보 스님은 열반에 들기까지 50만 장을 썼다. 기소 가치는 떨어지지만 전문 서예가들도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다.
5: 또는 그 글 쓸 때 글 쓰는 방법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참선을 좀 하고요. 흡기라고 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해가지고 그 호흡을 개꿈 밑에 세치되는 하단전 혈에

0: 그 호흡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팔로 뽑아내가지고 그게 바로 그 붓끝으로 직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쓰는 것이 저 작품의 그 특징이고 또 특수한 경향이라고 보았습니다.
1: 붓글씨는 스님의 수행이기도 했다. 아침마다 한 시간씩 붓을 들었다. 걸림없고 활달하면서도 거침없는 속필이었다. 제자가 먹을 가려대기 힘들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스님의 선필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인생길을 밝혀주는 지남이며 화두였다.
2: 큰 스님께서는 아마 많은 그 효를 쓰셨습니다. 특히 이제 일봉선언이 추석할 때 이제 참 많이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방에 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행사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이제 주지 스님께서 또 큰 스님이 또 효를 부탁하면은 그냥 호텔에서도 바로 그냥 깊은 목을 가져다닙니다. 비서가. 그러면 그 호텔 방에서도 바로 그냥 효를 그냥 쓰시죠. 이제.
1: 스님은 방방 곳곳에 평화 통일 기원 시비를 세웠다. 통일 기원 시비는 경보 스님의 통일 염원이기도 했지만 스님의 또 다른 포교 방법이었다. 시비에는 통일 염원뿐 아니라 불교 문구를 적어넣어 불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처에 세워진 경보스님의 통일기원 시비가 오래된 우리의 염원을 일깨워주고 있다.
3: 국가의 그 분단된 아픔을 그 생각하시다가 여러 민족들의 그 혼을 담아서 전국 유명 각지에 그 통일 기원을 발언하는 그런 비를 세우면은 국민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할 적에 곧 우리나라의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확고한 정신으로 그 통일 기원비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4: 언제나 봐도 그런 스님이 역사적으로 나기가 어려워요. 그 스님에 대한 찬양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서 많은 제서와 많은 기념비와 그 많은 역할을 할 때는 그 학위를 받고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 마침 강경한 육체적인 뒷받침과 정신적인 앞장섬이 있었기에 성공을 이끈 것입니다.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희대의 인물이 아니면은 이제 불보살의 화현이라고 볼까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스님은 절에 앉아 법문하는 것보다 시비 하나 세우는 것이 뜻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통일기원 시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스님의 평화통일 원력에 동참했다. 스님은 인연을 맺는 데 상이 없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상대가 어른이거나 어린아이들이거나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미래불 대하듯 말조차 놓지 않았다.
5: 이렇게 보살이든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분을 이렇게 걸림없이 오셔가지고서 존댓말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반말하는 건 절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이 항상 이렇게 얕은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또 이렇게 법문을 하나라도 이렇게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또 기감이 되고요.
6: 언제든지 제일 앞에 있는 일이 뭔지부터 확인하고 처리하라. 그게 이제 그 손님으로 가도 나는 손님이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손님으로서 해야

0: 일이 무언가를 확인하라. 확인했거든 직접 처리하라. 이런 거를 하나 안 빼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 경보스님은 세상사에 푸르게 깨어있는 선각자였다. 흐트러짐 없는 가행정진으로 많은 일에 도전했고 이루기 어려운 일을 실현시켰다.
2: 첫째는 주문은 마음의 부처를 보려면은 항시 마음이 근선해야 된다. 겸존하고 경선해야 된다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제가 그 모시고 한 10여 년 동안 모시면서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 참여하시고
3: 늘상 새벽 4시만 되면은 당신의 그 방의 문을 개방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벽 4시만 되면 큰 스님과 찾아뵐 수 있고, 또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시, 밤 10시를 하나고 많은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뒷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그 명쾌한 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1: 경보 스님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턱이 없는 큰 스님이었다. 해외 포교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 종횡무진 세계를 누비며 한국 불교를 알렸다. 열정적인 불교학자로, 수행자로, 때론 승려 외교관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83년이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원력의 힘이었다.
4: 이 축사하시다가 탁 내려앉으신단 말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셨어. 그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이게 그 간염이 됐는데, 다 사고 있는데도 모르고 여태까지 산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신심과 원력에 의해서 생활을 지속하고 살았다 이렇게 봐줘요.
1: 강단에서 주저앉기 전까지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던 경보 스님은 1996년 6월 25일 열반에 들었다. 유엔 전권대사로 활동하며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상태였다.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불교도에게 큰 충격이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온몸을 살랐던 일붕 서경보 스님이 원적에 든 것이다. 스님은 원력처럼 단단한 사리만 남겨놓고 이생에서 모습을 감추셨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이 심어놓은 세계 평화의 원력은 일붕 선교정 후학들에 의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
5: 먼저 다음 신 손을 잡고 양손에 삼보 손을 잡고.
1: 일붕 서경보 스님. 스님의 삶 전체는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른다. 경보 스님이 가리킨 달을 보는지 손가락만 보는지는 후학들의 문제다. 후학들이 올곧게 달을 향해 걸을 때 걸출했던 시대의 인물 일붕 경보 스님에 대해 세상은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원력과 정진.

0: 마음은 문, 불인 문자 견상상호자 말과 문자를 열고 묵묵히 앉아가지고 정신 통일을 시키고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깨치면은 도를 통하거든. 견상상호. 견상상불 하면 모든 것이 모두 통달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근본이고 마음으로서 통달하는 것이 선이고 법문 듣고 경을 보고 철학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교고.
1: 그렇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0: 유산으로 등재된 불조 직지 신체 여절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이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 신체 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염념보리심 처치할락국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했던 불교 교육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에서 나란다 대학 오세기경에서 1400년 때까지 지속됐다고 하는 그 나란다 대학에서 학풍이 바로 여기였고 그 나란다 대학의 학풍이 인도의 다섯 개 명문 대학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 벵글라데시의 비크라마실라 대학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학자 학장 선임인 아티샤 존자가 982년에서 1054년까지 73세를 살았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였다가 신라가 망하고 구상국을 통일해가지고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해가지고 고려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냈던 때예요. 그럼 중국에는 지금 송나라 있고 북쪽에 여진족과 거론족이 있고 뭐 저 몽고에는 이제 몽골 민족이 아직까지 운가하고 그런 세계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티샤 존자는 당시에 인도에서 전해내는 모든 학문과 기술과 철학을 다 한 몸에 갖추신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오늘날 보면은 저기 국외왕국이라고 해서 티벳 불교 역사를 저번에 했는데 티벳 불교가 불교를 파괴한 왕이 나와가지고 한 200년 정도 지금 파불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국왕의 자손들이 저쪽에 서쪽에 아리 지방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외왕국 거기에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조그만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시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시외가 자기 티벳의 사정을 감안하여 티벳 불교를 지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한테 자문하고 자기 밑에 두 스님이 있었는데 린첸 쌍포 스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대왕이시여 티벳에 전성되어오는 모든 불교의 지혜는 비크라마실라의 학장이신 아티샤 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시면 티벳 불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외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는 히말라야 4,000m, 5,000m, 6,000m, 8,000m가 쫙 연봉이 있어요. 가려고 하면은 벵글라데시에서 바로 티벳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벵글라데시 북쪽으로 가면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부탄은 아주 해발

4,000m 이상이라 거기서는 티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고지가 높아서. 땅으로 가자면 땅이 강 주변에 거기 습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탄도 지나고 네팔, 네팔에 들어와서 네팔도 가면은 8,000m 그 봉우리들이 쫙 북쪽을 막고 있어요. 넘어갈 길이 막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히말라야 8,000m 중간에 계곡을 타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낮은 곳이 4,000m 정도가 있어요. 제일 쉬운 길은 여러분 네팔을 이제 포카라라고 아십니까? 안나푸르나에? 안나푸르나로 가려면 거기가 있는데 안나푸르나 이제 등산하러 가서 안나푸르나를 가고 이제 거기서 무스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스탕. 로만탕이라고 옛날에 왕국이 있었어요. 로만탕. 사람이 서양 사람이 발음을 잘못하죠. 로만탕인데 그걸 무스탕이라고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그런데 로만탕으로 가가지고 로만탕에서 이제 쭉 걸어 나가면 바로 국외 왕국이 나와요. 이제 그러려면 그게 한 달은 걸립니다. 옛날에 당나귀 타고 노새 타고 천천히 걸어가려면. 그래서 지도에 저렇게 걸어놨어요.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석 달 걸리면 중간에 노새가 열 마리 정도는 돼야 되고 땔감과 마실 물과 음식을 다 갖고 와야 되고 혼자 갈 수가 없고 한 최소한 중대병력 20-30명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재력이 보통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예, 길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에서 국력을 재정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시의 왕이 예시의 외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크라마 신라에 도착했어요. 물론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착했다고 바로 대학에 가가지고 진짜 좋은데 학장님을 바로 만나서 스님 가십시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보내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 대학에서 그렇게 인재를 고위고위 보내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며칠을 기다려야 돼. 3-4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외출했을 때 살짝 몰래 만나가지고 지자 스님 우리가 국외왕국에서 왔어요. 국왕이 모셔오라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자 원자가 나도 예감했다. 나도 티벳의 불교를 위해서 이제 말년에 60까지 이제 살았으니까 뭔가 포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근데 내 맘대로 내가 학장이라고 내 맘대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책임자가 있는데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고 모든 걸 지원해 주는 주의스님 같은 분이 있어요. 주의스님은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냥 무턱대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주의스님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또 보증금을 맡겨놔야 돼. 그냥 떠났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옛날에 딱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신이 보낸 황금덩이를 주지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제가 3년만 다녀오겠습니다. 제 처음에 바로 티벳 간다 하면 안 되고 제가 보드가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성지순례는 다녀오셔야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다녀온다 해놓고 이제 몰래 저 밖에서 사신을 만나서 미리 짐 보낼 책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빼돌려 놨다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외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국외 왕국 가니까 벌써 국왕이 뭐 3-4일 정도 미리 앞에 와가지고 환영하러 배웅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왕에 국외 왕국에 돌아가서 며칠 지내자 국왕이 이제 삼배를 드리고 지자 존자님 국왕 이 누추한 왕국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티벳 불교인들이 불교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깨달음에 이르는 순서와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는 교과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 그때 썼던 게 바로 보리도 등론입니다. 보리도 등론. 보리는 보디빠따 브라디빠 보디빠따 보디는 인도 말로 보디는 깨달음. 중국 사람은 보디를 발음 못하니까 보리로 읽어요. 보리. 그냥 보리.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국 사람은
저 위에 뽑는 보리 중에서 보제로 쓰는 게 한문으로는 보자, 제자 써요. 그럼 중국 사람 아마 보, 대, 뭐, 보, 디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왜냐면 지를 중국 사람은 디로 발음하니까요. 그래서 그 보리, 우리는 한국에는 보리라고 해요. 보리가 깨달음이래. 빠따, 가는 길, 도, 깨달음을 가는 길, 브라디파, 등불, 디파는 등불이에요. 등, 논, 보리도 등론. 보리도 등론은 67항목이고 100페이지가 안 돼요. 짧아요. 이게 이제 깨달음을 가는 길 차제로 쫙 이렇게 순서와 단계로 깨달음을 가는 길까지 책을 하나 딱 썼는데 이것이 티벳 불교의 이제 씨앗처럼 쫙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순조롭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예시의 왕이, 예시의 외의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티스 존자를 초청하려고 여러 번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황금을 구해야 돼요. 노잣돈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비크라마 학장님, 학장으로 계시는 그 대학에 보증금을 맡겨내려고 황금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황금이 제일 통용돼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달러가 언제 무효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면은 전부 금을 살라고 하죠. 그와 같아 옛날도 그랬어요. 황금으로 통용되거든. 예시외 왕이 이제 황금을 구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사방으로 다녀요. 그 국왕 거기 국의 왕국에는 진흙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광산이 없어요. 이게 군사를 이끌고 산이 있다든지 광맥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근처에 어떤 다른 나라 돌궐족, 옛날에 돌궐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돌궐이 바로 투르크, 오늘날 터키 혹은 저기 투르크메니스탄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를 중국말로 돌궐이라고 그래요. 돌궐족의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그 조카 장축배가 이제 몸소 찾아가요. 그 아버지가 잡혀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한테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삼촌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내 꺼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통만한 황금을 가져와라 그러거든. 아니 황금 손바닥만한 것도 찾기 힘든데 어디 가서 몸통만한 황금을 어디서 찾아요? 몇 년 동안 이제 아주 고생해가지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모든 금 묻히는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어쨌든 모아가서 이제 그 돌궐족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니까 바치기 전에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예시외 삼촌한테 가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예시외 왕이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내 60 넘었는데 더 살아서 뭐 하겠니? 내가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없는 윤회 전생하는 동안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불교를 귀의했다 하고 부처님한테 귀의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있느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희생해? 이제 내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난 불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내 보석금으로 가져온 그 황금덩이를 그 돌궐왕한테 바치지 말고 그것을 아치자 존자에 모셔오는데 노잣돈으로 쓰라. 그렇게 해서 장초배 자기 조카한테 왕위도 물려주고 보석금으로 가져온 황금도 도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예시외 왕이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아치자 존자가 티벳으로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불교의 이 법문들은 누군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 손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게 된 동기입니다.

이것이 보리도 등론 이제 나오게 된 동기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티벳 불교가 개혁됐는데 완전히 개혁되지는 않았어요. 300년 후에 종카파 대사가 나왔는데, 종카파 대사는 1357년에서 1419년까지 63세를 살았어요. 종카파 대사 1357년대의 시대 배경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잠깐 알아봐야 시대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고려가 918년에 개국해가지고 1392년에 이성계의 혁명에 의해서 고려가 이제 조선으로 넘어갔죠. 조선 1392년이니까. 아, 종카파 대사는 1357년에 태어났으니까. 종카파 대사가 살아계실 때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갔고,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은 원나라가 통치하다가, 원나라가 통치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나가지고 원나라 말기에 들어와요. 원나라 말기가 들어와가지고, 원나라 말기가 되니까 조정이 부패하고 전국에 탕간오리가 득세하면서 원나라가 멸망의 조짐에 처해요. 그때 여러분이 10년 전에 드라마 기왕후 봤죠? 기왕후가 원나라, 몽골이 중국에 통치했던 원나라인데,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건 테무르의 왕비였어요. 고려의 궁녀로 끌려가가지고 궁녀에서 어렵게 신분으로 탁 상승해가지고 왕후가 되었는데, 그때가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건 테무르였는데, 토건 테무르가 무능하게 그때 왕이 막 원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왕조가 저 몽골 중국의 중원당을 버리고 몽골로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때 기왕후가 이제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아들은 이제 아유다를 시리는 황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몽골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북쪽 북자에다가 원자 북원이라는 나라가 새로 세웠어요.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중원에는 어떻게 됐느냐? 주원장이 나와가지고 명나라를 세웠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게 됐어요. 명나라로.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대변혁기에 원나라가 명나라로 가고,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갈 때, 그때 종카파 대사는 태어났는데, 종카파는 종가 지방에서 태어난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종카파라고 그 이름 붙여요. 이 스님이 나와가지고 티벳 불교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리도 등론에 대한 주석을 써가지고 보리도 차제광론이란 논서를 씁니다. 보리도 차제광론. 보리도 차제광론은 이제 티벳 말로 람비 챔모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줄여서 람님이라고 해가지고, 람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책 표지에 람님이라고 써놨죠? 예, 넓은 길이란 뜻이에요. 넓은 길. 이 넓은 길에, 람님은 티벳 말로 람님이고, 한글로 이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해가지고 티벳 불교가 이렇게 개혁이 되었어요. 근데 책만 썼다고 바로 개혁되느냐? 아닙니다. 종카파 대사는 복이 있어가지고 불세출의 제자를 두었어요. 그리고 불교 대학을 10개를 세웠어요. 오늘날 라싸에, 티벳 수도 라싸에 가면은 거기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간덴 사원, 또 라싸의 대뽕 사원, 세라 사원, 10대 불교 대학을 세웠는데, 전성기는 불교 대학의 전부 10,000명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불교 교학을 10년 이상 교학을 연찬해야 돼요. 지금 티벳이 이제 인도로 망명해가지고 망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람살라 있고, 남부 인도의 문더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대로 티벳에서 가져온 그대로 모습으로 불교 대학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불교대학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카파 대사는 그 조카가 있었는데 겐딘 TV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종카파 대사의 법문은 세세생생 이어져야 된다. 그 중에 조카가 환생을 발언해요. 환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환생해서 나중에 달라이라마 1세가 됩니다. 달라이라마 그때부터 시작돼요. 1세, 2세, 3세, 4세. 예. 라싸에 가면은 라싸에 바코로 광장이 있어요. 매일 아침 라싸의 시민들은 그 광장을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엄마네 반면하면서 도는데 그게 절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강사원이라고. 예. 조강사원에 앞에서 정초가 되면 보름, 정초 보름까지 모든 성녀가, 만 명 이상 성녀가 황장소에 모여서 보름 이상 기도를 합니다. 대국가, 국가를 위한 기도예요. 그 분위기가 불교를 삽시간에 바꿉니다. 우리가 정초의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스님들이 5천 명 다 모여서 보름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열전.
4: 네, 우리 성현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5: 예.
4: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5: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6: 굉장히 미남이시네.
5: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4: 홍성현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5: 예.
4: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5: 홍성현.
4: 아, 좋습니다.
6: 자, 하나, 둘, 셋.
5: 미운.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E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평안선명상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35번째 호국기원 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자비 나눔이 어우러졌습니다.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렸습니다.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톡톡톡 설법 학교가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진각동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서 아미타불 정금과 불교 진언을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행보가 한층 더 정교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 선명상 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이 지난 8일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종책인 선명상 사업을 중앙집중형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명상 보급을 위한 지점 설치와 운영관리 조항 신설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존 활동에 생활 밀착형 거점을 더하는 지점 설치를 제도화한 겁니다. 중앙본부는 소프트웨어 구축의 중심이 되고 지점은 국민 누구나 선명상을 체험하는 최일선 현장으로 하드웨어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질적으로 선명상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을 총괄하는 중앙본부에서 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밀착형으로 대상에게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 해서
1: 첫 걸음은 다음 달 서울 충정사와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명동과 인접한 충정사는 직장인과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남산의 숲과 자연을 활용한 가벼운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전국 지점의 모델을 개발하는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지역 첫 거점으로 동해와 메타세콰이어 숲 등 바다와 산이 가진 치유력을 적극 활용한 깊이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특히 영덕군이 나홍왕사의 삶과 업적을 선양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가터를 개발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위탁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치유 관광사업 활성화 모델로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2: 영덕의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선명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점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 개정안은 지난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선명상 지점은 중앙본부가 개발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균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점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공공복지 인프라로 지자체와 종교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이 어제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를 방문했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각 종단 지도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7세기 초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호류지를 참배하고 일본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0년 전에 방문했을 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 보전이 뛰어나다며 호류지 측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표단은 보존 처리 중인 부처님 열반상을 친견하고 토류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관람했습니다. 일본 천태종 총본사 엔야쿠지를 대회지로 한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는 오늘 양국 공동학술강연회에 이어 내일 세계평화기원법회로 진행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5번째를 맞이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비 나눔이 어우러진 평화와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얀 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슬픔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몸짓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민족의 해묵은한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살풀이춤에 사부대중은 숨을 죽입니다. 이어 육군 56사단 군악대의 장엄한 노랫소리가 진관사 도량을 채우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깁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불교사원연합회가 봉행한 제35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 현장.
4: 온 구민이 안목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사부대중은 향과 차, 꽃을 올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안타까운 넋을 달래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5: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은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며 국민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3: 특히 이번 법회는 6.3 지방선거를 마친 직후 열려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지역 일꾼들은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구민 평화와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고 더 안전하고 화합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구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면서 이 땅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안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35년 동안 이 법석을 든든하게 이끌어온 삼천사회주 성운대종사의 자비행도 이어졌습니다. 삼천사 성운장학재단과 연합회는 보훈가족과 모범 공무원 자녀 등 40여 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8: 분노할 일과 섭섭한 일과 미운 일이 있다면 제자친대로 내버려두면 진앙하는 것이 인연사입니다. 금일 영각께서 붙들지 말고 놓아버리라.
3: 매년 6월이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법회로 호국보훈 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은평불교사원연합회.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모여 호국보훈의 정신은 물론 지역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천년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린 건데요. 전통 불교 가르침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9: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 10단계 선화로 그려낸 시부도. 시부도를 통해 K명상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학술 지평이 열려 화제를 모읍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이사장 인경스님의 신작 출판을 기념해 시부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전통의 시부도로 선사상과 명상상담을 풀어낸 발표들이 진행돼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표자는 동국대 정도스님이었습니다. 정도스님은 시부도 속 동자가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현대인의 실존적 괴로움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6단계인 기후귀가를 강조했습니다. 날뛰던 검은 소가 온전히 흰색으로 바뀌어 소와 동자가 하나가 되고 곧비마저 사라진 상태를 언급하며 이원화된 갈등이 소멸한 자리에서는 일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깨달음의 향기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현실을 벗어난 초월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시부도와 간화선이 주는 참된 해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 6단계 기후기가입니다. 완전히 길들여진 하얀 소를 타고 고향집 본래의 자리, 지금 여기의 작용, 체험적 중도로 돌아오는 단계이다.
9: 이에 앞서 동국대 YG 캠퍼스 이필홍 교수는 초기 불교의 정밀한 수행 체계가 어떻게 간화선의 화두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념초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찰하는 초기 불교와 달리 화두는 복잡한 인식을 건너뛰고 바로 비추는 메타인지적 반조로 직행하는 일종의 압축 알고리즘이라 제시했습니다. 간화선은 초기 불교의 원형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적으로 재발견한 압축된 여실지견이라는 겁니다.
11: 인경 스님의 이번의 책은 10단계로 구성된 15도의 시각적 지도를 따라 선문답, 간화선, 그리고 유식, 심리학, 보조진울의 도노점수론 현대 심리치료를 하나의 수행책으로 종합한 역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 인경 스님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현대사회의 고통을 치유하는 간화선의 실용적 가능성을 증명한 자리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12: 10단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선문답과 간화선의 내용으로 그 10단계에 해당되는 걸로 배치를 해서 태임영상 10단계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9: 천년 동안 갇혀있던 전설 속 시부도와 간화선을 현대인의 일상과 심리치유의 영역으로 가져온 학술 토론회는 태임영상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포항 임허사가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허사 주지 철우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철우 스님은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 아래 사회에 도움을 나누는 법조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종단 장학금으로 박사 학위를 마쳤던 철우 스님은 마지막 회향으로 후배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학과 3학년 이예준 학생은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사회의 자비를 나누는 동국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불교TV 톡톡톡 설법학교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6일 시작한 이번 교육엔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3: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포교의 일선에선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BTN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입모양과 호흡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확한 전달을 위한 발성 연습의 한창입니다.
14: 외다리와 외계인 외파마는 왜 외환은행 바라보는지.
13: 올해로 9회째를 맞은 BTN 톡톡톡 설법학교. 대중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말하기를 배우기 위해 마련돼 특별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진각종 정사와 전수 11명이 참가한 이번 설법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김지연 BTN 아나운서가 맡아 말의 중요성과 전달의 기술을 전했습니다.
15: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을 표현하는데 말만큼 중요한 도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마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참가자들은 발성과 호흡법, 목소리의 높낮이 등 말하기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이어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한 말의 속도와 적절한 쉼, 강조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자신의 말습관과 표현 방식을 점검합니다.
16: 제가 몰랐던 쉬어가는 타임, 그리고 또 어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했었는데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13: 발성 연습에 이어 진행된 뉴스 스피치 시간. 참가자들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뉴스 원고를 읽어보고 주어진 주제로 즉흥 스피치를 펼치며 현장 설법에 필요한 표현력을 키워갑니다. 배운 내용을 설법 현장에 적용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불법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17: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말하는 설법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잘 전달돼

0: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 톡톡톡 설법학교는 수행자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현대인의 언어로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금과 불교 진언이 울려 퍼진다면 어떨까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한 일본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 아미나다불을 배수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0: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서고 싶어하는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근이 울려 퍼집니다. 팝도 록도 힙합도 아닌 이들의 독특한 음악을 들을 때 왠지 모를 환희심과 경외심이 솟구칩니다. 일본 스님들과 영성치료지압법, 타오시아츠 치료사들로 이뤄진 찬불 밴드 아미나다부입니다. 청소년기 자해와 가출을 일삼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아미나다부의 보컬이자 프로듀서 료큐 엔도스님. 고교 시절 어느 날 밴드부 연습을 하던 도중 온 세상이 흰빛으로 변하며 알 수 없는 깨달음과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작한 불교 수행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느낀 스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이 기쁨을 알리겠다는 굳은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1: I dare to, if people ask me the question, what is this music? I dare to say, this is the music for the Pure Land, or from the Pure Land, or the gate to the Pure Land.
0: 과거 세계를 돌며 동양의학을 가르치던 료큐 스님은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폭격으로 두 다리를 잃은 9살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치료비 대신 전쟁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소년의 간절한 부탁에 스님은 평화의 기도를 담아 촛불을 끄는 희망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전 세계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유대교와 이슬람 지도자 등 현재까지 동참한 사람만 70만 명.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어떤 아픔도 포용하는 자비에 있다며 재단의 활동과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At that time, nobody knows what's happening in Palestine. It's the image of the Palestinians were the terrorists at that time. We did it as a performance to blow out the fire that as a symbol of the no more weapons.
0: 아미나다부는 누구나 즉석에서 부처님 명호와 진언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긍정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Break the wall, make same thing one. It's a unification life is I want to make. Like that life, make. It's our first purpose.
0: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대한민국 연등회에서 꼭 공연을 하고 싶다는 아미나다부.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부처님법은 같다는 그들의 법음이 불자들에게 닿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3: 안녕하세요. 아미나다부입니다.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0: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세종 광제사가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호국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광제사는 지난 15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주지 탄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조계종 신도국장 영범 스님, 강미의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탄대 스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특히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 수행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다례제를 함께 올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평화통일 호국 위령제를 통해 국군이 융창하고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6: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5: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0: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글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모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삼법인 부처님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말씀을 비중을 많이 두신 말씀,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에 대해서 세 가지 엮어서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삼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 짜기도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좀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으로 유튜브로도 계속 또 재방송도 보시면 삼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재행무상 일체계고 지법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 마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테레비 보실 때 자막을 좀 잘 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삼법인 끝내려고 판설 안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와 실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썼어요.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잘못 볼 수가 있어서 그건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라고 할 때는 진제, 아주 실체를 얘기할 때 실제라고 그럽니다. 설명하면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내 몸뚱아리는 온이다. 색수생인식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해체해서 보지 않고란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니 모르겠는데 자동차 부속 다 빼놓고 이걸 자동차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사람도 눈 빼놓고 못 빼놓고 전부 다 해서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체한다는 게 그런 것보다 색수상 행식을 부처님 말씀에서 무상해 무아야 실체가 없는 거야 라고 법으로서 해체해서 보라는 거요. 부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요. 자기를 바로 보라는 거요. 착각해서 보지 말고. 그래서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전체를 나라고 여기거나 전체가 나야 내 정신과 육체가 전체가 나야 여기거나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 것이라는 건 나의 돈, 나의 자식, 나의 집 하는 거 여기는 것을 해체해서 조견해 볼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무아가라고 조견해서 드러나면 이를 통해 드러나면 무상고 무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염호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집착 안 해요. 욕심을 떠나요. 탐지지 삼독에 구하려고 헐떡거리지 않아요. 애갈복걸 안 해요. 가래 안 해요.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탈하고 구경해탈지를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해탈 열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지금 실제론이라는 거 말씀드린 게 해탈 열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요.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하십시오. 염호라는 말씀 계속 오는데 뭐 역겨워함, 넌더리침, 혐오스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뭐 뱀을 보면 혐오스럽다. 또 사람들이 너무 그 집단이 정의가 없고 상식이 없고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 하면은 혐오한다 그러죠. 혐오. 혐오 집단이다. 혐오의 지혜. 참 혐오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 몸을 혐오한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한다. 내 몸에 힐타를 끼고 보지 않고 검정 안경 쓰고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빨간 안경 썼으니까 염호의 지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예실지견. 검은 안경 끼고 검다고, 빨간 안경 끼고 빨갛다고 얘기하지 마라. 조작되지 않.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여실지견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존재의 실상을 삼라망상 보이는 걸 사람이나 모든 자연이나 여실지견하니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모의 지라는 건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는요. 관, 볼관자로 해석되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대상을 여실하게 보는 거, 착각해서 보지 않고, 초전에게 칡령 구로를 뱀이라고 착각해서 보지 않는 게 윗바사나요. 정관, 볼관자는 그냥 보는 거야, 두 눈으로. 관은 깊은 성품으로,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모의 지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오온, 색수생행시 12초, 안이비설신이 육군과 색수생행미초법 대상의 육경 12초, 18개. 거기서 육군, 육경에서 분별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이비설신이 색수생행미초법에 대한 여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도 염모하고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도 염모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신식까지 전부 염모해라.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초법이 나왔어요. 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이라고 그러지? 위에다가 무자를 붙여놨어. 없다.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 여모의 대상이라는 건 실체가 아닌 걸 집착하면 여모의 대상을 예,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깡패를 깡패를 안 보고. 나랑 남녀가 세계도 그래요. 인격적이 아닌 걸 꽃발, 뭐라고, 말 한마디, 그 하여 이거 홀딱 흘리고, 어? 뭐 선물 하나에 그냥 홀딱 흘리고 해가지고, 어? 그러는 거. 그게 전부 다 같은 삶에서 이거 생활법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서, 거기서 나중에 뭐 정이 뭐 하다 보면 배신이 뭐니 뭐 해가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오온 12초 18개에 대한 소멸이, 거기에 대한 염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염오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욕. 이욕이라는 건 탐지지 삼독을 떠나는 거야. 탐지지 삼독에 물들지 않고 빗바래는 거. 탐욕의 빗바램. 염오나 탐욕의 빗바램, 빛이 발현되는 건힘못 쓴다는 거요. 스며들지 못해, 더러운 물이, 맑은 물에. 위에서 화장실 물이 밑에 층으로 스며들지 않아, 화장실 물이. 그게 탐지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대로 청정심이고 연꽃과 더러운 땅이 물에서 피는 연꽃과 같이 깨끗하고 소박하고 아름답다니까요. 그래서 이욕이라는 건 소멸이다. 욕심을 떠난 거다. 108번뇌를 떠난 거다. 일체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것이다. 가래의 소진이다. 부처님은요,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가래에서 온다. 집착이 가래예요. 집착한 만큼 비례해서 괴로움이 온다. 이만큼의 집착하면 이만큼의 괴로움이 오고 반드시 온다. 집착한 만큼. 이만큼 괴로워하면, 집착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온다.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사랑이라는 건 남녀생의 이성도 사랑이지만 모든 그런, 네? 자비, 연민심도 없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소진, 다 사라질 때 존재의 오온의 색수상행식의 소멸이 열반이 온다는 겁니다. 여모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온이나 12초나 18개를 여모하지 않으면, 여모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를 닦는다, 과를 증득한다는 건 불가능. 있을 수 없어요. 여모와 탐욕, 빛바람의 목적과 이익은 뭐냐? 여모하고, 니욕하고, 탐욕에 빛바라는 건왜 그러냐? 목적이.
왜 그러냐?

왜 이맘때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지삼독을 떠나라고 하냐?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괴롭기 때문에 구경의 해탈지 자유자재에 걸림없이 시원하게 살수 있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니까 시원해. 그거 가지고 살고 싶어. 인간이 누구는 다.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농촌의 풍경에 살고 싶어. 그게 해탈지예요. 구경의 해탈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개념적 존재, 개념적 존재는 복길이, 복덩이, 이런 이름 지어놓고, 이건 사과, 배, 전부 다 이름 지어놓고 상식적으로, 그건 삶의 편리에 의해서 이름 지어놓은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 사과, 배도. 원자로 자꾸 분석하면은요, 사과도 신맛이 아니고, 배도 단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온이라는 게 개념적 존재야. 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념적인 존재를 집착하는 거야. 그걸 법, 다르마, 담마, 산스크리트 보험어로 다르마,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 일체 달마야 중할 때 다르마가 달마. 니카야에서는 빨리의 니카야에서는 담마.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온이라는 법, 다르마로 해체해서 보자. 색수상행시 온을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라는 부처님의 삼법인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적용해 보니까 온은 계고고 온은 무아더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개념적 존재의 오온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조금 쉬운 것 같아도 좀 깊이가 있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이것을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반은 이해하고 그걸 체화 체적하면 해탈이요. 다음 생에 해탈이 아니고 죽을 때 해탈이 아니고 나와 우주법계 세상 등은 원척의연 등의 법들로 불애체 불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나와 우주법계 세상 모든 거, 오온, 십이처, 육군육경, 안입이설시 색성향미 조법, 연, 연기 등의 법들로 해체하지 않으면, 원척의 연기법을, 연을, 인연법을 다르마, 부처님 가르침 말씀으로 조견해 보지 않으면,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염원이나 니욕이나, 108번뇌 소멸이나, 탐지삼독을 떠남이나, 구경의 해탈치나, 이런 것이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와 우주밖에 모든 원척의 연인 등이 다르마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깨달음에 실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해체해서 본다는 게 중요해요. 해체해서 본다는 건 조견한다.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보면 착각할 수 있다. 어리석인 무명의 안목으로 볼수 있다. 1층에서 보면서 10층에서도 보이는 거 1층에서 다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억지를 쓸수 있다. 고집 피울 수 있다. 그걸 똥꼬집 부린다고도 그러죠.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나라는 색수생의 인식에는 개념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실체가 없는 걸로 봐라. 고정불변은 실체가 없다. 일체 존재는 십이처로 해체해서 보고, 육군육경은 무하다. 안입이설신의 색성향미조법은 반야생계 위에 무자가 붙었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없더라. 실체가 없더라. 가짜더라. 아침, 저녁 생각이 바뀌더라. 의식이. 세계는 18계로 해체해서 본다. 18계, 세계식 계자가 있기 때문에 18계자에서 안식, 이식, 비식 이것을 계라고 쓰는 거예요. 18계라고. 그래서 생사 문제, 생로병사 문제. 이것은 12연기로 해체해서 보자. 생로병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는 건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 연기법은.
근데 12연기로 해석되고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12연기에서 무명행식으로 축에서 노사와 우비 권해해서 이제 12기로 나누잖아요. 그걸. 그런데 생로병사 문제는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행위에 의해서 거기서 의식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우비곤에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는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있어. 그런데 그것을 역순으로, 이건 순서로 얘기할 때 역순으로 이제 해서 무명을 해체하면은 저기 윤회가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 온척의 연 등으로 선해지는 조건 지어진 법들의 무상고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12연기로 해체해서 해체해서 생사 문제를 보고 온척의 연 등을 이것을 무상고 무화로 이렇게 볼 줄 알면은 그 세계가 실체가 없고 고정불명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은 역순으로 가면은 무명이 해체돼서 깨달은 게 있다. 이건 연기법 설명할 때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그들의 무상이나 모든 삼라만세의 제법이 존재라는 거요. 나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무명업식으로 업력으로 태어난 몸이 부처님 말씀으로 해야 무명업식이 업신이 업력이 반야 보리 원력 진여 이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처럼 존재를 여설수행은 그냥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해체해서 그들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여모하고 논두리치고 역금하고 구토하고 니위따라고 하고 탐욕이 빛발에 바래고 니욕 비루하고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여모나 니욕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에 일관된 흐름이다. 조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법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 고, 무아라고 통찰하여 통찰해도 보니까 여모하게 돼요. 집착 안 하고 욕심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에 일관된 말씀이다 이거요.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는 불자는 부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보되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업력으로 무명의 안목으로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는 불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등명 나의 자등명 불성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자정능력이 없다.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돼 업력대로 산다. 그래서 깨달기는 불가능하다.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불가능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내가 내 업식을 벗어나서 내 몸 안에 불성 안에 불키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개념적 존재로 뭉쳐두면 속고 개념적 존재로 뭉쳐둔다. 나는 나야 이렇게 나의 업력으로 이건 나야라고 뭉쳐두고 이게 나의 전체야 나의 스타일이야라고 뭉쳐두고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해체해서 조견하면 깨달아요. 그래서 뭉쳐두면 괴로움이고 해체하면 행복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의 해체. 무상고 무아는 고정관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으라는 것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 나의 고정관념, 고집 피우는 거, 고정관념에,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불자라면.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

해서 보는 이유.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보라. 무상고 무아를 해체해서 보는 이유. 왜 그러냐? 내 의식대로, 내 멋대로, 내 스타일로 살게 놔두지. 깨뜨려 보고, 조견해서 보고, 통찰해서 보라는 게 왜 그래? 존재하는 모든 제법들은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은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수자상이니 우주라고 하는 모든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 부리는 것을 물리쳐서 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봐라. 무상고 무아로 통찰 조견 꿰뚫어서 오는 무상고 무아라고 해체해서 꿰뚫어 봐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해체해서 보면은 나다 너다 자아다 인간이다 중생이다 영혼이다 우주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다.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을 물리칠 수 없고 척파해서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법들로 해체하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달마로 다르마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 무상이 찰나죠. 순식간에 변해요. 엊그제 봄인 줄 알았더니 33도 올라가 순식간에 자연과 나는 아침 저녁 바뀌어 제법의 찰나로 변해 무상 극명하게 드러나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은 모든 제법은 찰나멸 찰나생이야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봄으로 해서 모든 제법은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찰나로 보니까 금방 변하는 걸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니까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다. 무하다. 연기적 흐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서로 실체가 없는 것끼리 상위상관 의지에서 관련지에서 존재한다. 나라는 홀로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무하요.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무화라고 한다. 다시 어려워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법들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이라는 것은 무상이 찰나잖아요. 막 변하니까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봄으로 해서 모든 법이 삼라망상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 실체 없이 변하니까 오래 봤으면 되는데 다 변해. 고일 수밖에 없고 사무치게 되면은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쓸 수 있는 게 하나 없네.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으면 나도 죽네라고 그런 연기법으로 인해서 인생 흐름을 아느니까 뭔가 자비심 연민심이 더불어 사는 인생화에 세워지게 되죠.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무화라고 한다. 그러니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는 뭉뚱그려 두고는 그것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를 철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아니 인간이니 개면적 존재를 나라는 것을 모두 다 오온을 뭉뚱그려 두고서는 해체해서 보지 않고는 무상고 무아를 추체리 깨달아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것은 조금 해서 짚고만 넘어갈게요. 부처님 말씀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이 이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해석을 해요. 논문을 쓰는 논서로 논문이라 할까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파불교라 해서 설 일체부 경영부 해가지고 21부파로 막 갈라지는데 각자 부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게 다른데 그게 상당히 불교 발전에 도모를 합니다. 아비다마 불교가 부파불교가 뭐 불교 서로 뭐 시비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불교에 상당히 발전했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주장하는 부처님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그걸 논서로 만든 것이 아비다마거든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들로 분해하고 모든 걸 부처님 말씀으로 분해해서 해체해서 제시해서 보는 것을 아비담마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아비담마. 아비달마는 저 나함에서 산스크리트 범어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비담마는 빨리어 니까에서 얘기하는 거고, 말만 틀리지.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다. 제법은 찰나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인정할 거예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 깨달음을 무상해탈이라고 한다. 상이 없어. 변하니까. 항상하게 그 모양 머물러 있지 않아. 이게 내 몸도 머물러 있지 않다 했잖아, 항상. 머물러 주어먹는 게 괴로움인 거예요. 뭐, 변하는데. 고무와 철견한 깨달음을 무원해탈이다. 무아, 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걸 집착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원하고 소원성취하고 소원성취하는 걸 기도하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아를 깨닫고 기도를 하면은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기 때문에 텅빈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처님 지화면 자비하면 비출 수 있어. 탐진삼도에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게 없는 없애 더 달라는 기도는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출 수가 없어. 이치입니다. 그래서 원할 게 없는 해탈이다. 그걸 공해탈이다. 규정 짓지 마. 소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신념. 참, 이거 제가 불교적 인생관이 불교를 모르고 사는 인생 설계, 불교를 모르고 세계를 보는 견해, 불교적 신념 가진 부처님 제자라면은 해체라는 관문에 우선 들어가서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논서로서 각자 자기 견해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분석을 강조하는 아비담마에서는 유식을 이제 아비담마 유식은 이제 분석하는 거고 아비담마에서는 분석하고 직관하는 것은 반야입니다. 반야 공성지에 직관 직입한다 하죠 보통. 선가에서 자기 마음 불성으로 들어간다. 돌아가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언을 해버린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 공성지혜. 공할 때는 반야, 할 때는 공성지혜. 같이 보았어요. 반야, 공성지혜. 반야, 공성지혜. 직관은 반야다. 중간이다. 그 다음에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이라는 건 화엄경 대의가 통만법 명일심이거든. 마음법을 회통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 화엄이에요.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이 해체해서 토대를 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는 분석을 해서 드러내고 반야는 직관을 해서 드러내고 화엄은 통만법 명일심. 뭘 직적의 총합, 통불교, 종합해서 화엄을 드러내고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의 해체를 토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에,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 무아니 비살신이 무세성야 미처법. 없어, 둘 다다. 직관으로 들어가, 불성으로, 진여로, 법성으로.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의 여러 경들조차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 성질을 강조하는 토대 위에서 그들은 무자성과 공의 직관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직관을 간주하는 반야부에서는 여러 그 반야부의 600부 반야는 뭐 8천송 반야, 5천송 반야, 3천송 반야, 어? 반야가 600부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야경에서는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성은 무자성이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관제제 보살이 내 몸뚱이에 오온을 행심 반야바라밀따 수행을 할 때 조견해서 보니까, 통찰해서 보니까, 해체해서 보니까 무하더라, 공이더라, 무자성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뭉쳐두면 속고, 뭉퉁그려져서 나의 스토리라고 나를 믿고 사는 건 속아 사는 거고, 해체해서 조견해서 통찰해서 깨뜨려 보면은 탐지지 삼덕에 집착할 바가 못돼. 반야공성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해체하면은 깨닫는다. 법들로 해체해서 보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보자 라는 말씀. 그래서 참다운 수행, 참다운 수행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4월 초파일부터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이, 불자가 괴롭다는 건 부처님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왜? 부처님은 인생은 괴로움이야. 그걸 발본 세권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자가 절에 오시면서 괴롭대. 그럼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 법문을 들어도 한 귀로 세고 채와 채득 자기 걸 만들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경전 옆에다 놔두고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안 넣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참된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고를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기적 삶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수행이에요. 이기적 삶, 이기적, 이타심은 연민심,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기적이면 안 되는가?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라고 하는 오는 안팎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내가 없더라. 왜 이기적, 이거의 삶을 살면 안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이 난데, 안팎에 그 어디에 오온에서 나를 찾아보는 게 나라는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좋은 얘기로 오온에는 내가 없더라. 존재하지 않은 게 너라는 게 없더라. 그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달마대사가 회가대사 그러잖아. 이조회가가. 중국의 이조회가가. 달마대사님, 괴롭고 무겁고 내 마음이 참 그 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그래, 무거운 것 좀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100%. 그래서 갖다 드리려고 찾아보니 없어. 안팎에 아무리 뒤져도 없어. 괴로움이. 무거운 마음이 없어. 갖다 드리려니까 없어.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거 해결됐느니라. 근심 걱정. 네가 쓸데없이 근심 걱정 네가 만들어서 자승장마하고 잠 못 자고 담 지치고 수면제 먹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나라는 고정관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심 삶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돼. 이타적 삶이라는 건 자비 연민심의 삶이라는 건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삶은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요. 아상. 내가 없다는 거. 아상이 없어. 잘 다스리면 이타적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없은 게 너도 없어. 내가 있으면 너도 있고. 이게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아.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게 이기적 삶이요.
이기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 이기심을, 에고를 버린다는 건 뭐냐? 대상에 대한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뭐냐? 그럼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 뭐가 장애를 일으키느냐?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 그걸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붙들고 집착하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그래서 이타적 삶을 못 살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대한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타적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법, 대상, 경계, 여기서 법이라는 건 대상이요. 제법은 삼라만상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상, 여기는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달마루 조견했을 때, 통찰했을 때, 꿰뚫어 봤을 때 이야기예요. 최고의 가치는 그럼 뭐냐?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고 잡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다고 깨닫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이게 깨달은 자의 견해란 말이야. 알목이란 말이야. 무아란 말이야. 무상이란 말이야. 말 집착할 가치는 하나도 없고, 최고의 가치는 건 뭐냐? 깨달은 뭘 깨달았지? 이무소득구를 깨달았어. 최고의 가치는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실체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어서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공을 깨달았던 사람들, 나는 공에서 해탈했어.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의 전향 속에 그 결과가 드러나요.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바뀌어. 그 결과가 드러나야 돼. 이기적 살면서 아공, 복공을 깨달았던 거짓말이야.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타적 깨달음에 대한 은혜 일치가 돼. 자기 말한 거에 대한, 법문한 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이기적 삶에서 은혜 일치가 알면,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혜 일치가 안 되는 것은 수행이다. 깨달았다는 건 거짓말이야. 모순이요. 망어째요.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혜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수행자다. 깨달았다 말하는 건 모순적이고 거짓말이다. 보살의 수행은 이차적 삶으로 한 걸음씩 향상일로 하는 것이다. 불자, 보살의,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수행은 이타적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는 것, 향상일로이다. 금강경에서도 아상법상에 대한 집착을 다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단다. 아상법상에서 벗어난다. 아공복공이 된다.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요체요. 무아연기의 공, 이것을 깨닫는 게 아상법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이잖아. 보살은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 금강경에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 아상법상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그 공에서 이치를 깨닫고 보살행을 하는 데는 아상법상에서는 즉비보살이 나오잖아요. 금강경 그대로.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야. 금강경의 요체이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자기중심적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수행자고 깨달은 자다. 대승불교 보살행자다. 바뀌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가로막히고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건 자기 생각에 머물고 거기에 장애가 되고 막히고 그 프레임 속에,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로 갇혀있기 때문에 이타적 삶은 꿈을 꿀 수가 없다. 우리 불자님들, 삼법인 죄무상 일치개고 제법무아를 철견
조견 꿰뚫어 보아서 탐지지 삼독심이 빗발이고 스며들지 아니해서 왜 자제하게

허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때 생사 해탈이요 여러분의 불자로서 부처님 맞는 것이 무한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수행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 800에 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수행 생활에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S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근본 가르침과 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본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제사항

이게 이제 그 한문으로 제가 불교의 흐름, 불교의 궁극의 모습을 일곱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일체재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한글로 어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어이 피는가.

일체가 꽃이니 일체 유심이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일체 재상, 모든 삼라만상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상을 금강경에서는 봄소유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릇 상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자동차의 모습도 있고,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형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귀신 상이 있는가 하면 성인의 상호도 있고, 그래서 삼라만상에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눈을 떡 뜨면은 책상이 보이고,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모양이죠.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나 모양을 딱 보는데, 우리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형상도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형상도 있고,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형상이에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언어도 상이고, 형체가 있으니까요. 소리에 규모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이고, 기억도 상이고, 그래서 상에서 이 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이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속에서 이 금강경 같은 데서는 그 상자 앞에다가 나, 너, 관계, 중생상 이렇게 이 앞에 인칭 대명사나 대명사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거 떠나서 뒷자만 딱 보면 모두 다가 근본이 상자예요, 상. 상은 껍데기거든요. 껍데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알고 보면은 껍데기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에 속아요. 알맹이에 속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딱 속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보지 못해요. 성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노름, 응? 모양노름에 쫓아다니거든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꽃이구나, 꽃이구나 그랬는데, 이 꽃은 어떻게 필까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모든 육신의 상이든 테레비든 국가든 모든 것은 인연 소생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슬픈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기쁜 것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좋다라고 하는 모습도 내가 그것을 좋게 보는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실 때는 부처님이 되실 만한 인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루어지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성근 종자가 없으면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BTN이 방송이 천국의 모든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해주는데 이 법음을 들으면 뭐가 되죠? 성근 인연 종자가 심어집니다. 그 성근 인연 종자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불교는 인과입니다. 심었으면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떨어져요. 이 몸도 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과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인이 돼서 또 과를 받게 되고 요것을 삼생인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겁니다.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우주도, 국가도, 민족도 전부 다가 인연 소생이거든요. 왜 신라시대 때 자동차가 없었겠습니까? 신라시대 때는 인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믿기에 깊은 지혜의 인을 심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인을 심는 것이 바로 우리 비테네에서 큰스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법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형상은 인이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재행무상이다.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이 멈추어 있는 곳은 없어요. 어떠한 형상이든 형체든 전부 다가 변하고 바뀌고 흐르고 있어요. 미움도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이 세상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헛된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가져도 그 가진 것이 잠시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고

0: 바뀌는 것이구나. 응?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변화의 요동입니다. 예. 국가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옛날의 문화가 오늘의 문화와 내일의 문화하고 어떻게 바뀔런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좋게 바뀌는 방법이 지금 성근 종자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변하는데 생로병사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물질은 성주계공이거든요.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끝없이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멈추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시계가 계속 돌지만은 돌 때 시계지 돌지 않으면 고장난 시계거든요. 그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 어려워지는데 꽃에는 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에는 꽃이 없다. 꽃은 멈춰있는 꽃은 없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꽃에는 꽃이 없다. 죽음에는요. 죽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꽃을 하나하나 띄어내고 나면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나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다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 하는데 무엇이 태어났죠? 여러분이 죽는다 하는데 무엇이 죽는 거죠? 형상이 만들어졌다가 형상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네. 거기에는 형상이 사라지고 형상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저기에는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 상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건물을 하나하나 분해하면 해체하면은 그건 집이 없습니다. 예. 이걸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법 무아. 예, 제법 무아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상과 죽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통달 무아법자 하면 금강경에서 설명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를 보시는데 저를 보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중도실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문으로. 중도실상. 왜냐하면 이 본질과 현상, 현상과 본질, 본질과 현상이 이게 둘이 아니에요. 내 몸이 진리고 내 몸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이 본문이에요.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뭐죠? 공이다. 여기 중도 실상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실상을 딱 깨닫게 되면 연기법을 통달하시는 거거든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당신께서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있든 없든 이 진리의 모습은 언제나 항상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도실상,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의 존재 문제는 꽃을 보는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이 상이다.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중도 실상이다. 그러면 이 중도 실상을 아는 게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데 보는 그 눈은 뭘까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식이 업식으로 만들어져서 보면은 중생의 눈이고요. 지혜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살의 눈이거든요. 지혜에서.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인연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눈으로 듣고 보고 말을 해요. 견문각지 듣고 보고 듣고 하는 아는 것이 전부 다가 밖에서 들어온 객진번뇌의 눈으로 이 사물을 딱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면은 좋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면은 밉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 눈대로 업대로 봐요. 그런데 지혜의 눈은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실래요? 아니면은 이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실래요? 근데 보통 수행하는 분들이 자기가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 안으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본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생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요 시기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보죠. 근데 이 업대로 딱 보는 것을 일체유식이다. 모든 형상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중도실상이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실지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듣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업을 지을 때에 성근 종자의 업을 딱 심어 놓으면 한마디만 딱 들어도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체가 꽃이다. 일체가 꽃이에요. 왜냐하면 이 컵이 형상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컵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을 근본 마음에서 보면 이 컵이 뭐로 보이죠? 이 컵이 마음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바뀌고 하는데 이 근본 바탕은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이걸 유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있을 유자, 마음 신자. 예. 지금 여러분들도 누구죠?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형상을 관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성품, 마음 뿐이에요. 형상은 무너지지만은 근본 바탕,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바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제보 부동, 예. 근본 바탕을 보아라. 이 근본 바탕을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견자성,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이 성품을 딱 보면 일체의 상호한테 미혹되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속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착각하지도 않고 형상한테 전도되지도 않고 이 형상에 만들어지는 상이 성으로 바뀌는 것, 성품을 보는 것, 중생은 상노름을 하는데 수행자는 본성을 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일체 재상이 꽃이구나.
1: 예.
0: 왜냐하면 꽃은 전부 다가 뭐죠? 형상이기 때문에요. 꽃은 어이 피는가? 인연이구나. 인연이구나. 인연 소생이로구나.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 멈추어 있는 곳은 없다. 재행 무상이구나. 꽃에는 꽃이 없으니 제법 무화로구나.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니 중도 실상이로구나. 꽃을 보는 자 누구인가? 시기로다, 시기로다. 일체 유시기로다. 일체가 꽃뿐이다. 일체 유시민이라. 예.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응? 근데 문제는 이 깨달음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아는 것에서 먹어보는, 체험하는 경험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체가 상이다. 아시죠? 응? 그리고 인연 속이다. 인연으로 다 생기는 거구나. 아시죠? 예. 그런데 모든 것은 재행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아시죠? 예. 근데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묘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가 오염이 딱 된 사람, 또 견문각지가 미혹된 사람, 이게 중생인데, 이 수행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견문각지가 오염돼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쉬면 딱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멈춰보세요. 생각을 멈추고 안에서 일어나는 말을 멈춰보세요. 멈춤, 그침. 근데 앉아있는데 계속 올라와요. 과거가 올라오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딱 알아차리고 스톱, 딱 멈춰보세요. 숨을 내숨과 들숨을 할 때도 딱 숨을 멈춰보세요. 멈추는 순간이 바로 뭡니까? 일체 유심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멈추어 있을 때 환히 멈춤의 상태를 환히 밝게 비춰보시는 거예요. 이게 비춤이에요. 관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비춤과 멈춤이 그마저도 사라지는 경계를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삼매예요.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삼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늘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할 때마다 딱 빛을 안으로 돌린다. 이것을 해강반조라고 하거든요. 해강반조. 지금 저를 보는데 저를 보는 그 눈을 안으로 한번 되돌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이 빛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으로 비추어 보시게 되면, 반조를 하시게 되면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듯 안으로 다 비추어 보면 거기에는 불생불멸, 연생연멸의 모든 근본 자리인 오직 일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일심을 깨닫는 것, 경험하는 방법이 그침과 비춤과 반조로서 이것을 아는 것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 한번 하고 마칠랍니다.

나 인연 소생이로다. 흐르지 않는 강은 없듯 멈추어 있는 꽃은 없으니 재행무성이로다.

이라 반조할지니 반조할지니 해강 반.

0: 이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네, 우리 성현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4: 예.
3: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4: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5: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4: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3: 홍성희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4: 오, 예.
3: 아,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 홍성윤.
3: 아, 좋습니다.
5: 자, 하나, 둘, 셋.
4: 미운.

0: 조선시대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한 청년이 병든 노모를 뒤로하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여정에 지친 청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가에서 잠시 잠이 듭니다. 청년의 꿈속에서 한 동자승이 나타나 강가에서 사공에게 배를
1: 할아버지,
0: 태워달라고
1: 저 배 좀
0: 부탁했습니다.
1: 태워주세요.
0: 동자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강가에서 어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자기도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자승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고 사공은 강가에 배를 대어 여인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요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동자승에게 다가가자 분노한 사공이 화를 내며 노를 치켜들었습니다. 사공의 공격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든 여인은 놀랍게도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에 놀란 청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은 강가에서 꿈에서 본 사공과 매우 닮은 뱃사공을 만나 자신이 겪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공은 청년의 노모가 죽어 신륵사의 수호신이 되었으나 절이 낡아 동굴에 머물렀고 거처를 빼앗긴 호랑이가 원한을 품고 청년을 노리다 쫓겨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공은 꿈속의 동자승이 바로 청년의 전생이며 신륵사를 중창하겠다던 원을 아직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덧붙였습니다. 훗날 청년은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여주고을의 원으로 부임했고 마침내 무너져가던 신륵사를 웅장하게 중창해냈습니다.

가사장울야 세전소골의 문주상구시복다 역고역시 불가사장수보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보리의

경보살 소득공덕 아이고 수보니 제보살 불수복덕 거수보니 백불은세자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열을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지의 월도입니다. 인신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차생에 실각하면 여기까지였죠.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난봉이라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또한 어렵다. 열려져 있는 절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은 과거 생에 큰 인연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앞 마을에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인연이 없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소 찾으러 갔다가 법당에서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시절 인연이다. 때가 돼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절에 가보라고 권선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권선하셔서 절에 왔는데 절에 와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권선하신 분에게요. 항상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가 내게 있어서는 황금을 한 덩어리 준 것보다 더 고마운 분이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고마운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라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물질적인 부분에 이익을 준 부분은 잊지 않는데 진리를 향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분을 쉽게 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사람은 돈을 안 썼으니까. 돈 쓴 것보다 더 귀한 게 그런 불법의 인연을 맺게 해준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야. 왜? 인신남득이요, 불법 남봉이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를 든다면 옛날 상월대제사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인연이든 나를 찾아온 인연은 나를 찾아오게 된 부분의 계기는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크다. 여러분 대개 보면 절에 오시는 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절에 가라고 하는 소리도 안 하겠지만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한번 가서 부처님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훨씬 크다. 서울 관문사가 처음 그 시작이 될 때, 지금부터 한 29년 전, 28년 전, 한 30년 전. 그때 IMF 때 막 너무 힘들었을 때 그들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정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편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지금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모든 시작은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얘기가 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절망을 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져가는 부분, 그 희망은 뭐에서 생겨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라죠. 얼마나 막막하면. 그래, 문이 없는 가운데 문을 찾는 거.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생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차생에, 다음 생에 실각하면, 이번 생에 실각하면, 만겁 나누니, 만겁에 만나기 어려우니, 뭐,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려우니, 진리를 얻기가 어려우니, 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 돌을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내가서 그 바위 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 한 겁이라 그런대요. 네? 한 겁.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돼요? 내가 볼 때는 기계로 갈아도 그걸 갈리기 어려워.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를 기계를 가지고 돌을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번 스치고 지내가서 그게 다 닳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겁이 나왔어요? 만 겁에 나누리라. 만나기 어려우니 수지 신문 지 법계하야 모름지기 10가지 문을 지어서 계법을 지니게 하니 일신 근수 이 불태하고 날로 새로이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태전하라 이게
적은 마음으로 시작한 마음을

점점 키워가라 이거예요. 중간에 꺾어지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열심이가 되셔야 될까요? 바라는 마음이 아닌 행동한 것만큼 얻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을 요구하거나 내가 행하지 않은 부분이 행한 부분으로 치부되어지길 바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철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 잘못 쓰라고 가르치는 부분 절대 없어요. 부처님 계율에 부응하라. 부처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생의 마음을 뛰어넘어 보살의 행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욕심을 내지 마라.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욕심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하심을 바탕으로 살아야 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거예요. 도시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내 행동하는 부분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 이상의 마음을 내면 스스로 놓은 덫에 스스로 치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에게 잘한 분이 서운합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서운합니까? 잘 몰라요? 내가 볼 때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서운한 게 많대요. 그냥 잘하면 괜찮은데 내가 잘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잘한 걸로 그냥 마음을 그치면요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자갈론 팔아가지고 열심히 안 한 사람한테 주니까 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갈론한테 효도한 겁니까? 부모한테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해놓고 나면 그게 서운함에 갇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내 부모니까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서운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서운할 것 같긴 해. 참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지금이야 뭐 부모 모시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분들이 한 부분은 도시에 나가서 살고 한 부분은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 세끼 따뜻한 공양지에서 대접했는데 그거는 고맙지가 않아. 왜? 맨날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저 도시에 가가지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명절 때가 되거나 생신 때가 돼가서 돈 봉투 하나 갖고 오고 선물 하나 사갖고 오면은 마을에 나가지고 누구 자랑해요? 에? 1년 365일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공양 올리고 그 효도한 그 자식은 효도를 그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돈 몇 푼 가지고 선물 좀 사가지고 와서 옷도 좀 사갖고 오면 나가가지고 누가 그 효자라고 칭찬을 하고 다녀야 안 다녀요? 그러면 집에서 1년 365일 공양제에서 대접했던 자식은 서운해 안 서운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공양 지어서 잘 모셨던 그 자식은 그 마음 내지 않고 내 부모니까 잘 모셨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요 지혜롭다면 밖에 나가서 나를 1년 365일 밥해서 잘 그 받들어준 자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돈 몇 푼 가지고 온 자식이 갖고 온 돈이 있으면 나를 봉양했던 그 자식 불러가지고 정말 고맙구나. 이 돈 내 품 되진 않지만 너가 있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면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감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그게 잘 돼 안 돼? 왜 안 돼? 따라하세요. 어리석음.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칭찬을 해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세상은, 이 세상은 부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써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게 가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 우린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받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일신군수 입을 대하고 난로 세리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속성 정각하여 속히 정각을 이루어서, 정각이라는 자체는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환도 중생하라. 중생을 돌이켜 중생을 제도하라. 여러분이 나만 좋은 것은 불교가 아니야. 내가 좋아졌거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나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도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공덕 중에 최고의 큰 공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 옛날에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진제를 비롯한 오비구를 제도하고 난 이후에 야사를 비롯해서 60여 명의 제자를 또 출가를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출가를 한 사람들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원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산자야라고 하는 부분의 그 이교도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250명이 산자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250명의 무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어요. 그런데 그 산자야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그리워하는, 그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진리를 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귀가를 종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마성비구라고, 비구를 만나요.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탁발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연부라는 소리에 감동을 받았다. 지나가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법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마음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동기유발을 해주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마성비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발을 들고 길을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비로워 보였어요. 물어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부처님 제자다. 그 부처님이라고 하면 뭘 가르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목련존자가 다시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출가를 할 정도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때 딱 얘기하는 게, 우리 스승은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멸이라. 아불대사는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우리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신다. 불교가 뭐라고요? 인연 인과가 불교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은 제법,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제법 종현생,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멸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요, 오늘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은 스님만 있어서 법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밥이 떠드는 겁니까?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그죠? 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밥이 만나서 그것이 에너지화 되셔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법문을 하는데 올드스만 있어서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들어주니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뭐예요? 제법 종연 생이라 이거예요. 제법 종연 멸이라.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궁금했던 산자에게 물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지혜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되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사리불은 평생 동안 부처님의 그 도량이 함께하면서 저녁마다 물어요. 뭘 묻냐? 오늘 저녁에는 마성비구가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요. 아마 지금처럼 방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 계속 머물었던 부분이 아닌 날마다 방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마성비구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 그래서 동쪽 방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머리를 두었대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게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되면 오늘 마성비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어봐가지고 남쪽에 계십니다. 그럼 남쪽에. 절대 마성비구가 있는 곳에 발을 두지 않았다. 그만큼 존경스러운 부분으로 대했던 부분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준 부분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부처님 진리를 나눠주는 공덕이 그만큼 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초파리 되면 등 하나 건설하는 거예요. 무리한 등을 건설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인연을 맺어줘라. 스님, 내가 어디 가서 건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건선을 해요. 어려운 거니까 하는 거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마음을 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어도 너무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 때가 되면 인연이 무르익으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내가 한마디 하는 부분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등을 하나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인연이 그만큼 빨리 닿을 수 있는 겁니다. 환도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가 아쉬움은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자꾸 건선할 필요가 있는 거다. 여지 번호는 나의 본래의 바람은 비여득 출생 사대해야 너 홀로 생사의 사대를 벗어남을 이름이 아니리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너 혼자를 생사의 대 큰 나고 죽는 큰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부분은 너 하나를 위해서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은 그건 직무유기야. 내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얻은 것만큼 나 아닌 누구에게 그 가르침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표현할 게 아니야. 모르면 자꾸 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나 아닌 누군가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눠서 갈아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빛을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빛은 나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야. 그 빛을 나누고 나누고 나눠줘도 그 빛은 부족함이 없이 다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듯 부처님 진리는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가르침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사생의 자불.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 중생에게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가진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진리다. 영내 보위 중생이니 또한 이해 널리 중생을 위함이니 이제 여기에 나오자 모든 중생을 위함이라. 아이고 무슨 까닭인고 여자 무시 이래로 너가 비롯함이 없는 이래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어? 비롯함이 없는 그 어느 때부터 지우 금생이 금생에 이르기까지 항치 사생하야 항상 사생을 만내 사생 사생을 만난다는 자체는 뭐예요? 태란습화의 생명체를 만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 여러분 언제부터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비롯함이 없어. 근데 그 비롯함이 없는 분이 생명 중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전전했어요. 어떻게 때로는 알에서 태기도 했고 때로는 습에서 태기도 하고 때로는 화하는 모습으로 태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공이야. 근데 여기서 뒤로 밀리지 말자. 더 성실하게 성실하게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삭삭 왕환함이 자주자주 오고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육도 유래를 하는데 나고 죽는 것이 자주 오가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한다잖아요. 금방 샘물에 빠졌다가 꺼내놓으면 또 바로 살아야. 생사를 반복하는 괴로움이 반복하는 삶이다.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야. 꾸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삭삭 왕원함이 자주자주 오감이 개의 부모 이출몰이하라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 일세 이 세상을 살아올 때 혼자 태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누구에 의지해요? 부모에 의지하잖아요. 그 부모에 의지하는데 그 부모는 부모대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는 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날 때 이미 우리는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 어머니 배부 같은 나올 때 죽는 재수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갖고 오는데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게 아닌 딴 모습이었을 때는 어떻겠을까요? 낳자마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약육강식의 환경 속에서 그냥 세상에 눈 뜨고 나오자마자 바로 잡혀먹거나 바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괴로움을 반복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일세 고로 그런 까닭으로 광고 부모가 많은 겁을 끝없이 넓고 긴 세월이 오랜 세월이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무량하고 가위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는 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었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나와 관계가 없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 공식을 놓고 보면 인연 안에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아난존자와 더불어 길을 가다가
해골더미를 만나

했을 때그 해골도매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어찌 사생에 잡으신 부처님께서 그 해골도매 절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뼈무더기는 과거에 나의 부모의 무덤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의 무덤일 수도 있으며 나와 가까운 인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살다가 생명을 버린 해골더미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는 인연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이 내 거가 아닌 부분에는 너무나 그 생명을 등한시하거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데 여기서 보면 무량무변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 지금은 우리가 사람으로 사니까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거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유시 관직헌데 이로 말미암아 관하건대 육도 중생이 육도의 중생이라는 자체는 지옥악의 축생수가 인간천 반복하는 중생이 무비 시여의 너의 다생의 부모이자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라. 여러번 나고 죽는 부분이 여러 생 동안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와 아님이 없은지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시이래로 끊임없이 생명을 반복하는 부모의 삶을 살고가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보면 인연인과를 보면 다 다생의 부모이가 아닌 것이 없다. 다 부모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존재마다 다 인연이 있어 만난 거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에 인연이 있다.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무시 이래로 내가 내 생명이 어서부터 비릿됨이 없이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 사생의 모습을 가지고 육도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생애 인연 아닌 사람이었대요. 다 부모일 수도 있고 다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다 그런 존재들일 수 있다. 여시 동류 한물 악취하야. 이와 같이 숱한 무리가 다 악취에 빠져서 악취라는 자체는 악도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에 빠져서 이랴 낮 밤에 수대 고뇌 하나니 큰 고통을 받나니 약불 중생, 약불 중재면, 만약 건져 제도하지 않으면, 하시 출일이요.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뛰어나올 수 있으며.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수많은 부분이 인연도 있었지만, 내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부모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인연으로 그들을 제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가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무시 이래로 인과의 인과를 거듭하고 수많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돌고 돌아 지금 뭐에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이것은 만겁에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가졌다. 만겁의 어떤 그런 인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희생했던 모든 그런 희생을 함께 했던 그런 그 인연들을 제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제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삶의 이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무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요. 공덕을 짓는 부분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했던 모습하고는 좀그 목표 의식이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뭐예요? 보살행을 해라.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부분이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는 부분이 불자가 되지 말고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목표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스님, 그건 뭐, 출가한 스님들에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는 애초에 그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스님이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자의 마음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그 능력을 실행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옛상월 대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 해요. 승과 속이 차별이 없어. 마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속의 마음이 다르고 출가자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잣거리에서 삶을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또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잘 가져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어떤 그런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불자예요. 불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보살도가 필요하다. 그 보살도라는 게 뭡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리 이탈을. 나의 이익을 만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과 더불어 상대의 이익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소원 이루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나면 조금 마음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야? 아, 달라져요. 대상 하나가 다 소중해.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인연이 아니야. 눈 뜨고 내 앞에 와 있는 부분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주 가까운 인연들이 함께 공부를 할수 있는 도반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물질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친목이나 도모하고 이건 도반이 아니야. 함께 마음을 진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공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약은 고양이 밥으로 우듭듯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 있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요. 너 함부로 얼굴 내지 마라. 상처받는다. 아, 그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영광스러운 상처지.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영웅이, 영웅. 영웅은 언제 나는 거예요? 난세 영웅이에요. 어려울 때 영웅이 나지, 태평성대 영웅이 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을 때 공덕이 되는 거지, 할일 없는 가운데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는요, 일 많이 만드는 주지가 진짜 잘하는 주지예요. 뭐꼭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 부자가 하나 살았어요. 내 아들을 하나를 가렸죠. 근데 이 부자는 참 지혜로워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만큼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지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직이 또 아들이 똑똑하면 그냥 상속을 해주면 되는데 아들이 못 믿어요. 그럼 이 아들이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해야 그 가문을 지킬 수 있어요? 며느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아버지가 이 조금 부족한 이 아들이 이큰 재산을 지켜갈 수 있는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그 묘행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아 며느리를 지혜로운 며느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소문을 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살수 있으면 석 달을 살수 있으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될수 있다.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먹고력이 포구청처럼 먹는 것이 귀했던 시대에 그큰 집의 며느리가 되면
그 집 가문뿐만이 아닌 친정까지 살리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쌀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숙제를 내요. 근데 그것도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종을 하나 붙여줘요.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깔끔한 집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석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한옥고물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어떤 사람은 죽을 끓여서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날은 한 교수가 와가지고 쌀 한 마리와 여종을 붙여주니까, 붙여주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허연 쌀밥을 해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종하고 나가서 바느질 거리도 만들어 오고 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먹은 거를 그거 먹고 나가서 일하고, 일하고 난다면 먹은 것만큼 또 사가지고 오고, 석 달이 아니라 1년을 버티는 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주술을 보고 부자는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해가지고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그만큼 소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덕을 짓는 것은 몸을 편리 하거나 내가 누구에게인가 구설수를 두려워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은 봄볕이 두려워 씨앗을 넣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요, 여름장마가 두려워 씨앗을 넣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며, 가을에 태풍이 두려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다. 호사 다마라.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구니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애를 먹지 않고는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애를 먹어야 애가 클 거 아닙니까?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결과는 없어요. 내가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산고와 그만큼의 괴로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고행?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 다가오는 고통은 고통이라 여기지 않는 희망을 전제로 노력하는 부분만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냥 너무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지 말고 내가 한 것만큼 대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진리를 만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중생하고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일반적인 중생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는 내 앞에 오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앞에 오는 고통을 그냥 소멸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내 고통을 여의고 내 원하는 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좋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경 야선이 돼야 된다. 미리아의 밤낮 수대 고뇌하나니, 큰 고뇌를 받나니, 약불 중재하면, 만약 건져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리요. 오호 애제라, 통전 심부로다. 마음이 아픔이 심부를 억도다. 심부라는 자체는 뭐예요? 심장과 창자가 아프다는 거죠. 천년 망야하노니, 천만 번 너에게 바라노니, 이게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천만 번 너한테 바라노니, 조조 발명 대지하야, 빨리빨리 큰 지혜를 발명하여. 여러분, 빨리빨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참 대단하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원하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네 생명이 계속하지가 않아. 죽어서 부처님이 법을 이대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조 발명 대지하야 빨리빨리 큰

지혜를 얻어서 구족 신통 지력과 신통의 힘을 얻어서 구족해서 자제 방편 직원으로 반편의 깨를 자제하게 쓸수 있는 뭐에 지지를 구해가지고 방편을 쓰는 데 있어서 자제한 능력을 가져라. 속이 홍도 지지주파야 속히 큰 물결의 지혜에 녹아들여서 광도 유관 지미륜이여다. 널리 유관의 미혹한 무리를 제도할지다. 욕심이 많은 모든 제자들, 사람들을 제도할지로다. 군불견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종상제불 제조가 이로부터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이 진시 서기를 동야 범부 일러리나 옛날에 나와 다 같은 범부였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큰 스님들을 보면 그큰 스님들은 애초에는 우리와 같은 뭐였어요? 범부였어요. 근데 범부인 그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얻어서 많은 수생을 제도할 수 있듯이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면 그 조사들처럼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될수 있다 없다? 됐다. 바로 그러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된다.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타고난 불성도 있겠지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모든 중생이 즉 깨달은 부처로 살수 있는 인연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만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침묵의 가르침을 실행하라. 꿋꿋함을 갖고 언제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원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절대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여기에는 비단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해서 절대의 세계를 체험한 국내외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왜 달라 보이느냐, 그것은 본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요 백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박사님이야말로 이 시대를 저는 과학 만능의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까딱하다 빠지기 쉬운 그 함정, 즉 물질 만능의 사고방식에서부터 부처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수기설법이죠. 이 시대 꼭 알맞는 수기설법을 해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이 어째서

과연 특이한 기존의 불법과는 다른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분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가열의 부처님 시대에는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 틀립니다. 2500년 전이고 그때는 인도고 또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 단순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도에는 지금도 뿌리 깊게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양반 계급, 소위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 계급이 아니라 아주 선비 계급이죠. 그게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양반 계급들은 크샤트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 농업, 상공업. 근데 아마 그때도 주로 인도의 대부분의 직업은 농업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즉 농경 시대에 알맞은 불법, 이것이 석가열의 불법입니다. 이건 그 시대의 불법은 어떤 한 면으로 보면은 지금 구시대 유물로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공자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는 아무데도 없고 그게 반맥여 주느냐? 공자님의 말씀을 갖고 뭐 출세를 할 수 있느냐? 공자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인격자가 되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이 정말 뼈심 들여서 공부했던 사서삼경은 이미 구시대 유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이 꼭 함으로써 돈도 벌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출세도 하는 그런 가르침, 이것만이 살아남는데 그것은 지금 현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학에는 물론 자연과학만 있지 않습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런 것을 잘 함으로써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등등. 그러기 때문에 구시대 유물은 다 사라집니다. 석가열의 불법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불법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 시대에 맞는 불법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 옛날 석가열의 불법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은 이제 구시대 유물로 점점 도태될 것이 거의 불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선교사를 양성하고 아무리 길을 쓰고 포교사를 양성하고 불법 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악을 써도요. 젊은이들이 외면할 수 없는 밖에 그런 시대로 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꼭 알맞는 정말 가장 위대한 가르침, 저는 이것을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는 이 백성옥 박사 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중에서도 백 박사님 가르침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리는 가르침이고 이 시대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고 불법을, 석가열의 불법을 이어받아서 불법을 중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꼭 하고자 합니다. 아마 잘 들어보신다면 상당히 지혜 있는 분이라면 공감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수로서 아마 나가시게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열심히 홍보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일찍이 젊은 시절에 저 불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좀 실천해서 어떤 절대 세계를 맛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 가르침을 찾으려고 무척 애썼고 어떻게 전생의 인연인지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고 절대 세계 맛을 보려고 했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스님들 또 학자들 얘기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따라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시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실 뿐이지 더군다나 이 시대에 걸맞으면서도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 스님들이나 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그런 분을 마음속에 은근히 만나기를 아주 간절히 기원을 해왔는데 그때가 저한테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백성옥 박사였던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은
첫번 만났을 때부터 아주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은 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너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 육군 소위라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육군 소위 따기도 되게 힘들었고 군대 생활 적응한다라는 것은 저는 웬만하면 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비교적 저는 모범생으로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 장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군대 생활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습니다. 저는 맨날 그 군대에서 그 비리비리한 사람을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고문관으로 붙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열등감을 톡톡히 요새 열등감보다도 경천이라는 단어를 우린 즐겨 쓰죠. 경천을 톡톡히 당하면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만은 2년을 하루하루로 제대 날짜를 꼽을 정도로 지옥과 같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 이 지옥을 어떻게 탈출할까? 그때 저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장교니까 출퇴근이 가능했어요. 집에 오면은 불경을 쭉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받긴 못했어요.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아, 안 통하더라고요. 아, 나는 지옥 같은 이 생활을 2년 동안 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도반의 소개로 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군대 생활 고통으로 생각하지? 그게 사실은 본래 없고 착각이야. 뭐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착각이 본래 없고 그 소리 들을 때부터 그걸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군대 생활도 반드시 바꿀 수 있고 씩씩해질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고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그분의 제1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큰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암시를 해주시면서 저는 가슴이 뻥 초면에 뻥 뚫리는 그런 아주 상쾌함을 못 봤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보따리 싸고 퇴타심이 날 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보따리 싸고 퇴타심 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첫인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될 수 있다.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이다. 넌 당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시원했고 그 시원한 그 말씀이 저를 불교를 몇십 년 이어오게 했고 그 가르침을 유일하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은 그때 첫 번 만났을 때 그 시원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분이 과연 이 시대에 꼭 맞는 필요한 말씀을 과연 해주셨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의 특징을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서가열의 가르침은 어떻고 근데 서가열의 가르침이 특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가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설법.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서가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학자마다 틀리고 스님마다 틀립니다. 근데 종파가 다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죠. 사실 서가열의 가르침의 특징은 우리가 알기로는 금강경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도 아함경이 서가열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방등부가 핵심이다. 관세음보살이 다다. 또 지장보살이 다다. 백가가 쟁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서가열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불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아는 그 서가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잘 수도를 하면은 열반적정.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아마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가열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는 수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를 제법 무아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서가열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특히 농경 시대에는 아무런 그것의 이의를 달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쭉 농경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양보다도 뒤늦게 산업화에 저거 단일 1960년도 그때에도 농민이 80%가 됐습니다. 한국은 늦었습니다. 서양은 벌써 산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낮잠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나라는 농경시대였고 불법도 옛날 석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양은 벌써부터 산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섭게 배워놓으면서 부처님한테 신에 매달리고 이런 가르침에서 점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벗어나고 성당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지금도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고 지장보살한테 매달리고 아미타불한테 매달립니다. 아직도 그런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참선하는 분들은 내가 부처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구체화되질 않아서 참선하는 불자는 그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상당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하면서 매달리는 불교에 다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스님들은 물론 참선원대지만 거기도 선지식이 안 계신 지 오래되기 때문에 그 참선도 점점 그 빛을 퇴색해가고 잃어가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 나온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주시는 선지식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참선이 아직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도인이 탄생됐다는 이야기가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도인은 되기는커녕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투쟁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선이 이 가르침에 불교의 주류를 이루기는 지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가르침, 서가열애가 2500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 불교의 틀을 계속 이어지는 농경시대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물론 해능, 달마나 해능이나 이런 걸출한 선지식이 나왔지만 그분들이 제시하는 불교는 그때 대중들한테 먹혀 들어가기 너무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외래 먹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수행의 로드맵을 그네들은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선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사선이 변해서 많아지니까 조사선 갖고는 안 되겠다. 도인은 드물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화선으로 바뀌었는데 이 간화선은 수행의 그건 다 정법이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합니다만은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한꺼번에 탕 터져서 1초 직입 열애지 이런 가르침은 이런 못 배우고 이런 대중들한테는 너무 소화시키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불교인데 여기 많은 포교사를 많이 배출한다 해서 이 가르침을 고집하고 있는 한 농경시대 가르침을 고집하고 있는 한은 불교가 중발전하기는 아주 어렵고 젊은이들한테 여전히 외면당하는 종교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혜성과 같이 등장한 분이 좀 백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박사님은 물론 기존의 해능, 달마 이런 분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도의 방법론이 이 산업사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물질만능의 시대 물질만능의 시대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라. 물질만능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고 그런 과학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다 마음 밖의 세계를 그려낸 그런 학문이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단식만 하고 있어서 그리고 불교의 중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연못고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다. 왜 이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불교를 일러주는 것이 불교 중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백박사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특히 참선이 정법이긴 하지만은 올바른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현명한 수행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우리 한거 동안거로 하면서 유일하게 달마 해능의 가르침을 고대 조주 스님 이것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잽싸게 탈바꿈을 했어요. 거기도 임재종이었는데 생활불교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지식합니다. 그대로 달마 해능 임재 특히 임재 스님 유명하죠. 고트를 그대로 몇천 년 전 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선지식이 나타나서 달마 해능 임재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쉽다. 즉 바치는 법이 바로 그건데 바치는 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선지식이 나타나질 않았고 그만 고집하기 때문에 스님이 되는 사람이 죽어요. 아주 그러면서 절간은 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절간만 비는 게 아니라 이런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비고 성당도 비고 성당은 이미 벌써 뭐 100년 전부터 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유럽에 가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당은 통통 비입니다. 특히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인 영국에 오래 사는 교포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구장이고 아파트가 돼 있는데 잘 보니까 그게 다 성당이더랍니다. 이게 옛날에 성당 세운 사람들이 보면 딱 피를 토하고 탄식할 일이에요. 이런 성지가 당구장이 되고 아파트가 되다니 말이 되느냐.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가톨릭이 살아있고 개신교가 살아있고 불교가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종교의 아직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일찍이 사라졌고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불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신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거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기 포교사 아무리 양성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포교사의 정신 자체가 아직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백박사님의 가르침은 서가열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서가열의 불법. 열의 불법은 버려라입니다. 그런데 버려라 하면은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농경시대에는 그게 됐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가장 서가열의 가르침을 그대로 태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스리랑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다 사회생활 안 해도 다 거기는 신도들이 매겨 살려주 의식주를 다 제공해요. 그래서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해도 괜찮은 나라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근데 그걸 고집하는 결과 스리랑카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고 아주 열등 내부는 끊이질 않아요. 부처님 세계니까 전쟁이 없을 거겠죠. 더 많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불법을 지키는 나라가. 그리고 불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는 나라. 스리랑카뿐만 아닙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불법을 믿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그게 참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가열의 2500년에 그 농경시대 불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무량한 번뇌이다. 그러면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알맞는 수기설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 믿는 나라가 다 가난하다라고 기독교 일부 신자들은 비난합니다. 기독교 믿는 이들은 다 잘 산다. 이렇게 일부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를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알맞는 기독교를 했기 때문에 진리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고 불교 믿는 나라가 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걸 그대로 했다.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법이 아닙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를 고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사는 불법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알맞는 서가열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백 박사님께서는 바치라는 가르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가열의 부처님 버려라. 농경시대는 그게 통해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 무소유. 그 무소유라는 말은 법정 스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불법은 무소유를 가리킵니다. 근데 무소유해서 현대 시대에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무역으로 먹고 살고 이런 나라의 무소유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무소유는 또 마음의 무소유지 재산의 무소유가 아닌데 재산의 무소유는 옛날 2500년 전은 서가열애 때는 통했던 겁니다. 요새는 새로운 불법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라가 아니라 이 바쳐라인데 바쳐라는 물건을 바치는 것도 되지만 마음을 바치고 탐진치를 바치라는 건데 여기에 백 박사님의 위대성이 나오고 이래야 옛날에도 잘 사는 그런 2500년 전 농경시대에도 통하는 불법이 되고 현대를 나타내는 산업혁명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만능시대에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바쳐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불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바침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불법, 그 불법은 이 시대를 살리는 불법이고 그리고 우리를 선진국이 되게 하는 불법이고 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서가열의 불법은 그 시대에는 꼭 알맞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 그대로 해서는 스리랑카처럼 가난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다 불교 나라지만 다 가난합니다. 왜 그러냐? 농경시대의 불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티벳도 역시 이렇게 중국한테 먹히고 이게 쫓겨나는 이유는 불살생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티벳이 결국은 중국한테 먹히고 인도로 쫓겨가서 나라를 뺏기고 이런 불법이 됐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 필요한 불법 여기 이제 바처라인데 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불법이 탄생되는가 이것을 바라야 됩니다. 서가열의 때 불법은 말하자면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는 또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가치다.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게 서가열의 가르침의 특색입니다. 서가열께서 뭐 때문에 출가하신가 다 아시죠? 본래 왕자로 태어나시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문 유관이라고 유명하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느냐? 안 죽을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을 수 있느냐? 병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무상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왕자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아 영원한 세계를 찾기 위해서 출가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불법이죠. 지금도 그 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데가 그렇고 한국의 스님들 세계가 그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한 세계를 영원히 탈출하는 것은 가정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불법을 닦아서 깨치게 되면은 영원한 열반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 세속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긴 틀렸다. 출가해서 도를 닦아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금생에는 죽어도 도통도 힘들고 극락세계도 못 가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는 그런 대로 통했어요. 아, 불법은 귀족들만 하는 것이로구나.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로구나. 대승극이만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속인들은 금생에 이런 식으로 됐다가 내생에 승려가 되어서 내생에 밝아질 길을 찾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통했고 그런 대로 체념하면서 몇 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요. 그런 가르침을 하니까 대부분이 특이한 사람은 적죠. 대부분 열등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금생에는 도통을 못한다.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니까 아, 차라리 이런 불법은 하지 말고 금생에 행복해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쪽으로 실용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을 존재하고 열반의 세계만 추구해야 된다는 기존의 불교를 과감히 타파하셨어요. 뭐 어떻게 타파하셨느냐. 우리 금강경을 가르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백 박사님도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참 군대 생활이 제 지겹습니다. 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 야,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 않으시지만 저 처음에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백 박사님 빠이빠이 저는 내 길로 갈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 힘들지. 근데 이제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을 내가 일러줄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수기설법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어라. 금강경 읽으면 재앙이 소멸된다. 그리고 낮에도 바쁘지만은 올라오는 생각, 특히 상관이 밉고 이 군대가 개판이고 이런 생각, 오타가 악세고 절에서도 그렇게 온다. 그리고 절에서는 오타가 악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열심히 하면 내 생에 극락세계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성불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 매력 있지 않냐. 이제 저한테 그런 비슷하게 물어요. 전 그 매력이 참 있었어요. 이 세상은 형편없고 오타각세가 없고 사기꾼은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꽉 차고 야 그럼 내 갈 길이 뭐냐. 양심적으로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아, 저는 아미타불을 학생 때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 반대어는 선지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미타불 좋지,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불법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없었고 학자도 없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불법을 찾아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래 아미타불 찾고 열심히 계율을 지켰더니 아, 저는 모범적인 불자로 칭찬을 외래 들었습니다. 전 되게 제가 잘난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백 박사님은 극락세계는 이런 것은 내 생에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지금 고통이라는 게 꼭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다 보면은 바로 네 마음속에서 극락세계를 현실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기존에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전 마음이 뻥 뚫리면서 요새는 제가 자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너 자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저 5시에 일어나. 그래서 처음에 5시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을 올 때 바치는 걸 몰랐죠.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딱 그 이튿날부터 와서 실천해 봤더니 그 이튿날부터 바뀌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생활이 1년 할 때까지는 지옥의 군대 생활이었다면 백 박사님의 가르침, 바쳐라라는 가르침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극락세계를 죽은 년에 찾지 말고 살았을 때 찾아라 이런 가르침을 실천한 뒤에는 아 내가 정말 불법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불자라고 그러고 스님들 칭찬하고 도반들도 칭찬하고 아 나는 정말 우쭐하고 잘난 불자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서서히 금강경이 있고 바치는 가르침을 했더니 정말 군대 생활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년 만에 제대해서 제가 출가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기존의 불교는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다. 열심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해서 내 생에 극락세계에 가면 성불할 때까지 아무 고통 없이 잘 된다. 아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제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물었더니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이야기다. 전 부처님 얘기를 하면 파수를 매줄 쓴다고 해도 고지식하게 믿었던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좀 고기도 안 먹고 살생도 안 하고 멸치도 안 먹고 아주 고지식한 불자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전 기후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생부터도 그렇게 해왔나 봐요. 그랬더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점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착실하려고 했냐면은 그때 만원 버스였습니다. 만원 버스인데 어쩌다가 여학생이 옆에 오면은 싹 피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아 여자는 악의 상징. 그럴 정도로 고지식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남녀의 데이트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 대학
저 친구들이 여자하고 데이트했다 그러면 아주 저는 엄숙하게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대해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결혼할 때도 아닌데 넌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뭐 데이트에 신경을 써? 야, 내가 널 진정한 친구로서 준 거지만 우리는 지금 데이트할 때가 아니라 공부에 전념할 때다. 제가 그렇게 엄숙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 박사님 가르침을 만난 뒤에 완전히 이 사고, 불교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백 박사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 너 고통스럽지. 고통이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힘든 건데 잘하면 개선하는 방법을 일러주시지. 이렇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그 뒤에 지금 스님들도 그렇고 승속을 막론하고 열반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삼법인이라는 거 아시죠? 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영원 불변하는 가르침. 세 가지가 뭐냐면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아, 열반적중. 그 세 개는 3대 진리라고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럼 재행무상 속에는 고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천년 만년 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믿어요. 죽음 고통이 있어요. 애별이고 원중회고 구부 듣고 사고 팔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원중회고 원수를 만나면 괴롭다. 외나무에 대해서 만나지 말길 발언. 우리는 이런 불교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은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에 머물지 말라 해요. 이 틀려요. 그 뒤에 이게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름 짓지 않고 바치면 이것이 뭐로 변하냐면 축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재앙이 축복이 되면서 더 대담한 얘기를 하셨어요. 꼭 도통으로 해서 출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출가해서 수도에서 밝아질 수 있다. 이건 대담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 불교 치고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대만 불교, 티베트 불교 다 스님들을 부처님처럼 모십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금생에 도통에서 밝아질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 속인들은 금생에는 안 된다가 아주 전제되어 있어요. 스님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아마 경전 같은 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읽었어요. 스님 되기 어렵다. 스님은 대단히 대단한 존재다. 스님을 보면 항상 공경해라. 제 경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 스님만 보면 합장하고. 근데 어떤 스님이 와서 저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 어머니를 들들 볶아서 어려운 삶의 어머니를 해서 돈을 꿔주고 나서 어머니한테 잔뜩 욕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아직 불법을 몰라서 그렇지 스님을 알기를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못 알아들어요. 아이, 못 알아들은 우리 어머니 별 수 없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스님이라 돼야 금생에 도통할 수 있지 속이는 영원히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깨트려 주신 분이 바로 백 박사님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주경야선 가행정진허는 이 가르침을 한다면 속인도 꼭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저 거기서 배웠어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밝아질 수 있다. 속인이 돼도 밝아질 수 있다. 그런데 속인이지만 결혼해도 밝아질 수 있느냐? 서로 부처님처럼 보는 결혼생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면서도 또 밝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백 박사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현대에 맞는 꼭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고기 먹고 또 서서 살생을 하더라도 살생이 뭡니까? 제가 힌덴부르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살생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살생은 죽어서 지옥 가지만은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부처님이 시봉하는 그런 살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힌덴부르크처럼 헨리 포드처럼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이건 가르침, 이건 달라이라마도 얘기하지 못한 새로운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부도 불교를 믿고 고기 먹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런 불법이야말로 이제 저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불법에서는 제가 불경을 많이 읽었는데 서가열의 당시에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여성은 그 야소다라 비구니하고 그 부인이 있습니다. 그이가 출가하고 싶어서 승려가 되고 싶었더니 출가를 하면 정법이 500년이 감한다고 그래서 출가를 면허게 했습니다. 지금도 몇십 년 된 비구니는 갓 출가한 비구한테 존대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을 서가열에 그 당시에 그대로 규칙을 지켜서 반말을 쓰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계사에서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갔던 현각 스님 같은 이가 한국의 남존여비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남존여비는 서가열의 당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그 시대에 알맞는 설법이었지 그 연구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은 그걸 완전히 깨셨어요. 여성도 밝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모든 불경에서는 여성을 열등화시켰습니다. 근데 여성을 유일하게 미워했던 유일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여성이 성불이 되는 것을 가리키셨어요. 그러니까 최상승 불법이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용녀가 바로 이게 사리불이 그래요. 그 용녀가 이제 그 저게 된 저 아주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법기가 아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자 주제에 성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 너 안 믿지? 내가 성불하는 거 보여줄게. 그 용녀가 그 자리에서 복을 지어서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법화경에 당장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경전에 내는 얘기지 실제로 여성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남존여비가 대단합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그거 다 깨트리셨어요. 여자도 너희들도 주경야선 가행정진 잘해봐라. 금생에 밝아지고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하셨고 심지어는 그 금강산에 있을 때는 백 박사님은 남자들만 가리키셨고 손 선생님은 여자들만 가리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사 있을 때는 남자들 공부하는데 여성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일깨우는 것이냐. 둘이 아니다. 여성들도 성불할 수 있다. 제가자도 성불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결혼해도 성불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 서가열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재행무상도 아니고 재범무화도 아니고 열반적정도 아니다. 무엇이냐? 서가열의 가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 이런 뜻도 있고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은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려면은 남녀를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승속을 평등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길은 바탕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면 재앙이 곧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본래 없고 열반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재앙이 축복인 줄 알고 또 여성도 성불할 수 있고 송인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 이걸 누가 했느냐. 이렇게 해야 불교를 다 좋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만든 분이 백 박사님이라면은 이 가르침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은 과학자가 됐다. 제가 감히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뭐 잘하면 약간의 가능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백 박사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학자로서 생활했다면 그 좀 무명의 학자로서 끝났을 겁니다. 저는 중간에 백 박사님을 가르침을 만났고 백 박사님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너 공부 잘하면 아인슈타인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즐겁게 하니까 교수들이 교과서에 틀린 것을 쓴 것을 제가 지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 바뀐 것이 뭐냐면 그전에 공부는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했고 지겹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공부 즐겁게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공부는 싫은 것, 노동은 싫은 것,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극락세계로 향하자. 이게 이제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즐겁게 되고 노동도 즐겁게 되고 고통도 축복으로 바뀌고, 이걸 알고 나니까 공부가 싫지 않고요. 싫지 않고 즐겁게 되니까 교수님이 교과서에 틀린 것도 고치게 되고, 아인슈타인도 잘 건드리지 못했던 것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참 이 불법이 재앙소멸하고 손성취만 통하는 가르침이 아니로구나. 인재가 되고 이런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잘 실천하신다면 내생이 아닌 금생에 도인도 되시고, 여성도 열등감 갖지 마세요. 또 속인도 포기하시지 마세요. 다 위대한 존재라고 다 부처님처럼 여기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국토 극락정토로 만들 수가 있고 남북통일도 가능하고, 이런 가르침을 탄생하게 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관자재건조정치 대처난조 지지신 바람 바람

평생 수기 등이 시고 행자 한 번제 파식명성 불구 우연 성교 장려의 기가 수분 덕자랑이다.

부진보 장음밖에 실보자 구례부동 이부. 예, 반갑습니다.

쪼그라드는 나무도 있지만은 숲이 가지가 번성해서 해마다 잎사귀가 더 늘어나죠. 꽃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어릴 때는 다니면은 도로가에 가로수가 몇 개 없고 차가 지나가면 손 흔들어 주기 하고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한 40년 세월 속에서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겠시리 나무를 심자 했는데 예, 이제 산에도 이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산에 나무를 솎아내야 될 바에 세월이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성주계공이라 이루어지면은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머무른다는 말은 유지한다 이 말이죠. 유지하게 되고 유지하다 보면은 차가 고장 나듯이 괴공이라 점점 몸도 쇠하게 되고 차도 쇠하게 되고 오래 쓰면은 점점 고장 나고 장애가 생기다가 나중에 성주괴공 이 책상도 처음에 완성됐다가 책상으로 유지되다가 조금씩 삐걱거리다가 나중엔 책상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모든 차도 그렇고 볼펜 한 자루도 그렇고 이 안경 하나로도 그 많은 안경이 다 그렇고 저 도단한 나무도 잎사귀도 생로병사라 처음에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은 점차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늙어가게 되고 늙어가면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졸하게 되죠. 우리 다 생로병사.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생각을 망념을 원래 무념이고 무심이나 염도 영국 무념체가 아미타불 계신 곳이지만은 지극히 염불을 하다 염불 하다 염불 하는 내가 아미타불이구나 내가 아미타 염불하는 그 사람이 부처구나 염불하는 사람이 불을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예 부처를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범심이 겸 불심이라 왕복서에 나오듯이 중생의 마음으로 처음에 염불로 들어갔다가 종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염불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이 이렇게 돋아나면은 생각이 돋아나는 바 없다 오늘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도달하는 바가 없다고 해서 금강문에 들어가면 금강역사 직금강신이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 변우동자 중예가 갈 때 선지 중예 동자가 42자모를 하는데 앞에 5자 중에 뒤에 37자 앞에 5자 42자가 우리 모든 언어의 자모 자음 모음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제 첫째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아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아라하니요 아미타불이요 무생 무생을 아라고 한다. 아 처음에 일어난 바가 없다. 불생 불멸을 아라고 한다. 마지막에 삐끄러지면은 제일 밑에 42자 중에 제일 뒤에 글자가 타 아미타 아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아타. 그 생각이 없는 데서 일어나서 진공에서 일어나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것을 생주 이멸이라죠. 그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줄도 모르지만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나서 아집으로 내라고 하는 소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지탱하고 똥꼬집을 부리는 것을 생주주라고 합니다. 주상. 예? 그걸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이라고 네 가지 주상이라고 이 흔적 없는 생각이 허공이 뒤집히듯이 한 생각이 문득 무명에 뒤집혀서 일어나는데 이건 유불궁진이라 오직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중생이
수행하는 어느 정도 수행자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주, 주라고 하는 거는 아집덩어리라, 아집덩어리. 이 아집덩어리가 장물아비 같은 것인데, 도둑놈의 우두머리 몸통 같은 것인데, 이것이 분별사식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오늘 하는 수업이 한의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쪽에서 장물아비한테 밀려 나와 가지고 행동, 도둑질 실행하는 사람들, 분별사식이 바깥으로 일어나서 생기시 현상, 안입이 설신이를, 무안입이 설신이를 보지 못하고 색성향 미촉복을 쫓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시고온이라고 합니다. 시고온. 그걸 갖다가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 생주, 이멸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변질됐다. 그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변질된 망상을 가지고 도둑놈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의 진심은 무심입니다. 무심이에요. 오늘은 하는 이 십지품, 이 한의지라고 하는 이 단계는 단디 들으세요. 요래 해줄 사람 없어요. 단디 들으세요. 한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심이 바깥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잘라서 끊어버린다. 그걸 갖다가 무유공포라 그래요. 예? 이 공포심.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것이 모두 분별사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처스럽게 쓸 것인가 하는 첫걸음을 뛰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다섯 가지 공포. 이 다섯 가지 공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왜 다섯 가지만 말해놨나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속에 8만 4천 가지 공포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지, 그냥 글 있다고 그냥 이렇게 쭉 읽고 해서 되는 대목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다. 왜 오늘 나눠드린 문자에 뭐라 해놨지요? 영단, 악취. 악취.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입니다. 탐진치 중생이 사는 열의 집이 아니거라. 지옥같이 살고, 畜생같이 살고, 인간 이하, 뭐 인간 말종, 그걸 악취라고 하죠. 악취. 취자는 마을 취자라, 마을 취.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괴롭다는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그 고라는 것이 바로 악도거든. 고가 악도고, 악취가 바로 악도의 악도의, 그 고고. 그러 가는 건 악업 때문에 그렇거든. 탐진치를 우리는 흔히 악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하는 대목, 요 대목에서는, 탐진치가 다 끊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탐진치 다 끊는 얘기는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그리고 의심까지 끊는 거. 탐진치 만이견, 탐진치 만이견, 의심이 있어요. 오둔사, 오리사가 있는데, 의심까지 끊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찐득하게 붙어가 있는 탐진치, 교만하고 이것이 한 불에 빠지고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절에 댕겼다 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아무리 해도 안 죽는 암적인 존재보다 더, 암의 108배 더 독한 게그 탐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원히 악취를 끊어버리고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오늘 주제,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내가 있어가지고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무유공포라고 하는 것은 제법 무합니다. 내가 없는 사람 입장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좋은 것도 없는 것이고 나쁜 것도 없는 것이라. 불사선, 불사악이라. 선악, 시비가 없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낼 때 그랬습니다. 원리 악연 하면은 뭘 한다? 악연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어지면은 내라는 생각이, 아상이 없어진다. 가만히 보세요. 남을 관찰하는 것도 관찰해야 되지만은, 관찰은
자비심이 있어야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관찰이 되거든. 아가 이렇게 엄마가

아를 관찰해 보니까 치아가 없으면 아가 똥을 샀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젖을 먹어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또 어디 아픈지 아는 말을 못하니까 유심히 엄마가 관찰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자비로움이고 남을 잘 관수연보살이 세상의 음성을 관찰하는 것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관찰하고 관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거든. 남을 잘 관하는 것은 은간 법계성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자비심이고 그것을 우리로 바라밀 행위로 갈때 장엄이라 합니다.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그래서 식물을 관찰하든지 동물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해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알아버리면 뭐하러 들어간 사람이? 공간을 관찰해가지고 본무 동서남북을 알아버리면은, 아,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하러 들어간 거야. 자, 오늘이 이제 뭐, 6월 5일, 6월 5일인가요? 6월 5, 6일 되면 망종이죠, 망종. 요거 지나고 이제 한 보름 있으면은 하지잖아, 하지. 예?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지.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섯 가지 공포. 여기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의 기본 첫걸음이 돼야만이 인간이라 할수 있고 여기 첫걸음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거룩하다고 할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그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재물에 또내 자신의 명예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소탈하게 소요자적하며 살 것인가 하는 대목을 여기 소초에 나오는 내용을 청량국사가 해놓은 내용을 조금 뺏겨놨어요. 강의는 천친보살, 세친보살을 중심으로 합니다. 부자 시념호대아 전리일 제세간 경계고로 생하니 하며 또 이렇게 생각하느니 내가 세간의 모든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전리 완전히 전전히 여인다 이말 전전히 더욱 전자예요 그죠? 더욱더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꾸중물 씻어내고 또 저기 세제를 또 씻어내고 또저뭐또뭐 얄궂게 한긋하게 해가 또 해내고 그죠? 또 탈수하고 헹구고 탈수하고 헹구고 요걸 전리라며 전리. 그러면 이해 가시죠? 계속 끝없는 무한 반복, 무한 궤도예요. 무한 궤도, 예? 무한 궤도. 무한 궤도는 원이기 때문에 무시 무종이라 처음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범부들이 집착하는 대상.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의 말초신경에 끄달려 가는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말초신경에 끄달린 건 가만히 보면 탐진치 이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탐심, 진심. 탐진치가 벌어지면 말초신경이 작동을 해요. 탐진치가 꺼져버리면 말초신경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은 유유하천안 하니, 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에 어려움이 있다. 신심통제에는 성묵이 위종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밀어냈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조용하니까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이렇게 없애고, 나중에 거친 게 없어지면은 안쪽에 망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효스님처럼 처음에 해골 바가지 물막 집어 던지고 난리구슬에 꽥꽥 구역질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가내 보니까, 이거는 유식이다. 오직 내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심이다. 그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죠. 에이? 친근 일체 불구로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는 까닭으로 한의심이 도달한다. 부처님을 친견하니까 한의심이 도달하죠. 또 원리 범부지고로 생하니 하고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으므로 한의심을 한다. 원리 범부지. 멀리 해야 될 거는 범부. 멀리로는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다. 또 가까이는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보살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근 지혜지라. 지혜라고 하는 건 보살 지혜예요. 보살 지혜는 어떻게든지
남을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의지처가 되고, 남을 이렇게 가까이서 평등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범부지는 범부의 허물을 빨리 벗어나서 보살의 지혜에 가깝게 간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끊어져요? 영단 일체 악취고로. 모든 나쁜 아주 윤회의 갈래를 다 끊었으므로 기쁨이 돋아난다. 요게 바로 이세간행이라고 하죠. 이세간행. 이세간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십지품 저 뒤에 가면. 예, 요런 걸 갖다가 이세간행이라고 그래요. 이세간. 영단. 거기도 보면 개성에 그렇게 나오죠. 영단 일체 악고로. 세속에 대한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게 이세간. 이세간. 그래서 이세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출세간의 청정한 행을, 세간의 지저분하고 오염된 행을 끊어버리고, 출세간의 맑은 행으로, 악한 길을 끊어버리고, 맑은 길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한이롭다. 일체 중생과 또 더불어서 여 일체 중생으로 자의지척으로,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보살법을 얻은 사람은 남을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고 자리 이타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근본 본체가 돼서 정말 땅처럼 모든 곡식이 자라도록 모든 나무가 자라도록 해주는 땅처럼 그런 보살심은 남의 의지할 수 있는 땅과 같은 곳이야. 땅과 같은 곳. 모든 중생이 기댈 수 있도록 일체 중생이 소나무도 밤나무도 잣나무도 저 산의 땅에다 다 기댈 수 있도록. 견 일체 열핵으로 그러다 보면 또 일체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허물도 없는 거. 부처님이 허물이 없으면 부처님이 저절로 칭견돼 버리죠. 염불하다 보면 견불이 돼 버리죠. 그걸 갖다 우리 형이 견성 성불이라 하죠. 견성 성불을 견불이라 하죠. 견성 성불. 그럼 왜 중생의 눈에는 그건 입법계품이나 하경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왜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십정품에도 나오고 십정, 십통, 십인품 할때 십정품에 보현보살이 부처님께서 여기 보안보살이 아무리 그 보안 모든 것을 다 보는 보안보살이 보현보살 어디 계십니까? 할까요? 여기 계시잖아요. 부처님 여기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삼매에 들어가 봐도 보현보살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네 급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언제 보현보살을 볼수 있습니까? 동급이 됐을 때 보인대. 정지소지 비어경이. 그게 이제 견 일체 열애를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얼마나 환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성행이 바로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성, 일성, 대성, 하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하엄이라고 하죠. 하엄. 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고 바람일 행이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종착역이잖아요. 복과 지혜를 이 엄지 극과 장엄이라 하죠. 생불경계 중하야 드디어 나왔어요. 영단 악취하면은 부처님의 경계가 툭 튀어나온다. 부처님의 경계에 남으로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 경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불자는 어디서 태어난다 합니까? 불구에서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다. 부처님 입에서 어째 불자들이 태어납니까? 부처님의 경전에서 불자가 말씀에서 탄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전 구절구절이 예,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그 탄생하신다. 그 금강경을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금강경이라 하는 그 훌륭한 불경책을 읽으시고 부처를 이루어졌던 육조해능스님께서 금강경 서문을 쓰시면서 그러놨죠. 부처는 어디에서 나온가? 차경출이라. 바로 이 금강경에서 탄생하신다. 예? 삼세제불이 차경출이다. 이 경전에서 나오셨다. 자, 부처님 경계에 났으므로 또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 성 중에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가서 뭐 환희한다.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이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고 허공이 변질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한 성품이에요. 평등한 성품. 아, 깨끗한 보살은 그런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 지혜의 목숨으로 여기서 평등성 중에 한이 한다고 하는 거는 평등해서 우리는 일단 생업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다른 것도 사업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부처님이 지혜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예? 근데 이 업이 뭐냐? 지업이라. 지혜의 업이다. 지혜로운 업. 그러면 무슨 그렇게 지혜로운 업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치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식당을 하든 내가 뭐 버스 기사를 하든 내가 무슨 뭐 어디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뭐 대기업의 간부가 됐든 뭘 업을 삼아야 돼요? 지업, 지혜의 목숨을 업으로 삼고 그걸로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태어나는 만큼 인류 사회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저마다 타고난 인류 공영에 이바지란 말이 공략할 공짜잖아요, 그죠? 이바지 공짜예요. 인변에다가 함께할 공짜. 그 이바지 떡 하잖아요. 공약 올린다고. 시댁에 공약 올릴 때 이바지 음식 한다 하잖아요. 이바지, 이바지. 그러니까 지업을 삼아야 돼요. 그 평등성 중에서 가능한 게 평등성 중에서. 평등성이 없으면 어때요? 차별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평등성을 가지고 차별을 해야 될 텐데, 차별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 부동이냐, 동이 불하냐. 하이. 완전히 중생하고 같이 놀지만은 중생은 아닌 것을 하이 부동이라 하잖아요. 동이 불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똑같아. 위장술을 써가지고. 그러나 불화라. 거기에 절대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대중 속에, 이 불교 속에 녹아들지를 못하는 걸 동이불화라 하죠. 중생의 삶은 동이. 이라고 하는 거, 말이 이랬잖아. 영어로는 however 이런 뜻이에요. 동이. 같지만은 그러나 however 불화라. 절대 조화롭지 못하다. 그건 중생이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부처님은 어떠냐? 하이 부동이라.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가더라도 같이 물어놓고 있지만은 중생처럼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는다. 교화를 위해서 천백억 화신이 될 뿐이다. 때로는 독도 되고 때로는 약도 되지만은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지. 예? 독약으로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원리 일체 포에 수립 등사고로 생하니라. 온갖 무섭고 틀이 곤두서는 이를 여의었으므로 하니한다. 온갖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앞에서 나온 거 차례대로 이제 의지하는 방식, 수행하는 방식, 그 힘주는 방식, 힘도 땡기는 인력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밀어내는 탄력이 있죠.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죠. 예? 그렇죠. 어떤 데는 사람을 튕겨내야 될 힘이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땡겨야 될 힘이 있죠.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이제 멀리 떠나면 이제 두려움도 사실은 없어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거, 또 의심스러운 거, 근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전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면 음식이든 사람이든 다 두려운 거라. 예, 어떤 물건이든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왜 이게 두려움이 있는가. 예, 다섯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차곡차곡 해야 돼요. 두려운 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염려가 생겨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의심하고 염려가 생기는 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두려운 일이 이미 확정되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돼 버린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일이 확정돼 버린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그래 하는 거죠. 자, 한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이 두려움이 한의지에서 멀리 떠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 다섯 가지 두려움

0: 처음은 초지, 한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식수상행색. 오온이 공한데 들어가는데 식온까지 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상행색까지는 고온은 밑에 이게 잡히는 데고 식온은 거의 안 잡히는 데거든요. 식온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생기고락이라 고생. 그다음에 수온이 일어나는 것을 수고, 그 고를 받아들인 걸 고. 고수, 낙수를 받아들인 걸 수고한. 그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말안 쓴댔죠? 뭐랍니까? 근념? 근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이 본래 없다. 근념이란 말이 다른 말로 유식입니다. 오직 한 생각이 꺼지면 한 생각 놔버리면 꺼지는데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어가지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복잡하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생각을 놔라, 생각을 놔라, 방하착, 방하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저기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합한 오동화를 가져오니까 내려놔라니까 두 손에 들고 왔는데 한쪽에 내려놓으니까 또 한쪽에 그 내려놔라니까 또 꽃을 한쪽에 내려놓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네 마음을 내려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뚫으면 이제 반야신경은 환하게 뚫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반야신경을 다시 공부해 보면은 와 반야신경 와 이래 쎄 구슬 씹듯이 와 이래 어렵노 하나도 안 씹힌다니 구절구절마다 반야신경 너무 야무거든 뗀뗀 못지라 뗀뗀 못지 반야신경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너무 구조적으로 잘 해놓고 문장적으로도 훌륭하나 실제적으로 내 수행에 대입해 보면은 무유공포, 에라이 무유공포다. 맨날 뭐 겉만 줘도 달달 떠는 거지. 예? 예. 무슨 까닭이냐 하이고냐 이 보살이 한이지를 듣고는 득 한이지 이에 한이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이지가 한이심이 생기면 어떠냐? 한이지에 머물면 어떠냐? 얻으면 어떠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저 뒤에 나와야 될 얘기인데 앞에 지금 미리 나왔어요. 한의지를 얻으면 온갖 공포를 멀리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딱 끊어지면은 내가 고생스럽다든지 일단은 수고스러운 게 끝나고 고생스러운 게 끝나버리면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끝나버리면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끝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끝나면 조금 수준이 낮지만은 그 집착이래, 집착. 고통을, 수고를 집치상이라 그래요. 고가 일어나는 걸 상속상이라 그래요. 계속 잡아 당기거든. 이 전기불이 오면은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계속 이 전기를 받아 당기잖아요, 지금. 예? 받아 이어서 계속 이 불이 오거든. 아까 그 불은 이 불이 아닌데, 조금 전에 이 불이 아닌데, 그 전기는 그 전기가 다 소비됐잖아요. 느낌이 오지요? 꼭뭐 이렇게 불을, 촛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 불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심식의 생주이멸, 생주이멸 하면서 이 생각이 흘러가는데 거기까지는 끊기 힘들더라도 그 안쪽 거는 거의 못 끊어요. 참선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 온갖 공포를 멀리 여의는 것이니 초지에 한이지 안 되는 사람도 뭐랬죠? 한해지. 한의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한 누구든지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집중해서 주력만 하더라도 화가 잘안 난대. 근데 그게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 안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래. 시간만 보냈지. 자, 그다음에 이른바 불할외와 살아갈 수 없는 공포. 그 다음에 악명외라,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라. 사외라, 죽을 공포라. 그럼 이런 데서 딱딱 짚어서 알아야 돼요. 불할, 살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은 뭐고, 죽을 공포는 뭐냐. 그 다음에 악도외라,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위덕외라, 대중의 위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포를 개덕영이라 모두 아주 다 멀리 벗어난다 여의는이라. 여기서 이제 불할외 요거는 자 한번 너나들이 유인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쭉 읽겠습니다. 다섯 두려움 가운데에 생계 상실의 두려움. 아예 제가 그려놨어요. 생계 상실이 내가 위에 샀고 위에 깎여 생계 내그 생계 내 사는 데 대해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양고수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계의 내가 살아갈 그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이래가지고 몸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게 살아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받고 이래가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할외라고 한다. 반면에 내가 살아서 존재로 버티는 원인이 아예 완전히 다해가지고 더 이상 살수 없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판에. 예? 이 몸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정사보시에 실제로 사보 내 받은 보를 이 몸을 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1: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쾌락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여긴다.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선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1: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부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삼법인 부처님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말씀을 비중을 많이 두신 말씀,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에 대해서 세 가지 엮어서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삼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 짜기도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좀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으로 유튜브로도 계속 또 재방송도 보시면 삼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재행무상 일체계고 지법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 마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테레비 보실 때 자막을 좀 잘 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삼법인 끝내려고 판설 안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와 실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썼어요.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잘못 볼 수가 있어서 그건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라고 할 때는 진제, 아주 실체를 얘기할 때 실제라고 합니다. 설명하면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내 몸뚱아리는 온이다. 색수생인식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해체해서 보지 않고란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부속 다 빼놓고 이걸 자동차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사람도 눈 빼놓고 못 빼놓고 전부 다 해서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체한다는 게 그런 것보다 색수상행식을 부처님 말씀에서 무상에 무아야 실체가 없는 거야 라고 법으로서 해체해서 보라는 거요. 부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요. 자기를 바로 보라는 거요. 착각해서 보지 말고. 그래서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전체를 나라고 여기거나 전체가 나야 내 정신과 육체가 전체가 나야 여기거나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 것이라는 건 나의 돈, 나의 자식, 나의 집 하는 것 여기는 것을 해체해서 조견해 볼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무아가라고 조견해서 드러나면 이를 통해 드러나면 무상고 무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염호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집착 안 해요. 욕심을 떠나요. 탐지지 삼독에 구하려고 헐떡거리지 않아요. 애갈복걸 안 해요. 가래 안 해요. 목말라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해탈하고 구경해탈지를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해탈 열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지금 실제론이라는 거 말씀드린 게 해탈 열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요.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하십시오. 염호라는 말씀 계속 오는데 역겨워함, 넌더리침, 혐오스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뱀을 보면 혐오스럽다. 또 사람들이 너무 그 집단이 정의가 없고 상식이 없고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 하면은 혐오한다고 그러죠. 혐오. 혐오 집단이다. 염호의 지혜. 참 염호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 몸을 염호한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한다. 내 몸에 힐타를 끼고 보지 않고 검정 안경 쓰고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빨간 안경 썼으니까 염호의 지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여실직연
검은 안경 끼고 검다고 빨간 안경 끼고 빨갛다고 얘기하지 마라. 조작되지 않.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여실지견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존재의 실상을 삼라망상 보이는 걸 사람이나 보든 자연이나 여실지견하니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모의 지라는 건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는요, 볼관자로 해석되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대상을 여실하게 보는 거, 착각해서 보지 않고, 초전에게 칡령구로를 뱀이라고 착각해서 보지 않는 게 윗바사나요. 정관. 볼전자는 그냥 보는 거야, 두 눈으로. 관은 깊은 성품으로,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모의 지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오온, 색수생행시 12초, 안이비설신이 육군과 색수생행미처법 대상의 육경 12초, 18개. 거기서 육군, 육경에서 저기 분별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이비설신이 색수생행미처법에 대한 여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도 여모하고 안이비설신이 색수생행미처법도 여모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신식까지 전부 여모해라.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수생행미처법이 나왔어요. 왜 안이비설신이 색수생행미처법이라고 그러지? 위에다가 무자를 붙여놨어. 없다.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 여모의 대상이라는 건 실체가 아닌 걸 집착하면 여모의 대상을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깡패를 깡패를 안 보고. 나랑 남녀가 세계도 그래요. 인격적이 아닌 걸 꽃발, 뭐라고, 말 한마디, 그리고 하여 이거 홀딱 흘리고, 선물 하나에 그냥 홀딱 흘리고 해가지고, 그러는 거. 그게 전부 다 같은 삶에서 이거 생활 부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나중에 정이 뭐 하다 보면 배신이 뭐니 뭐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온 12조 짓밟기에 대한 소멸, 거기에 대한 염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염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욕. 이욕이라는 건 탐지지 삼독을 떠나는 거야. 탐지지 삼독에 물들지 않고 빗바래는 거. 탐욕의 빗바램. 염호나 탐욕의 빗바램. 빛이 발현되는 건힘못 쓴다는 거요. 스며들지 못해. 더러운 물이, 맑은 물에. 위에서 화장실 물이 밑에 층으로 스며들지 않아. 화장실 물이. 그게 탐지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대로 청정심이고 연꽃과 더러운 땅이 물에서 피는 연꽃과 같이 깨끗하고 소박하고 아름답다니까요. 그래서 이욕이라는 건 소멸이다. 욕심을 떠난 거다. 108번뇌를 떠난 거다. 일체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것이다. 가래의 소진이다. 부처님은요,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가래에서 온다. 집착이 가래예요. 집착한 만큼 비례해서 괴로움이 온다. 이만큼의 집착하면 이만큼의 괴로움이 오고 반드시 온다. 집착한 만큼. 이만큼 괴로워하면 집착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온다.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사랑이라는 건 남녀생의 이성도 사랑이지만 모든 그런 네? 자비, 연민심도 없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소진 다 사라질 때 존재의 오온의 색수상행식의 소멸의 열반이 온다는 겁니다. 염호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온이나 12처나 18계를 염호하지 않으면 염호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를 닦는다, 과를 증득한다는 건 불가능. 있을 수 없어요. 염호와 탐욕, 빛바람의 목적과 이익은 뭐냐? 염호하고 니욕하고 탐욕에 빛바라는 건왜 그러냐? 목적이 왜 그러냐? 왜이 몸뚱이 돼서 염호하고 탐지 삼독을 떠나라고 하냐?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괴롭기 때문에 구경 해탈지 자유자재에 걸림없이 시원하게 살수 있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니까 시원해. 그거 가지고 살고 싶어. 인간의 누구는 다.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농촌의 풍경에 살고 싶어. 그게 해탈지예요. 구경 해탈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개념적 존재, 개념적 존재는 복길이, 복덩이, 이런 이름 지어놓고, 이건 사과, 배, 전부 다 이름 지어놓고, 상식적으로, 그건 삶의 편리에 의해서 이름 지어놓은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 사과, 배도. 원자로 자꾸 분석하면은요, 사과도 신맛이 아니고, 배도 단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이라는 게 개념적 존재야.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념적인 존재를 집착하는 거야. 그걸 법, 다르마, 담마, 산스크리트 보험어로 다르마,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 일체 달마야 중할 때 다르마가 달마. 니카야에서는 빨리 니카야에서는 담마.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오온이라는 법, 다르마로 해체해서 보자. 색수상행시 오온을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라는 부처님의 삼법인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적용해 보니까 오온은 개고고 오온은 무아더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개념적 존재의 오온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조금 쉬운 것 같아도 좀 깊이가 있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이것을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반은 이해하고 그걸 최화최적으로만 해탈이요. 다음 생에 해탈이 아니고 죽을 때 해탈이 아니고 나와 우주법계 세상 등은 원척의 연 등의 법들로 불애체 불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나와 우주법계 세상 모든 거,
온 12.

처, 육군 육경, 안위 비서실 살생야미 조법, 연, 연기 등의 법들로 해체하지 않으면 온척의 연기법을, 연을, 인연법을 다루마, 부처님 가르침 말씀으로 적용해 보지 않으면,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여모나 니욕이나 108변내 소멸이나 탐지삼독을 떠남이나 구경 해탈치나 이런 것이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와 우주밖에 모든 것, 온척의 연인 등이 다르마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깨달음에 실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해체해서 본다는 게 중요해요. 해체해서 본다는 건 조견한다.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보면 착각할 수 있다. 어리석인 무명의 안목으로 볼 수 있다. 1층에서 보면서 10층에서도 보이는 거 1층에서 다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억지를 쓸 수 있다. 고집 피울 수 있다. 그걸 똥꼬집 부린다고도 그러죠.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나라는 색수생의 인식에는 개면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실체가 없는 걸로 봐라. 고정불변은 실체가 없다. 일체 존재는 12초로 해체해서 보고 육군 육경은 무하다. 안이비설신의 색성의 미적법은 반야생계 위에 무자가 붙었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없더라. 실체가 없더라. 가짜더라. 아침 저녁 생각이 바뀌더라. 의식이.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본다. 18개, 세계식 개자가 있기 때문에 18개자에서 안식, 이식, 비식 이것을 개라고 쓰는 거예요. 18개라고. 그래서 생사 문제, 생로병사 문제 이것은 12연기로 해체해서 보자. 생로병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는 건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연기법은. 근데 12연기로 해석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12연기에서 무명행식으로 축에서 노사와 우비 고뇌해서 이제 12기로 나누잖아요, 그걸. 그런데 생로병사 문제는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행위에 의해서 거기서 의식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우비 고뇌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는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있어. 그런데 그것을 역순으로, 이건 순서로 얘기할 때 역순으로 이제 해서 무명을 해체하면은 저기 윤회가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 온척의 연 등으로 선해지는 조건 지어진 법들을 무상, 고,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12연기로 해체해서, 해체해서 생사 문제를 보고, 온척의 연 등을 이것을 무상, 고, 무화로 이렇게 볼 줄 알면은 그 세계가 실체가 없고 고정불명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은 역순으로 가면은 무명이 해체돼서 깨달은 게 있다. 이건 연기법 설명할 때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그들의 무상이나 모든 삼라만세 제법이 존재라는 거요. 나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무명업식으로 업력으로 태어난 몸이 부처님 말씀으로 해야 무명업식이 업신이 업력이 반야 보리 원력 진여 이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처럼 존재를 여설 수행은 그냥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해체해서 그들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여모하고 논두리치고 역금하고 구토하고 니비따 라고 하고 탐욕의 빛발에 바래고 니욕 비루하고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여모나 니욕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의 일관된 흐름이다. 조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법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 고, 무아라고 통찰하여, 통찰해도 보니까 여모하게

불자는 부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보되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업력으로, 무명의 안목으로, 법으로 해쳐서 보지 않는 불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등명, 나의 자등명, 불성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자정 능력이 없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돼 업력대로 산다. 그래서 깨달기는 불가능하다.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불가능하이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내가 내 업식을 벗어나서 내몸 안에 불성 안에 불키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개념적 존재로 뭉쳐두면 속고 개면적 존재로 뭉쳐둔다. 나는 나야 이렇게 나의 업력으로 이건 나야라고 뭉쳐두고 이게 나의 전체야 나의 스타일이야라고 뭉쳐두고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해체해서 조견하면 깨달아요. 그래서 뭉쳐두면 괴로움이고 해체하면 행복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의 해체. 무상고 무화는 고정관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어라는 것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 나의 고정관념, 고집 피우는 거, 고정관념에,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불자라면.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해서 보는 이유.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보라. 무상고 무아를 해체해서 보는 이유. 왜 그러냐? 내 의식대로, 내 멋대로. 내 스타일로 살게 놔두지. 꿰뚫어 보고, 조견해서 보고, 통찰해서 보라는 게왜 그래? 존재하는 모든 제법들은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은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수자상이니, 우주라고 하는 모든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 부리는 것을 물리쳐서 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봐라. 무상고 무아로 통찰 조견 꿰뚫어서 오는 무상고 무아라고 해체해서 꿰뚫어 봐라. 그러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해체해서 보면은 나다, 너다, 자아다, 인간이다, 중생이다, 영혼이다, 우주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다.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을 물리칠 수 없고 척파해서 없애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법들로 해체하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달마로, 다르마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 무상이 찰나죠. 순식간에 변해요. 엊그제 범인 줄 알았더니 33도 올라가. 순식간에 자연과 나는 아침, 저녁 바뀌어. 제법의 찰나로 변해. 무상. 극명하게 드러나.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은 모든 제법은 찰나멸, 찰나생이야.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봄으로 해서 모든 제법은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찰나로 보니까 금방 변하는 걸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니까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다 무하다 연기적 흐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서로 실체가 없는 것끼리 상위상관 의지에서 관련지에서 존재한다. 나라는 홀로 설수 없다. 그러니까 무아요.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무아라고 한다. 다시 어려워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법들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이라는 것은 무상이 찰나잖아요. 막 변하니까.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보물해서

모든 법이 삼라망상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 실체 없이 변하니까. 오래 봤으면 되는데 다 변해. 고일 수밖에 없고 사무치게 되면은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쓸쓸한 게 하나 없네. 나는 나 혼자 살수 없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으면 나도 죽네라고 그런 연기법으로 인해서 인생 흐름을 아니까 뭔가 자비심, 연민심이 더불어 사는 인생화에 세워지게 되죠.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모라고 한다. 그러니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는 뭉뚱그려 두고는 그것이 무상이고 고의고 무아를 철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아니 인간이니 개면적 존재를 나라는 것을 모두 다 오온을 뭉뚱그려 두고서는 해체해서 보지 않고는 무상고 무아를 추체리 깨달아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것은 조금 해서 짚고만 넘어갈게요. 부처님 말씀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이 이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해석을 해요. 논문을 쓰는 논서로 논문이라 할까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파불교라 해서 설 일체부 경량부 해가지고 21부파로 막 갈라지는데 각자 부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게 다른데 그게 상당히 불교 발전에 도모를 합니다. 아비다마 불교가 부파불교가 뭐 불교 서로 뭐 12회가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불교에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주장하는 부처님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그걸 논서로 만든 것이 아비다마거든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들로 분해하고 모든 걸 부처님 말씀으로 분해해서 해체해서 제시해서 보는 것을 아비담마라고 그래요. 아비담마. 아비담마는 저 나함에서 산스크리트 범어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비담마는 빨리어 니까에서 얘기하는 거고 말만 틀리지.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다. 제법은 찰나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인정할 거예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 깨달음을 무상해탈이라고 한다. 상이 없어. 변하니까. 항상하게 그 모양 머물러 있지 않아. 이게 내 몸도 머물러 있지 않다 했잖아, 항상. 머물러 주어먹는 게 괴로움인 거예요. 뭐, 변하는데. 고무와 철견한 깨달음을 무언해탈이다. 무아, 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걸 집착해가지고 구하고 재고 원하고 소원 성취하는 걸 기도하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아를 깨닫고 기도를 하면은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기 때문에 텅빈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처님 지화면 자비하면 비출 수 있어. 탐진삼도에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게 없는 없애 더 달라는 기도는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출 수가 없어. 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원할 게 없는 해탈이다. 그걸 공해탈이다. 규정 짓지마. 소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신념. 참, 이거 제가 불교적 인생관이 불교를 모르고 사는 인생 설계, 불교를 모르고 세계를 보는 견해, 불교적 신념 가진 부처님 제자라면은 해체라는 관문에 우선 들어가서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논서로서 각자 자기 견해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분석을 강조하는 아비담마에서는 유식을 이제 아비담마 유식은 이제 분석하는 거고 아비담마에서는 분석하고 직관하는 것은 반야입니다. 반야 공성.

경지에 직관 직입한다 하죠. 보통 선가에서 자기 마음 불성으로 들어간다. 돌아가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언을 해버린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 공성지혜. 공할 때는 반야, 할 때는 공성지혜. 같이 보았어요. 반야 공성지혜, 반야 공성지혜. 직관은 반야다, 중간이다. 그 다음에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이라는 건 화엄경 대의가 통만법 명일심이거든. 마음법을 회통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 화엄이에요.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이 해체해서 토대를 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는 분석을 해서 드러내고, 반야는 직관을 해서 드러내고, 화엄은 통만법 명일심을 종합, 통불교, 종합해서 화엄을 드러내고,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의 해체를 토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에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 무아니 비설진이 무세성야미 조법. 없어. 둘 다다. 직관으로 들어가. 불성으로, 진요로, 법성으로.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의 여러 경들조차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성질을 강조하는 토대 위에서 그들은 무자성과 공의 직관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직관을 간주하는 반야부에서는 여러 그 반야부의 600부 반야는 뭐 8천송 반야, 5천송 반야, 3천송 반야, 응? 반야가 600부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야경에서는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성은 무자성이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관제재보살이 내 몸뚱에 오온을 행심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할때 조견해서 보니까, 통찰해서 보니까, 해찰해서 보니까, 무아더라, 공이더라, 무자성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뭉쳐두면 속고, 뭉퉁그려져서 나의 스타일이라고 나를 믿고 사는 건 속아 사는 거고, 해체해서, 조견해서, 통찰해서, 깨뚫어 보면은 탐지지 삼득에 집착할 바가 못돼. 반야공성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해체하면은 깨닫는다. 법들로 해체해서 보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보자. 라는 말씀. 그래서 참대하운 수행. 참다운 수행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4월 초파일부터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이 불자가 괴롭다는 건 부처님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왜? 부처님은 인생은 괴로움이야. 그걸 발본 세원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자가 절에 오시면서 괴롭대. 그럼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 법문을 들어도 한교 한교 세고 체화 체득 자기 걸 만들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경전 옆에다 놔두고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안 넣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참대운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고를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기적 삶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수행이에요. 이기적 삶. 이기적, 이타심은 연민심,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기적이면 안 되는가?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라고 하는 오오는 안팎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내가 없더라. 왜 이기적, 에고의 삶을 살면 안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이 난데, 안팎에 그 어디에 오온에서 나를 찾아보는 게 나라는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좋은 얘기로 온에는 내가 없더라. 존재한다 하지 않은 게 너라는 게 존재 안 없더라. 그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달마 대사가 회가 대사 그러잖아. 이조 회가가. 중국의 이조 회가가. 달마 대사님, 괴롭고 무겁고 내 마음이 참그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그래, 무거운 것좀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100%. 그래서 갖다 드리려고 찾아보니 없어. 안팎에 아무리 뒤져도 없어. 괴로움이. 무거운 마음이 없어. 갖다 드리려는 게 없어.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거 해결됐느니라. 근심 걱정. 네가 쓸데없이 근심 걱정. 네가 만들어서 자승장구하고 잠못 자고 담 지치고 수면제 먹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나라는 고정관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요. 깨달은 자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심 삶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돼. 이타적 삶이라는 건 자비 연민심의 삶이라는 건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삶은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요. 아상. 내가 없다는 거. 아상이 없어. 잘 다스리면 이타적 삶을 살수 없어. 내가 없은 게 너도 없어. 내가 있으면 너도 있고. 이제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아.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게 이기적 삶이요. 이기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 이기심을, 에고를 버린다는 건 뭐냐? 대상에 대한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뭐냐? 그럼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 뭐가 장애를 일으키느냐?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 그걸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붙들고 집착하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그래서 이타적 삶을 못 살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대한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타적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법, 대상, 경계, 여기서 법이라는 건 대상이요. 제법은 삼라만상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상, 여기는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달마로 조견했을 때, 통찰했을 때, 꿰뚫어 봤을 때 이야기예요. 최고의 가치는 그럼 뭐냐?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고 잡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다고 깨닫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이게 깨달은 자의 견해란 말이야. 알목이란 말이야. 무아란 말이야. 무상이란 말이야. 말 집착할 가치는 하나도 없고, 최고의 가치는 그럼 뭐냐? 깨달은 뭘 깨달았지? 이무소득구를 깨달았어. 최고의 가치는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실체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어서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공을 깨달았던 사람들, 나는 공에서 해탈했어.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의 전향 속에 그 근거가 드러나요.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바뀌어. 그 결과가 드러나야 돼. 이기적 살면서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거짓말이야.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타적 깨달음에 대한 은혜 일치가 돼. 자기 말한 거에 대한, 법문한 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이기적 삶에서 은행일치가 알면,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행일치가 안 되는 것은 수행이다. 깨달았다는 건 거짓말이야. 모순이요. 망어째요.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행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수행자다. 깨달았다 말하는 건 모순적이고 거짓말이다. 보살의 수행은 이차적 삶으로 한 걸음씩 향상일로 하는 것이다. 불자, 보살의,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수행은 이타적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는 거, 향상일로이다. 금강경에서도 아상 법상에 대한 집착을 다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단다. 아상법사에서 벗어난다. 아공복공이 된다. 이게 금강에서 얘기하는 요체요. 무아연기의 공 이것을 깨닫는 게 아상법성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이잖아. 보살은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 금강에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 아상법상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그 공에서 이치를 깨닫고 보살행을 하는 데는 아상법상에서는 즉비보살이다 나오잖아요. 금강에 그대로.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야. 금강의 요체이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자기중심적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수행자고 깨달은 자다. 대승불교 보살 행자다. 바뀌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가로막히고 껍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건 자기 생각에 머물고 거기에 장애가 되고 막히고 그 프레임 속에 껍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로 갇혀 있기 때문에 이타적 삶은 꿈을 꿀 수가 없다. 우리 불자님들 삼법인 죄무상 일체계고 제법모하를 철견 조견 꿰뚫어 보아서 탐지지 삼독심이 빗바래고 스며들지 않아서 무해자재하게 저 허공을 홀홀 날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때 생사 해탈이요 여러분의 불자로서 부처님 맞는 것이 무한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수행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수행 생활에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S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심 심렴 기도 나는 용심아 기지렴 심 화희 위신 화희 형오 아, 동시 지렴 심기 형세네 시란 에 분.

伫结英国的南山呐、啊，才有一挂人，一位比丘，真恭敬提着佛陀的请假，提倡人人乞塔。500位的僧众啊，用恭敬心开始呢，动愿啊。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지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백 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예혼고 온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1: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나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예.
4: 어머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헌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끝에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7개 약인요 교집 3세 일체불

곡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궁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천상 천하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이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하신 관세음께기 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오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보살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0: 선교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0: 어떤 중생이 업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업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0: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사는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 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 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 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을

0: 멀리 닦아 시방의 혈어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의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0: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0: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0: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2: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1: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3: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원전 57년 파켜껏으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

분자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봉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로 양국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사찰 농지 문제에 종단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0: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우리 문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 대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BTN 설법학교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토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학술 강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천태종의 신행을 되짚으며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엔야쿠지에 모인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제 엔야쿠지 회관에서 학술 강연회를 첫 일정으로 막을 올린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1년 전 부산 범어사에서의 만남을 다시 떠올리며 일본에서 재회한 스님들은 형제처럼 가까운 유대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2: 불교계는 한일 양국 관계를 원흉 회통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마음을 거두어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다음에 第 43회 日韓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
1: 학술 강연회 주제는 현대사회의 믿음과 실천. 대회 장소가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만큼 양국 연사로는 천태종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에선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기조 강연을 맡아 신과 행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여정 전체가 신행이라고 밝힌 월도 스님은 마음으로 보는 세 가지 시선을 뜻하는 천태의 가르침, 일심삼관을 제시했습니다.
4: 물질 문명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에 온전히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가 하겠습니다. 가의 세계 안에서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되 공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 일본 측 연사로는 엔야쿠지 산내 암자인 가쿠쇼리츠안 주지 미츠나가 엔도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하얀 장사물수하고 집신을 신은 채 순례하며 꽃을 공양 올리는 히에이산 전통 수행법 회봉행을 소개했습니다. 1년에 100에서 200일간 정진하며 약 7년 동안 총 4만 킬로미터를 순례하는 천일 회봉행은 육체적 고통에서 공을 느끼고 현실을 마주하며 감정을 초월한 평온에 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술 강연회를 마친 양국 스님들은 전쟁이 만연해진 시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법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오는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제24 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에 모였습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산중 전통 사찰들의 농지 문제에 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5: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사회적 변화와 종단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제24교구본사 고창선운사에서 제8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성웅스님, 기획실장 묘장스님, 문화부장 성원스님 등 교육직 스님들이 참석해 정부의 농지법 개정 문제와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고운사 주지 덩훈 스님을 비롯해 22개 교구본사 주지가 함께했습니다.
6: 바쁘신 스님

0: 가운데도 저희 선사에 귀한 걸음해 주신 전국 도구장 선생님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본 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포기한 사찰 수요 농지에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 절단이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종단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3: 농지법 이 부분은 농산부 차관하고 지금 굉장히 그 연락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은 좋은 어떤 그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 대응사 주지 법상 스님은 정부의 법과 제도 변경 과정에서 전통 사찰의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불교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경내 만세루에서 차담을 나누며 지역 포교 현안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심덕섭 고창공수, 정찬훈 선운사 총신도회장이 함께 불교계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지난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태고종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전망입니다. 태고종은 최근 봉원사에서 열린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제 공개 행사에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종단 차원의 적극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등재 추진이 미래 세대와 전 인류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과업이라며 등재 당위성을 강조하고 종조 태고보호국사가 창건한 태고사 등 성내 사찰의 보존과 종교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역사도심과 백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도 성곽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을 노인복지 현장에 온전히 녹여내며 대한민국 불교 사회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스님이 있는데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박사 1호이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관장인 정관 스님이 20여 년의 소임을 내려놓는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관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지난 20여 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정년 퇴임식 현장. 불교 자비 사상을 노인복지 현장에 녹여내며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온 정관 스님이 어제 공직의 소임을 아름답게 회향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어르신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정관 스님은 본연의 수행자로 돌아가 마음이 편안하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6: 섭섭하기보다는 스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5: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1호인 정관 스님은 초대 관장으로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전국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전통 장문화를 활용한 종로엔 장금이 일자리 사업과 강북권역 최초의 디지털 센터 오픈, 마을 공동육아까지 펼치며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스님들은 정관 스님이 일궈온 복지보살행의 공덕을 기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축원했습니다.
7: 사회복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불교 사회복지에 정관스 같은 복지보살이 끊임없이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8: 스님께서는 드러내기보다 실천하셨고 앞세우기보다 함께 걸으셨으며 가르치기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피어난 자비의 향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5: 정관 스님이 지치지 않고 보살행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경청이었습니다. 언제나 노인복지가 좋아서 한다며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은 식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

0: 임을 남겼습니다.
1: 밑거름은 불교 자비 정신이다. 그걸 그대로 실천하셔서 불교 자비 복지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 우리 정관 스님께 감사하고
2: 그동안 이 도량에 심어 놓으신 사랑과 열정, 헌신의 씨앗들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0: 불교 사회 복지 최일선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은 정관 스님은 이제 주지로 주석하는 서울 소림사로 돌아가 직장인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 젊은 층 포교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복지관 회원들은 아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님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3: 4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뵌 스님의 모습은 청정한 수행자께서 펼치시는 보살의 그 자체였습니다.
0: 꽃이 피면 향기도 저절로 핀다는 말처럼 정관 스님이 걸어온 세월 역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채운 자비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민족의 영혼을 깨운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세상에 내놓은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 세미나에서 100년 전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새로운 한국 철학의 안으로 집중 조명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일제강점기인 1926년 초여름 출간돼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집 님의 침묵.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온 이 시집에 문학사적 가치와 사상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6: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100년 전의 님의 침묵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5: 세미나에선 만해 스님이 서구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님은 군사력을 앞세운 서구 제국주의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무력 대신 공평한 법과 진리가 통하는 이른바 도덕문명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사람과 자연, 세상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만해의 생각은 동학이나 원불교의 개벽정신처럼 우리 땅에서 자생한 주체적인 근대 사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7: 만해가 지향한 도덕문명은 이와 같이 전통과 서양에 어우러진 보다 고차원적인 평등, 자유, 평화, 정의가 구현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만해는 님이라는 시어로 표현하였다. 다만 아직 그 님은 현실에서 도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침묵이라고 한 것이다.
5: 이어 발표자들은 시와 철학이 엄격히 분리된 현대 학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만해 스님의 시가 지닌 철학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논리와 언어 중심의 현대 철학이 삶의 복합적인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한 지금 만해 스님의 시적 상상력과 이야기 철학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불교 철학을 시로 상징화한 만해 스님이야말로 20세기 전반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였다는 평가입니다.
8: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서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이게 과연 시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가?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어떻게 이게 그렇게 짜임새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삶이 그렇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만해의 시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5: 만해의 시를 철학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문화를 뒷받침할 한국 철학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읽힙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는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과거의 문학적 유산에 가두지 않고 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주체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BTN 설법학교에서는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교육에 이어 AI를 활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법회 안내문 작성부터 불교 학술 연구까지 디지털 시대 AI 활용법을 익힌 설법학교 마지막 강의 현장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화면 속 질문 하나에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시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TN 톡톡톡 설법학교의 마지막 날인 어제, 참가자들은 진각종 탑주 시민당에서 태블릿 PC와 휴대폰, 노트북을 펼치고 AI 포교사로 변신했습니다. BTN 이혁준 PD의 강의 아래 생성형 AI 흐름을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워갑니다.
10: 조금 낯설고 어색하기는 한데요.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보탬이 되는 시간이

0: 이기도 하고.
1: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법회 공지문을 작성하고 법문의 초안과 사찰 안내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또 포스터 이미지를 뚝딱 제작하는가 하면 유튜브 채널과 사찰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전략도 습득했습니다.
2: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는 참 즐겁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화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앞으로 즐거운 교화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AI 기술은 단순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넘어 불교 연구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전 번역과 자료 분석 등 학술 연구의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강의 초안 작성법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검수 과정까지 꼼꼼히 익혔습니다.
3: 지금 대장경이나 주석 논서 디지털로 아니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다 알려주는 것도 있고.
1: 전통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도전. 톡톡톡 설법학교는 말의 전달력부터 디지털 기술까지 배우며 미래 포교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4: 천연고찰 부산 운수사가 지난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교와 인문학 강좌의 종강식과 책거리를 진행하며 특별 강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불교의 가르침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게 풀어내며 200명의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범일 스님은 종강식에서 수강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운수사 불교 강좌는 주지 범일 스님이 저술한 조화질라고 통과 등을 활용한 명쾌한 강의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운수사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인재 양성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공익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소식, 그리고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딥페이크 피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자산으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 및 아동학대 살해관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불교 문화가 심리적 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 등 사회공익 전반의 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가족보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자살과 우울증,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정 조절과 불안 해소에 선명상 실참 등 한국불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마음 안보를 국토 안보만큼이나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불교계는 일시적인 쉼과 휴식을 넘어 정신적 영역의 보완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법륜 스님이 방송에서 AI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종교인을 사칭한 AI 생성 콘텐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여전히 법륜 스님을 비롯해 성철 법정 스님 등을 사칭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허위 정보임에도 현행 법 제도론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란 이유만으론 불법 정보 심의가 어려우며 명의 도용이나 명예훼손 심의 역시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조차 생성 표시 의무만 부여할 뿐 해외 제작 콘텐츠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유튜브에 신고 후 조치 정책도 반복적인 채널 개설을 막긴 어려워 사실상 속수무책인 게 현실인데요. 스님들의 사진과 목소리를 이용한 허위 법문 영상이 전법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플랫폼의 사전 탐지 강화와 대리 신고 제도 마련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AI는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게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이제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는 어떠한 해결책을 냈는가를 게율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뭐 좀 오래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갖고 수많은 나라들, 작게는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사회, 가정에서도 계속 여러 존재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하죠. 누군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거나 그를 통해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는 개발을 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연둥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뉴스 속에서도 로봇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로봇이라는 표현을 넘어 이제는 휴머노이드라고까지 해서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인간의 삶을 같이 해나가기도 하죠. 근데 요새 이 휴머노이드 AI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과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정도가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집의 환경, 공기 그런 거를 스스로 측정하고 계산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는 그 안에 자기의 더러워진 것들을 빨래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다 여러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히 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좀 과열되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힘으로써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등장을 하고 있죠. 마치 경쟁이 다툼이고 싸움과 같은 모습으로 벌어지기도 하는 게 여러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우리 주제 힘은 더 큰 힘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힘을 기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힘이라고 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이때 말하는 힘은 분명히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 한 존재가 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사회에서 자리 잡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또는 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 살아가는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바로 힘이라고 하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력이라고 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힘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투게더의 주제인 힘은 더 큰 힘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 힘으로써 모든 것을 비교하고 힘을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작은 힘을 가진 존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그러한 어쩌면 이 사회에서 좀 더 부정적이고 그를 통해 사회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화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이 세상을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힘에 지배되는 세상이죠. 우리는 힘을 길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그 힘에 의해 누군가는 또 지배되고 있죠. 그리고 힘이 앗아가는 세상, 힘에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의 것 또는 어떤 존재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고 그 존재는 미처 자신의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힘에 굴복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이 지배하고 힘에 지배되고 힘이 앗아가고 힘에 굴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힘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길러 그 힘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 파워, 한문으로 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다, 애쓰다,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었죠. 힘을 쓰는 겁니다. 힘쓰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무언가를 해나가서 자신이 그 기술 또는 그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 살아가면서 애쓴다라고 하죠. 애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애를 써서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며 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불교에서

에서도 바라봤던 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른 모습의 힘이 존재하죠.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폭력, 무력, 권력. 이 세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힘이 사라지고 그 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이 갖는 무자비한 힘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 파워, 력으로 대변되고 있죠.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죠. 말 그대로 무자비한 모습. 힘이 있을수록 자비로워야 되고 그 자비로움으로써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끌어주는 그 힘인 것이죠. 누군가가 쓰러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힘, 누군가가 뒤처지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아닌 오히려 폭력적으로 그를 때리고 무력으로 통제하고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 근데 점차 사회는 이러한 힘이 올바른 힘인 양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켜봐다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면 그를 아래로 내려보고 자신이 그 위에 서서 폭력을 휘두르죠. 그리고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강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행동 하나, 사람들이 따르니 그 사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아니, 우리가 월급을 주고 돈을 주지 않냐? 이거 한번 못 해주냐? 너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이런 불합리함에 나는 절대 따를 수 없다. 그리고선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택시를 딱 잡아갖고 집에 가려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대중교통을 못 타겠고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한테 이제 일산 어디 깊은 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산 어디 쪽으로 좀 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기사님이 아,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너무 늦어서 들어서 갔다 나오면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퇴근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기사님, 제가 돈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돈더 드릴 테니까 그 안에까지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자 기사님이 아예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시간에 가면 가족들이랑 저녁도 못 먹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아니 제가 돈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드린다고요.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머리를 딱 때리면서 아, 이 기사님의 모습이 방금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던 걸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실례한 것 같습니다 해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곧바로 그 회사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오, 자신이 또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똑같은 모습을 내가 했다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던 거 있습니다. 내일 돌아가는 대로 말씀하신 거 곧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똑같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크게 뉘우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 반성의 모습, 참회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자입니다.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건 틀렸다, 나는 못해 라고 하지만 그게 곧바로 나의 일이 되는 순간 아니 그거 못해 주냐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합당한 무언가를 주지 않냐 똑같이 폭력, 무력,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입장이 됐을 때 나는 그것을 올바르게, 자비심이 있게, 아랫사람을 잘 포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힘에 대한 모습이고 그 힘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자는 것이죠. 법망경 제21경계 불인위범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하는 도리가 아니니라. 아랫사람을 때리고 꾸짖으며 날마다 삼업을 일으키고 입으로 무량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고의로 치력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보살이 자비심 없이 원수나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보복한다면
경구

죄를 범하느니라. 즉 힘으로써 자신보다 낫거나 자신에게 화를 냈던 사람 또는 자신에게 무언가 창피를 주거나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품을 줄 알고 자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닌 때때로 우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나는 혹시라도 그 힘에 취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또다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재차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교에서 바로 인욕, 참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장이라고 하죠. 사분율 비구계본에서 가장 중요한 출가자 또는 수행의 덕목에 대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욕이 제일의 도라네. 부처님께서 무의를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하셨네. 출가를 했어도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하지 않는다네. 인욕,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인욕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가 확인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단순히 참고 견뎌서 나는 당한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오히려 참아주고 견뎌서 이 순간을 보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탐욕, 즉 비교하고 싸우려는 그 힘의 욕망이 다시금 끓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망은 나를 화로 일으켜서 폭력적인,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는 탐진치 삼독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탐진치가 발동되는 순간 우리는 중독된 겁니다. 투게더 중독된 삶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독이 발동됐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려서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순간 화와 어리석음이 이끌어와 똑같은 모습을 할 겁니다. 내가 싫어서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욕했던 그 모습, 부정하고 비방했던 그것을 나도 똑같은 힘으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거나 나와 조금이라도 경쟁한다 싶으면 갖다 쏟아붓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1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해서 희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인욕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회적 구조로 바라봐서 아 그럼 결국엔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인욕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내용인 듯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먼저 포용해고 끌어안는 것과 그냥 흘려보내듯이 모른 척해서 그냥 참고 보내는 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훗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신 차려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우리가 나를 도와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똑같이 남을 괴롭힌다면 그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되는 순간 무력이 될 것이고 그 무력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힘의 작용이라 봐 다시 권력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힘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비로서 이끌어주는 힘이어야 됩니다. 힘을 함부로 쓰는 건 그 함부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무언가를 빼앗고 싶거나 또는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탐욕, 그 탐욕에 의한 것이고 그 자체로 무자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처님이 성도하기 직전에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까만색의 모습이 있고 앞에 또 여인들도 있는데 바로 마왕 파순과 그의 딸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한 거죠. 부처님은 이때 인욕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으로 힘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었겠죠. 최고의 신통을 다 가지신 분이시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바라보십니다. 아, 이 여인들, 마왕 파순의 다섯 딸이죠. 바로 우리가 가진 오용락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파수는 지금 여기 셋이 있는 이유는 탐진치로 나타내는 것이고 원래 파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이끌고 나를 안일하게 안 주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편안하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 바로 탐심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싸우고 힘으로 다스려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제함으로써 이것들을 아울러야겠구나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 속에서 이것들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순간 들끓는 이러한 오용락과 탐진치의 욕망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은 열반, 니르바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무언가가 욕망으로 끌거나 경쟁을 통해 손해를 본 거나 그래서 화가 난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깨달음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 힘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써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통해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 더 행복하기 위한 마음이 어떠한 욕망에 의해서 경쟁과 비교가 되다 보니 다툼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툼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다툼의 상대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못 견디고 그보다 더 나았고 싶고 그보다 더 갖고 싶고 그보다 더 힘이 세야 된다라는 그 탐욕이 다시 이끌어 무자비한 모습으로 화를 내고 또 어리석음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더 올라가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 때때로 타인을 억누르기도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고 법망경 제7중계 자찬회탁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계율 속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만약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빼앗아 비방을 받게 한다면 보살의 발아이제니라. 우리 이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헤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경쟁이 붙거나 또는 우리 선거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자찬회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를 막 드러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모자라면 저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다툼에서 똑같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니 저 나라는 못 사는 것 같아. 저 나라를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식을 달아버리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전에 국민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호구조사라고 하죠. 우리 집에 차가 있냐, 피아노가 있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있어요. 칼라 TV가 있냐라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학우들이 친구가 있는 데서 손들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없는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사회 일반적으로 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게 됐죠. 그럼에도 근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 욕망 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속 사회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강남 3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제가 얼마 전에 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오길래 아 참 애쓴다라고 했는데 좀 사회 부정적으로 비꼬듯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좀 하거나 엘리트가 되면 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도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데만 가려고 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공대나 과학 같은 데 가서 나라를 발전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공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병원에 의사가 돼갖고 빨리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한편으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행복,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어느 지역, 어떤 집, 무엇이 보이는 것이 마치 성공이냐, 그러기에 없으면은 잘못된 거이냐, 자꾸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 말 그대로 이 자찬 회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회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 우리도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호구조사를 자신들이 드러내거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연예인들 나오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 아, 참 힘들었지만 노력해서 성공했구나.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편으로 너무 자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강이 보이거나 뭐 강남이나 넓은 집만 등장해서 집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듯이 그런 모습을 나오면 방송에 이러는 게 나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자라고 누군가가 아이돌이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이 꿈꾸기도 하는데 꿈을 꾸는 모습이 결국 그렇게 재산 증식, 어떤 집을 갖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얻지 못하면 내가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얻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서 힘을 더 큰 힘으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더 큰 힘을 갖는 순간 누군가를 누르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힘은 그렇게 행했던 폭력은 반드시 더 큰 힘에 눌리고 폭력은 더 센 폭력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들도 등장을 하죠.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운동에 학부모님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제 보시죠. 보시하듯이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누구 부모님이 더 뭘 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우쭐해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막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운동회 학부모님들이 멀찌감치서 바라보게만 하고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데 점차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인식이 되면 커가면서 계속 힘에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힘의 인식은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비는 그대로 되돌아와 나로 인해 나와 함께 모두가 자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능력을 키웠다면 그걸 다시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하니까 나는 한강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욕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끌어주거나 밀어줄 수도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아사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계속된 발전 속에서 나의 힘은 결국 점차 작아질 것이고 잊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항상 투게더를 말씀드리면서도 투게더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투게더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방송, 더 잘하는 스님, 더 좋은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알아주심 속에서 저는 또 무언가를 더 준비하기 위해 투게더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방송국 BTN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자비로서 함께하고 함께

함께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투게더를 하니까 내가 잘난 거야. 그러면 금방 티가 나고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알아주실 겁니다. 금방 이 방송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그 낮춤 속에서 오히려 내가 낮아진 걸 누군가가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 상호작용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보리의 가르침을 중생과 함께 할때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상구보리, 나는 보리를 구했으니 너희들 위에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와중생, 중생을 위해 다시금 더 낮은 데로 내려가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 왜? 그 속에 중생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도 수행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자찬회타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나 혼자 뛰어나고, 너는 못났고, 너는 나보다 부족하고, 너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가 아닌 오히려 자리이타.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이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자비이며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도리가 이 자리이타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결국 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어 우리의 배려와 존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찬회타와 같이 교묘하게 나를 띄우기 위해 애쓰고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줄 압니다. 저도 과거에는 운전을 할때 누군가가 막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들게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도착해서 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가 이후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해인사 나온 이후로 제가 여러 법문이나 지금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운전을 많이 하는데 꼭 지키려고 하는 게차 안에서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앞으로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배려해서 자리를 넓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비상등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시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아, 저렇게 또 자신이 배려받았다라는 걸 알아주셔서 이렇게 비상등을 한번 눌러주시는 모습에 저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무리 늘어져도 한 5분 안, 5분도 안 걸려요. 내 인생에 5분을 투자해서 기분이 좋고 뭔가 배려받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그 5분은 50분 이상의 큰 자비로 되돌아올 겁니다. 근데 악착같이 막 붙어가지고 막 아무 절대 끼워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막 험한 말로 그 사람에게 막 말을 하면 결국 그차 안에서 그 욕을 듣는 건 접니다. 차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빵빵거려도 그차 안에는 유리가 있어서 밖으로 들리지가 않고 나만 듣게 되죠. 결국 내가 뱉은 그 구업에 막 쏟아낸 욕은 내 귀로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을 하고 욕을 먹는 내가 있으니 얼마나 그 업이 더 두터워지겠습니까?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심한 말은 어느 순간 내 성격을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화가 많고 성질을 많이 내게 되면 어린아이도 점차 인상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막 괴롭히고 어렵게 되면 날카로워져서 무는 강아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사람만 보면 할퀴죠. 근데 배려받고 사랑받았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이 와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상이 바뀝니다. 우리 연초나 그런 데 가면은 막뭐 보러 가시잖아요. 관상도 보러 가시고. 관상을 보러 다니시면서 관상을 신경 안 쓰면 관상이 좋아질 리가 없죠. 좋은 관상을 받고 싶으시면 좋은 관상이 생기게 살아야 됩니다.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나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자비로 받아주게 되면 조금 더 웃을 줄 알고 밝게 넘어가면 관상이 바뀝니다. 여기 막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걸 찍고 막 이렇게 화난 찌푸린 얼굴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로워야 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인상에 나오죠, 우리.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요새 사회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이 표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관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제가 숭상 큰 스님을 참 되게 존경하는데 스님의 모습이 되게 좀 포대화상 같이 밝으시죠?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법을 설하시고 Only don't know, only do.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진짜 그말 속에, 그 표정 속에 자신이 그러한 수행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청하 스님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청하 스님의 항상 그 어린아이 같이 미소 지으면서 법을 설하시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또 한편으로 법정 스님을 제가 또 굉장히 출가 2년부터 굉장히 존경하는데 스님의 그 날카로운 수행자 같은 모습 속에 스님이 얼마나 이 수행에 대해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셨는지 이 말씀드린 스님들의 모습에는 그대로 법이 담겨져 있죠. 이처럼 관상은, 인상은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서 품격 있고 그리고 자비로운 보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의 신구의 모습부터 드러낼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익이 좀 있어서 저 모습을 저렇게 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배려해서 나도 볼수 있고 모두가 볼수 있는 이러한 배려의 모습을 가질지. 제가 항상 이 투게더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투게더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할수 있는 거죠. 내 것을 조금 주더라도 나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도 나로 인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폭력으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조차 뺏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더 높은 데 앉아서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아 바라보면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른, 수행자, 참된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아이를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해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감 속에 자신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삶으로서 그것을 우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모든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존재들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법계,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1250나한이 있는 사찰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나한님 한분한 분이 다 다릅니다. 키도 얼굴도 표정도 다 달라요. 나한을 우리가 이렇게 모실 때 500나한, 1250나한 다양하게 모시는데 그만큼 깨달은 자가 많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일체 중생 실효불성 모두가 부처 아닌 존재가였고 이렇게 각 각색의 모든 표정의 존재들도 다 부처이고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 다 부처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존재에게 있는 힘껏 자비의 힘을 써주십시오. 할수 있는 힘을 자비로 써주십시오. 온갖 방법의 힘으로 자비롭게 살아주십시오. 그 존재들 한명한 명이 부처와 다름이 없고 그 존재들 모두가 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비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만이 나는 희생하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나도 베풀고 있으니 그도 나와 함께 자비로서 베풀어 줄 것이다. 자리 이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었던 땅에서도 꽃이 피듯이 지금 우리가 좀 삭막하고 너무나 지나친 경쟁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 무자비한 힘의 세상에서 내가 하는 작은,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자비로운 힘이 얼었던 세상을 환히 밝히며 연꽃이 얼음 위에서도 피어 환히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연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드러냅니다. 어떠함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인욕하고 정진하고 수행을 닦으면 자비의 힘으로써 꽃과 같이 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꽃이 피어남을 나 혼자 피어남이 아닌 모두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꽃밭에 우리가 가면 되게 기분이 좋고, 아, 저참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었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진흙탕과 같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환한 연꽃이 피어 세상을 함께 밝혀주듯이 나도 희망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얼었던 땅 속에서도 얼음을 뚫고 나와 꽃이 피듯 나도 수행하고 노력한다면 저렇게 꽃을 피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자비의 실천, 자비의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와 경쟁과 다툼의 힘에서 자비와 배려와 존중의 힘으로 살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불자의 행이며 삶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태어남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태어날 생자는 그냥 단순한 생이 아닌 태어남의 생을 넘은 살아감의 생입니다. 살아감의 생인 순간 그 안에 행이 들어가고 행을 통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태어남에 의해 나는 좋은 집안, 돈이 많고 권력에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우쭐하고 우월한 거야. 그걸 우리는 금수저라고 부르죠. 그리고 너희는 조금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 흙수저야.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저를 내가 손으로 잘 잡고 맛있게 음식을 떠서 먹고 내 음식이 좀 여유가 있고 많다라고 하면 그 숟갈로 떠서 남에게 덜어서서 보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훨씬 큰 힘을 되돌려 받을 것이고 그 힘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 선업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선업을 쌓게 내도 좋지만 선업을 쌓음으로써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걸 안 해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마음 한 번의 배려, 끼어들기를 한번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해서 비상등을 켜서 즐거움을 줬던 그 마음,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즐거웠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저 차를 끼워줬는데 내 옆 차는 왜 난 안 끼워줘? 라고 해서 똑같이 빵빵거리고 막 하면 그 온 도로가 다 막힐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있는 모두가 험한 말을 할 것이고 그 쏟아진 구업에 의해 우리는 더 거칠고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정체 속에서 모두가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배려는 하나의 자비의 행은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태어남이 어떠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태어남이 아닌 태어남의 생을 넘은 살아감의 생으로서 그 생을 행으로 이끌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고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을 나타낼 것입니다. 즉 탐진치의 힘을 이제 자비희사의 힘으로 바꿔주십시오. 경쟁을 위한 탐욕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살고 화를 내서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진의 힘이 아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희, 즐거움의 힘으로 살아주시고 어리석음, 치로서 그를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힘이 아닌 사, 나를 낮추는 힘으로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시오. 탐진치는 결국 삼독으로 우리를 빠뜨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독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노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차피 태어나 죽을 것이라면 자비희사로 살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죽는 것을 넘어 내가 통제해서 살아가다 떠나는 죽음으로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삶을 바라보고 유한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소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과 이전을 살았고 지금을 살고 있으며 지금을 통해 내일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인연들을 또 만나고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듯 인연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듯 그 마음 그대로 자비희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롭고 함께 기뻐하고 나를 낮추는 그 힘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더 자비로 이끌어 줄 것이며 여러분을 행복하고 존중받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0: 것이고 그 강해진 힘은 이제 폭력, 권력, 무력을 넘어 함께하는 행복의 수행력이 돼서 우리를 오늘에서 내일로 이끄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 가족들과 함께 내가 지금 행복하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 힘내셔서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람드리며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더욱 힘내시고 오늘 그 힘으로 더 행복의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시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람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것입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6: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0: 철회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찌르란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8: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9: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8: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카페와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의 일생을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 안 좋은 사건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는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기보다도 새로운 명상 집단. 그래서 기성층들이 강했던 지역인 이 사위성에서는 불교가 진입할 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 같은 7층 집에 기원 정사를 짓는 것도 그 돌파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왕사성보다 왜 사위성에 더 오래 계셨냐면, 이쪽이 전방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빠지면, 그러니까 두 거점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두 거점, 그러니까는 왕사성과 사위성, 사위성은 두 거점은 완전히 잡아야 되는 거고, 바이샬리까지 큰 거는 한 세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력한,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나라들도 있고 뭐 하지만, 큰 거는 요 한 두 개 플러스 완 정도, 바이샬리까지 이 정도였었고,

그래서 사위성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온다라기보다는 불교가 확 치고 올라가니까 기성층들이, 기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눌러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게 사위성이다라고 기록에는 나옵니다. 아닐 걸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닐 걸로 얘기는 하는데, 왜 하필 사위성으로 나오느냐? 왕사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는 뭐냐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바달타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부처님 72세 때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때문에, 부처님 만년이 돼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불교 교단의 계승자가 되려고 그랬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가 구멍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몸에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왔대. 그래서 부처님을 긁어서 뭔가를 이제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해서 손톱에 독을 묻히고 부처님께 반성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것처럼 오는 과정에 땅이 열리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옥에 떨어진 자리들도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이렇게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사위성이 어떻게 보면 사위성이 연못 지역, 그다음에 약간 습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제바달타 사건은 왕사성하고 바이샬리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오기는 사실은 어려워. 그런데 사위성에 워낙 이런 음모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가 사위성 쪽으로 옮겨서 이야기가 붙는 것 같아요. 지옥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맞다. 요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 제바달타 교단이, 제바달타 이게 수행처 뭐 이런 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바달타 교단이 나중에까지, 보편 스님, 현장 스님, 의정 스님이 갔을 때 700년대 뭐 이런 때까지 700년대, 800년대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안에 또 있어. 그러니까 반불교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반불교. 부처님과 좀 다른 스타일의 어떤 거를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 예, 나중에 또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도 처음에 율장 같은 걸 보면서 참 이게 뭐지라고 했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은 탁발한다라고 생각하거든, 스님들이. 아닙니다. 탁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양청이 있어요. 공양청은 뭐냐면, 지금도 공양청이라는 표현을 불교 안에 썼어. 그래서, 탁발은 내가 가서 집집마다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돌면 돼. 그냥 그건 순서대로 돌아야 돼.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집부터 시작할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멈추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탁발은 무슨 의미냐면 음식에 대한 취사 선택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 동네에서 계속 살면 어느 집뭐 많이 먹더라라고 하는 게 나름 이게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카레 좋아한다 그러면 저집 카레 많이 먹더라 그러면 그쪽부터 돌면 돼요. 이거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생각 잘해. 그런데 가장 불교 교단에서 부처님의 행동 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양청 문화예요. 공양청. 공양청은 신도가 청에서 먹는 거거든요. 스님이 거기 가서 잠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의식주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가 다 중요하잖아요. 의식주가 중요한데, 옷은, 가사라고 하는 분소이나 안 그러면 할자를 입는다. 이건 거의 비슷하게 뭐 제복 같은 걸 해서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입는다고 해서 뭐 명품을 입을 것도 아니고, 뭐 꽃수놓아진 걸 입을 것도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걸 주지 않아요.

주거는 옛날 2500년대 주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평등적인 부분이 강하고 이게 가장 편차가 커요. 시기. 그래서 걸식은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받아먹는 거고, 랜덤으로 받는 거고, 공양청이 문제가 좀 있죠. 공양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양청 방식은. 내가 굉장히,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현전승단, 이 앞에 있는 현전승단. 현전승단은 뭐냐면, 그 안쪽에 범주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정사야. 그럼 월정사 선생님 다 오시라고 하세요가 가능한 거야. 다 오시라고 하세요. 네, 형편이 좋으니까 월정사 선생님 100명 오세요. 그러면 현전승단 전체를 공양 올리는 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뭐 100명씩 할 정도에 내가 그게 안 돼요. 나는 한 5명 내가 지금 월급 받는 정도로는 한 5명 정도만 해서 그냥 꾸준히 한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볼게요. 가능하잖아. 그거를 승단에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할 수 있어. 위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리자가 있거든. 일종의 반장 같은 스님이 좌차순으로, 그건 출가순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하가석 같은 분이 계시면 나는 탁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양청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물론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7번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은 건너뛰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공항에 들어왔는데 한 번은 삼각김밥, 한 번은 신라호텔 이러면 조금 운이 없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어쩔 건데 그거 뭐 복불복이지 뭐 순서대로 가는 건데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도가 하는 게 있어요. 신도가 한다는 건 뭐냐면 신도가 찍어가요. 5명을 이스님만 아니면 한 스님만 계속 찍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팬이지.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탁발 나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인기가 좋은 스님은 번호표 뽑아. 번호표 웃돈 주고 순번 바꾼다. 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사람은 몰리고 없는 사람은 맨날 탁발이고 그게 같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 그 위화감이 진짜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 건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여러분이 봤어도 좀 뭐가 좀 그렇잖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이래서 운동회도 안 하고 뭐 이런다는데 등수를 안 매기 위해서 운동회도 안 한다는 세상에 이때 제바달따가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를 공양청을 없애고 걸식으로 통일하십시다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맞지 않다. 공양청 할 사람이 있으면 공양청을 하고 걸식으로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걸식을 해라. 처음 들으면 제바달따가 맞는 것 같아. 평등이잖아. 이게 다 평등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경쟁이 붙어야 집단이 발전합니다. 다 하향평준화 해버리면 아무도 안 움직여. 공산주의 같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 바보지? 뭐 한다고? 그런데 옆에 사람은 나는 계속 탁발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탁발 집단이 있고 계속 탁발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기 없음. 인기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경향성도 있고 이쪽 경향성도 있는 거야. 이게 좋으면 나도 저 스님처럼 법문을 잘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수행을 해서 뭐 신통이 있든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집단이 발전해 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똑같아. 이게 집에 이렇게 보면, 대대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교사집에서 교사 나고, 의사집에서 의사 나고, 변호사집에서 변호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부모님도 그 길을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무원집에서 공무원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걸식할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적으로 돼서 공부해서 이걸로 바뀌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해서. 집단 전체가, 기성층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선행하던 다른 종교들을 이기고, 확 빨리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룰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 발목 잡으면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뛰도록 해주고 박수 칠수 있는 정도만 해주면 그 집단은 발전해. 예. 네. 그래서 차등을 둬버린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제바달단은 통일을 원했고 제바달단은 평등주의자인 거예요. 부처님은 차등이에요. 차등. 차등이 오히려 평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평등에 대한 생각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바달따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왕사성에서도 한번 나와요. 그게 추상조복이라고 코끼리 사건이고, 또 하나는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와서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건 사위성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제바달따가 나중에 완전히 분리되는, 불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왕사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넘어올 일은 없어. 그런데 왜 사위성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위성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요. 있어서. 그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기원정사가 들어서고, 불교가 잘 나가. 새로운 건데, 막 이렇게 막쫙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옆에서 막 견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수적인 땅이라 그랬잖아.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사건. 이것 때문에 부처님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전차바라문녀 사건이에요. 전차바라문녀. 전차가 사람 이름이고, 바라문 여성, 바라문 계급의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차바라문녀 사건은 해결이 금방 생각보다 쉽게 됐던 것 같고, 살인사건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불교의 여성을 보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그 절에, 기원정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도다. 저 신도임에 확실하다라고 대중인식이 퍼졌을 때그 사람을 죽여서 기원정사 옆에 묻습니다. 와, 이거, 세지요? 기원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묻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서 시신이 드러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살인 사건이 뭐 적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살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살인 사건이면 전국 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연쇄나 토막 정도 나와야 전국 뉴스가 되지. 지금은 단신으로 끝나는데,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살인사건 정도가 나면 며칠짜리 전국 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거예요. 아, 여성이 이쁘고, 이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입막음을 하려고, 이제 죽인 거 아니냐. 소문은 그렇게 퍼뜨린 거야. 근데 저게, 변증하기가 너무 어렵지. 방어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당사역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대당사역기는 현장 스님 기록이, 그러니까 훨씬 뒤의 기록이라고. 600년대 기록이니까 부처님하고는 굉장히 먼 기록인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회자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천신이 보증을 했다. 그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천신이 증명을 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증명 안 됐구나. 사건 종결 안 됐구나. 끊임없이 계속 말이 돌면서 문제가 생겼었구나. 그거를 결국 방어해낼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저거 뭐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 쪽에서는 그런 식의 방어 기제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궁핍한 거지. 천신이 증명해줬다. 야 이거 뭐 장난해? 근데 그 스토리가 600년대까지 내려오고 있더라. 아 그러면 무진장 아마 큰 사건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전차 바람은요 사건은 뭐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다른 종교 쪽에서 계속 신도로 이 바람은요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두 분은 다 얼굴이 되는 겁니다. 얼굴 안 되는 사람을 파견하진 않습니다.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신도인 거를 다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저 여성이 배에다가 바가지를 넣고 부처님 애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입니다. 임신 사건. 이거 이 시신 사건은 겁탈 뒤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임신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거는 쉽게 해명이 된 게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흰쥐가 신이 변신을 해서 흰쥐가 흰쥐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그 묶었던 끈을 끊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바가지가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뭐 꼭 흰쥐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흰쥐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 좀 이렇게 좀 우악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했으면 끝나.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약간의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바가지가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럼 상황 반전이지. 상황 반전이지. 그렇게 됐던 사건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차 바라문녀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이 전차 바라문녀는 산채로 그렇게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야, 이거 산채로 지옥에 또 떨어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제바달따 이야기는 훨씬 뒤에 거고, 거기에 갖다 붙은 거고, 원판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쪽 이야기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된 걸 거라고 추정을 해요.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 지옥이, 고대에는, 아주 옛날에는 지옥이 어떻게 있냐면, 자, 여기가 우주의 중앙이에요. 그게 이제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은 이렇게 큐브 같이 생겼다라고 구사론에 나옵니다. 구사론에 네모예요. 8만 유순. 가로 세로가 8만 유순. 그리고 루탄경에는 8만 4천 유순으로 나오고 그 형태와랑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썼어. 수미산은 어떤 형태의 산인가? 참 진짜 별걸 다 했다. 내가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다? 그걸 논문으로 썼어.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사후 세계가 어떤 거다 이거 논문 쓸까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수미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산파래라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아홉 개고
바다가 8개가 있어요. 산 사이에. 그리고 맨 마지막 산이 처리산이에요. 처리산. 철로 된 테두리산. 처리산.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재질은 철이라고 하는데 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금속인 금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금강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이 금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철이 금강. 철이 금강. 그리고 저 철이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철이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그 사이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쭉 들어있고 여기가 수미산이고 요 맨 마지막 사이가 두 겹으로 돼 있으면서 요 철이산 사이에 오무간지옥이 있어요. 철이산간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중앙으로부터 변방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중앙 쪽은 강하고 옆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도로부터 좀씩 떨어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여기에 무간지옥이 있어. 무간지옥. 오무간지옥.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면 형체가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을 다 늘려가지고 딱딱딱 포개버려요. 이게 늘어나야 고통을 받는 면적이 커진대. 네, 작으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겹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지옥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수평 안에 있다니까 수평 세계 안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지옥들이 고대에 보면 다 왔다 갔다 했다. 헤라클레스도 하데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케로베로스의 개 지옥을 지키는 개를 두드려 패고 오더라. 뚜껑 패고 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도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승을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늘상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내용 중에 하나가 배, 강, 지옥을 흐르는 강, 테티스의 강, 뭐 아니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도천 뭐 이런 식의 강, 그리고 그걸 건너가는 배, 아니면 뭐 다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개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개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근데 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의 개라는 건 뭔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장경에도 개 얘기 나온다. 개 나온다. 쇠로 된 개, 철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란분경 변상도에도 개 그림이 있는 게 일본에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산채로 지옥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기원 전후가 되고 기원 전후 전에도 아마 마가다 사위성 쪽에는 땅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지옥 이야기 나올 때 뭐가 있냐면 온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천. 온천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온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뜨거운 물.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온천에 왜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속에 지옥이 있고 지옥 보일러가 데펴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이 나오거나 깊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못 같은 게 있으면 지옥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뭐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 철이산하고 철이산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이 얘기도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지옥에는 불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하면 다 녹는데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은 긍정과 부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단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하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단단한 거는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금강산이 긍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철이금강이라고 그래서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철이금강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게 법화경이고,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살고, 거기서는 지금 우리 고성의 금강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보살의 주처고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거는 좋은지 어떻게 보면 경관이 수려한 데를 금강이라고 불러. 그래서 금강산, 소금강, 해금강 뭐 이래서 다 금강이면 좋은 거야. 그래서 금강이라는 단어는 호불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더라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사성 쪽에 가면 온천이 있고 사위성 쪽에 가면 늪지가 있어. 늪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땅속으로 빠졌다. 지옥까지. 그래서 땅이 열리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설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차바라문녀가 뭐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평등세계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니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평등세계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후대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포를 떠가지고 쫙쫙쫙 구분하면서 시대들이 어떻게 섞였다라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 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는 다 지문들이 있어. 그리고 그 지문이 좀 뚜렷하면 그거를 다 뜯어낼 수 있는 거고, 지문이 너무 조금만 남았어. 그러면 그 범인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냄새는 나는데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천불하연. 천불하연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사분율 51권. 뭐 이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신통 겨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다 사위성 이야기입니다. 사위성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신통이에요. 최고 신통.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장대 끝에 장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 위에다가 바루를 하나 묶어놓고 여기에 보석들, 돈 나갈 만한 것들을 많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어 올라가지 않고 신통으로 날라서 저것을 따가면 주겠다. 신통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저것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때 빈두루존자가 저곳에 있다가 결국 빈두루존자가 저거를 하늘을 떠서 저것을 따갖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교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위를 차지하는 거지, 불교가.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빈두루존자가 서열로 보면, 신통 서열로 보면 목건년이 있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비구 스님들 중에는 주리반트, 그 다음에 빈두루파라타 정도의 서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빈두루존자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대지도로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교만해. 원래부터 대대로 부잣집에 태어났대. 그래서 스토리에 보면 어깨에 막 뽕이 많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금생이만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대대로 부자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부리는데 아주 익숙하대. 나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세세생생 이렇게 됐었던 거야. 대지도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를 길게 해줄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빈두르돈자가 그렇게 해서 좌중을 압도했는데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게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냐면